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

0: 상대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1: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 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너가 반칙 나와 유래도 되면 내 마스터리 라이터 나 카메라 나 얼른 녹아버려 Toxic sofa you know better 거기 숨지 말고 얼른 나와 유래도 되면 내 마스터리 라이터 나 카메라 Be out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산은 우리나라야.
2: 조심해. 낭 떨어지라 위험하단 말이야.
1: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2: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3: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0: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4: TBS 교통정보.
5: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내부 순환로가 성수방면으로 홍지문 터널 안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뒤로 홍제램프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요. 홍지문 터널 안까지도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도 마장램프에서 성산램프 사이가 정체고 성수 분기점까지도 정체고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시속 2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방면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또 여의도 부근부터 반포대교 부근까지 이후로도 청담동 주변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수원에서 죽정까지 또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가 정체되고 있고요. 또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곳곳에서 작업 진행 중입니다.

신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10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사흘 동안 쉬고 나서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오래 서 계신 분들 많으셨죠. 아직 잠이 덜 깬 건지 출근 생각이 나서 그런 건지 평소보다 얼굴이 조금 굳어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아예 그 못생긴 표정을 겨루는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세계 거닝 챔피언십. 이 얼굴을 최대한 일그러뜨려서 누가 더 못생긴 표정을 짓는지를 겨루는 대회인데요. 이야, 이거 우리도 잘하죠. 특별히 이렇게 단체 사진 찍을 때 누군가를 향하여 자신을 최대한 못나여 보이게 하는 그런 사진 저도 연출을 많이 당해봤는데요. 이번 남자부 우승자는 매일 거울을 보면서 서너 시간씩 연습을 했다고 해요. 못생긴 표정도 우승을 하려면 그 연습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런 표정도 매일 연습한다는데 좋은 표정 하나 만드는 게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연휴를 보내고 다시 만난 월요일 같은 화요일 아침. 오늘은 얼굴부터 조금 펴고 하루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함춘의 폭송. 10월 6일 화요일 첫 곡은 윤연선의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조금 전

소개해드린 세계 거닝 챔피언십. 일부러 못생긴 표정을 짓기 위해서 그것도 매일 연습을 한다는 게참 재밌네요. 코미디 황제로 불렸던 고 이주일 선생님의 무형어죠. 문득 생각났어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거 맞나요? 모사를 잘못해서. 하여튼 그 멘트 하나로 그리고 표정 하나만으로 저희가 배꼽 빠지라 웃곤 했었죠. 표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누군가에게 가장 빠르게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얼굴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연휴가 끝났다고 풀죽어 계시지 말고요. 또 다음 연휴 언젠가요? 아, 가만히 있어라. 한 3일 후면 또 하루가 있네요. 얼굴 한번 풀어보시죠. 오백이 집사님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글을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청렴한 가을에 가을의 남자 함디님 음악 좋아요. 가을 남자인가요, 제가? 이게 한 번으로 쓰면 추남이 되던데. 좋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과콩나무님. 안녕하십니까? 함디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전 연휴에 감기로 꼼짝도 못했습니다. 함디님도 현우 PD님도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세요 하셨고요. 일산먼치기주님도 오셨군요. 청년춘호 형님 반가 출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런 날씨에 반팔 입고 다니는 청춘들이 있네요. 어젯밤 SBS 방송을 잠깐 봤는데 김성호의 회상을 어느 가수가 불렀는데 정말 잘하더군요. 저 오늘 반팔 입고 왔는데 청춘인가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3일간 계속 이어서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앱을 켜시거나 TBS FM 유튜브로 들어와 보시죠. 제가 반팔 입고 덜덜 떠는 모습을 실시간 라이브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983님 오셨습니다. 춘호 형님 안녕하십니까? 긴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니 금방 겨울 오겠어요. 추워져도 따뜻한 행복의 2시간 폭성 출석합니다. 어제 잠자리에 들때 잠옷을 무엇을 입고 잘까? 짧은 걸 입고 잘까? 긴걸 입고 잘까? 짧은 걸 입고 잤는데 자다 새벽에 보니까 이불을 제가 다 뒤집어 쓰고 있더라고요. 춥다는 얘기죠. 낮에는 또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잠시 켜기도 하는 그런 날의 연속입니다. 감기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이 스튜디오에도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도 눈이 좀 이상해요. 따끔따끔하고 뭐 환절기 증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3부. 그리고 내일 3부, 모레 3부. 이렇게는 스페셜 초대석으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기타 연주자들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기타 연주자들의 새로운 기준을 뽑는 2026 쿨텍 문화재단 기타 챔피언십 본선 진출자분들을 모셨습니다. 이야, 그 어렵다는 심지어 저 멀리 함안에서도 지금 오셨고요. 이야, 지금 뭐몇시 오셨어요? 그랬더니 새벽 3시 반에 깨서 4시에 출발하셨다. 글렀습니다. 연주자 있다. 중간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4월 동안 매일 3분씩 총 9분을 모실 예정입니다. 어떤 분들이 앞으로 한국 기타의 미래를 짊어질지 궁금하시죠? 자, 오늘은요. 기타리스트 임준규, 김기백, 김성현 이세 분의 기타리스트들이 아침 일찍부터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려 9시 반부터 나와서 소리를 내보고 있습니다. 음악에 대한 애정과 멋진 라이브까지 오늘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거 뭐죠? 여러분들의 응원이죠. 여러분들의 응원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3부에서 꼭 함께해 주시고요. TBS 라디오 함천의 폭성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은 50원, 그리고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무료 TBS 앱이나 오늘은 TBS FM 아니죠. 저희 방송할 때 매일 TBS FM 유튜브 채널 음악이 나가죠.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0: 오셔서 선곡표도 보시고요. 의견, 사연, 신청곡 등등 많이 보내주십시오. 오늘 같은 날은 김혜지 아나운서가 같이 진행해도 좋을 것 같은데.
1: 황춘하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 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 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획토르 가정용 망치. 태풍을 맞고 자라 미네랄이 풍부한 제주산 양배추에 특허받은 배합기술로 맛과 건강을 챙겼습니다. 브룰로에서 원물 그대로의 양배추즙. 헤어와 바디, 페이스를 하나로 해결하세요. 향기로운 남자의 필수템 MD638 3-in-1 샤워젤. 예술이 세안 루틴을 만났다. 주니퀸 화산백토 파우더 워시. 고마워요.
2: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3: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4: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복은 못 봤거든요.
5: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2: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이번 음원도 준비해야 돼요. 기다리고 계실 텐데. 남궁뿐입니다.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이어서 정미조의 목소리로 귀로 함께합니다.

마지막 기타 소리와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죠. 정민혁 귀로 함께했습니다. 5098님께서 오늘 아침 수영장에 갔습니다. 물이 엄청 차가웠습니다. 들어가셨다는 말씀이시죠? 아이고 어떠셨어요? 그 아직은 따뜻한 물 안 넣어주나요? 이야, 그래도 운동하시면서 좀 열이 쫙 올라오면서 온도는 좀 하셨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386님께서 함포송 출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풍경의 일상. 월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아, 또 다시 연휴가 옵니다. 날씨는 여전히 푸른 이곳 남양주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산멋쟁이주님께서 참 부러운 문자 주셨습니다. 이번 주 금, 토, 일, 한글날 3일 연휴예요. 둘째는 목요일에 월차 내고 일본 여행 간다고 하는데 저도 그럴 여유가 있으면 좋겠네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저도 그럴 여유가 있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 제가 가고 싶었던 일본 공연은 당첨되지 못해가지고 지금 현우 PD랑 둘이 얼굴이 좀 굳어져 있거든요. 얼굴 펴야 되겠죠? 예제빠빠님께서 오늘 초대석이 과연 어떤 초대석일까요? 3일간의 초대석 기대됩니다. 아, 예, 기대하십시오. 오늘 재밌을 것 같습니다. 로로희님께서 속초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합니다. 오늘 출연하는 기타리스트 모든 분들 기대합니다. 속초, 이 속초 명태 코다리 무침, 어우, 회냉면 어떡하지요? 큰일 났네. 오늘 이쪽으로 가면 곤란한데. 속초에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하늘이 그리워지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푸른도님께서 사나흘 만에 컴퓨터를 켰더니 모니터 하나가 먹통이 되었어요. 이게 멀티태스킹 한답시고 이 화면 저 화면 돌아다니는 분주함을 제 멋으로 알고 있었는데 화면 하나에만 의지해야 하는 하루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응? 첫 마음으로 돌아가라 하는 정미조님의 노래 고즈넉해집니다 하셨는데요. 모니터를 몇 개를 쓰면 좀 불편 아닌가? 편한가? 이 눈이 사방으로 돌아다녀야 돼가지고 저는 어떻게든 작은 화면 안에 이것저것 띄우고 열심히 단축키로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몇 개 있다가 없으면 불편해 하시겠죠? 예. 그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밖에서는 지금 뭐 열심히들 작전 회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스튜디오 문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소리가 다 들어오네요. 문 한번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이제 안에 지금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백이 집사님께서 여행 가시는 분은 부러워요. 아이, 저는 나이가 한 살 더 먹는지 넘어져 손가락 부러지고 얼굴 깨지고 감기 걸리고 안 아픈 데가 없네요. 그래요? 이게 나이로 인해서 그런 건가요? 올해는 나만의 액땜의 해. 아휴, 정말 여러분도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함디님, 현우 PD님 음악 들으면서 힘내봅니다. 히히. 넘어지지 마세요. 아프잖아요. 어디 조금만 탁 찧어도 아픈데. 아휴. 괜찮으셔요? 진짜 손가락 빨리 완쾌하셔야죠. 이게 좀 연차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뭔가가 좀 상처가 나면은 잘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유. 4030님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야근 마트 배송 끝나고 이제 퇴근합니다. 늘 좋은 노래 감사드려요 하시면서 신청곡 건아들의 젊은 미소 해주셨는데 별로 음악 듣지도 않았는데 일부가 끝나나요. 이런 일부 끝곡입니다. 4030님 신청하신 건아들입니다. 젊은 미소.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0: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4: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합친의 폭송 2부 시작했습니다. 노사연 만남을 첫 곡으로 들었는데요. 전주 나갈 때 이 스트링 소리라고 하죠. 가짜 스트링입니다. 가짜 스트링 소리. 스트링 같은 느낌을 나는 전자악기예요. 쫙 나오는데 뭔가 쫙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아, 블루아이드 캣님께서 이 조금씩 늘어나는 협찬과 캠페인 봄날을 기대해봐도 좋을 징조일까요? 아,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S전자도 광고 넣어주세요. S전자 광고 들어오면은 좋은 거죠? 그래도 이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어제 오후 9시를 기해서 강원 태백과 평창 산지에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기상 이것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뭐 기상 무슨 특보 무슨 특보 이렇게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듣죠. 2005년 관련 체계가 정비된 이후 전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라고 합니다. 이야, 날이 더운 것도 엄청 덥더니 이것도 또 아주 빨리 찾아오네요. 오늘 아침 강원 산지 기온은 영하

권까지 떨어지고요. 내륙 일부 지역에는 서리와 얼음도 관측됐다고 합니다. 춥다, 추워, 추워. 자, 여기서 한 퀴즈 나갑니다. 이처럼 갑자기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매우 추운 날씨가 이어질 때 내려지는 기상특보가 있죠. 뭘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폭염특보, 2번 한파특보. 무엇이든 간에 두개다안 좋습니다. 자, 매우 추운 날씨가 이어질 때 내려지는 기상특보를 뭐라고 하는지요? 추운 날씨입니다. 1번 폭염특보일까요? 아니면 2번의 한파특보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요, 50원이 필요한 샵 0951, 유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아, 사연과 함께 보내시면 당첨 확률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는 동안 두 곡 준비했습니다. 이지연, 바람아 멈추어다오. 그리고 윤종신과 정인이 함께 합니다. 추위.

함천의 폭성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스튜디오가 아주 복작복작합니다. 지금 우리 기타 연주자들이 들어서 기타 세팅하느라고요. 아. 자, 함께 들은 곡은 이지연의 바람만 멈춰다오 그리고 윤종신 청인의 추위였거든요. 이 노래에 답이 다 있는 거 아시죠? 오늘 함 퀴즈 정답 많이 보내셨습니다.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한파특보였습니다. 야, 10월 초인데 벌써 한파특보라니. 산간지역엔 추위가 꽤 일찍 찾아왔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직 가을 옷이 어색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옷장 안쪽에 넣어뒀던 살짝 두꺼운 옷 꺼내도 될것 같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면 몸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데 건강 잘 챙기십시오. 독감 예방주사도 미리 미리 챙겨 맞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하고요. 여러분들 참여 문자 한번 살펴볼까요? 예제폭파님, 날도 추운데 퀴즈 너무 어려워요 하시면서 정답 2번 한파특보. 파주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예요. 이거 알죠? 이거 알죠? 제가 해일이에 잠깐 있었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한 5도, 6도 되더라고요. 오, 겨울이던데요? 해일이의 6도는 겨울이었습니다.

추웠습니다. 4030님께서 정답 한파입니다. 한파주의보. 저희 집도 산밑이에요. 집하고 밑 차이가 내려면요. 2도 차이 납니다. 경기도 광주시 무갑산입니다. 와보십시오. 등산 코스 좋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시원. 덥다가 거기 올라오면 시원할 텐데 이제는 춥겠네요. 그렇죠? 3983님께서는 이게 너무 어려워서 덜덜 떨리는 한 퀴즈. 정답 2번입니다. 한파 특보. 크, 맞추셨어요. 새벽에 낚시 갔는데 온몸 덜덜 떨다웠습니다. 그래도 꽝은 면하고 왔어요. 뭐 잡으셨나요? 매운탕 드셨나요? 아니, 다시 놔주셨을까요? 오늘은 선물 받으실 분 네 분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958님 2번 한파주의보. 여름엔 폭염으로 힘들었는데 한파라니. 한파라니. 세월 빠르네요. 환절기 건강 조심하십시오. 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축하드리겠습니다. 0634님 정답 한파. TBS가 겪고 있는 한파특보 어서 빨리 해줘야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겪고 있는 걸까요? 가해진 걸까요? 우리 0634님께서는 가해졌다고 하셨는데 가해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와야 할 게 온 게 아니라 가해진 거죠. 7417님도 축하드리겠습니다. 한파특보요. 정답 맞춰주셨고요. 여고생 때 기타 잡았다가 이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을 뻔 칠순을 바라보는 초보 기타쟁이입니다. 어제 시간이 나서 동묘시장 갔습니다. 중고 기타 가게 앞에서 서성이는데 50대 주부로 보이는 분께서 흥정 없이 기타 구입하는 모습에 이야, 난 저 기타 브랜드 살 때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을 뻔. 이유는 여자아이가 기타 잡는다고. 아유, 요즘 여학생들, 여성분들 기타 얼마나 잘 치는데요. 함부로 기타 잡는 거 보여줬다가 큰일 납니다. 아유.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축하드릴게요. 1327님 정답 한파특보. 저희 남편은 문제가까지 나오기도 전에 맞췄습니다. 항상 채널 고정해놓고 차분한 목소리, 마음까지 차분해지고 핸들 위에 손가락 장단도 맞추며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1980634 그리고 7417, 1327 네 분은요, 성함과 주소, 다시 한번 5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아시죠? 왜 그런지는. 아니면 선물이 저한테로 나옵니다. 잘 보내셔야 합니다. 2부 끝곡으로 이 노래 듣고 3부에서 만날게요. 신중현과 더맨입니다. 아름다운 강산.

0: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1: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자,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2: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2: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3: TBS 교통정보
4: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수방면으로 홍지문터널 한 3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성산램프부터 홍지문터널까지는 정체고요. 반대 성산 쪽으로도 홍지문터널 한 3차로에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뒤로 기름램프부터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여의도 부근 각각 정체입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잠실철교부터 속도가 줄어 있는데요. 성수대교 사이는 시속 30km 내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울요금소 부근에는 버스 관련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 한창이고요. 이후로도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가 밀립니다.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많아요.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1: 그럼 내가 붙여줄게, 형님에게.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깐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지었는지 잘 졌네. 아.
2: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정해보는 함춘호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완연한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10월의 첫째 주 화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스치는 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되면서 계절의 깊이만큼이나 마음 한편에도 따스하고 편안한 온기를 채우고 싶어지는 때인데요. 이렇게 가을빛이 짙어질 때는 화려함보다는 담백하고 진솔한 노랫말을 품은 폭선율이 유독 깊은 울림을 주곤 하죠. 오늘 화요일에 한 플리, 서늘해진 가을 아침을 다정하게 안아줄 70년대 포크록의 명곡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포크 듀오 사이먼 앤 가펑클. 한국의 시인과 촌장이 있을 텐데. 1970년 불의 명작입니다. Bridge over Troubled Water를 준비했는데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마지막 정규 앨범 타이틀곡인 이 노래. 빌보드 싱글 차트 6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전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위로를 건네온 음악입니다. 이 곡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멜로디의 뼈대와 화성이 지닌 숭고함에 다시금 고개를 끄덕이게 돼요. 피아노와 스트링이 빚어내는 장엄한 공간감, 위로 아트가 펑클의 맑고 순수한 미성이 얹히고 곡 후반부로 갈수록 벅차오르는 하모니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지친 영혼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느낌을 주거든요. 이 곡은 인생의 험난한 파도와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기꺼이 상대방을 위한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겠다는 헌신적인 사랑과 우정을 노래합니다. 그대가 지치고 한없이 작아 보일 때, 눈가에 눈물이 맺힐 때 내가 모두 닦아주겠습니다. 거친 파도 위의 다리처럼 내가 온몸을 바쳐 그대를 건너게 해줄게요 라는 노랫말처럼 곁에서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의 온기는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죠. 가을이 한 걸음 더 깊어지는 화요일 아침, 사이먼 앤 가펑클의 따스하고 공정한 선율에 지친 마음을 기대어 보시면서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 Bridge over Troubled Water.

0: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시간 아니죠? 그래서 더 설레고 더 기다려집니다.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실 때만 문을 엽니다. 스페셜 초대석. 이야, 오늘 제가 더 떨려요. 반가운 만남 준비했거든요. 대한민국 기타 연주자들의 새로운 기준을 뽑는 2026 콜텍 문화재단 기타 챔피언십 본선 진출자들 중 오늘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자, 오늘부터 목요일까지요. 사흘간 만나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아, 기타리스트 임준규 씨, 김기백 씨, 그리고 김성현 씨를 모셨어요. 김성현 씨는 군이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콜텍 문화재단에서 이 모든 행사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예요. 직함은 아마 아직 계장인 것 같은데. 최재 계장님 모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각자 이름을 먼저 우리 이쪽부터 해볼까요? 아, 네. 당신은 누구십니까?
2: 아, 네, 저는 이번 본선 진출을 하게 된 임준규라고 합니다.
0: 아, 어쿠스틱 기타예요? 일렉트릭 기타?
2: 아, 네네, 어쿠스틱 기타.
0: 어쿠스틱 기타요?
2: 네네네.
0: 아, 그 옆에 당신은 누구세요?
3: 네, 저는 어쿠스틱 기타 부분에 본선 진출한 김성현입니다.
0: 졸려서 일단 얘기하도록 하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4: 네, 저는 일렉 기타 치고 있는 김기백입니다.

0: 제가 뭐 그냥 예전에는 그냥 기타 경연대회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뭔가 실무자들이 바뀌면서 이름이 멋져졌습니다.
1: 아, 네, 이번에 이제 작년부터 좀 사실상 작년부터인데 저희가 이제 원래는 어쿠스틱 기타만 계속 진행을 하다가
0: 그랬죠.
1: 네, 이번에는 이제 일렉 기타까지 포함해서 이제 두 부문으로 나눠서 각자 이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이제 부문별로 뽑고 있습니다.
0: 몇 년째 된 거예요?
1: 지금 이제 17년째, 네, 2009년 창립 이래로 지금 17년째 지금 계속 진행되고
0: 2009년?
1: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0: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알 만한 아티스트들 많이 발굴했을 것 같은데?
1: 네,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유명한 이제 슈퍼밴드
0: 네네.
1: 출연하셨던 이제 김진산 기타리스트님과,
0: 아,
1: 네, 김형수님, 이렇게
0: 알죠, 알죠.
1: 있습니다.
0: 우리 성현군 나이 땐 거가 더 어릴 때인 것 같은데?
1: 네, 맞습니다.
0: 오, 제2의 김진산. 김진산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구나. 그리고요, 또.
1: 그리고 이제 뭐, 천상영님. 이제, 네.
0: 알죠.
1: 어쿠스틱적으로 아무래도 저희가
0: 네네.
1: 진행했었다 보니까,
0: 네네.
1: 그래서 어쿠스틱적으로 이제 걸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는 이제 일렉까지 이제 추가가 되었으니, 이제 일렉 쪽에서 조금 더 이제 더 걸출한 분들이 많이 나와주실 거라 생각됩니다.
0: 뭐 임형빈 씨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또, 김영소 씨도,
1: 네. 김형소 님도, 네. 있습니다.
0: 인기 좋던데.
1: 김형소 님도 뭐, 만만치
0: 뭐
1: 않으시죠.
0: 인기를, 어디 가면 팬덤을 몰고 다니던데요?
1: 맞습니다.
0: 또, 이강호 기타리스트들도 있고요.
1: 네,
0: 와.
1: 맞습니다.
0: 일렉 기타 부분이 작년부터
1: 네,
0: 공개된
1: 작년부터
0: 거예요?
1: 신설됐습니다.
0: 야. 어디 책임 지금 진행하고 계시면서 좀, 뭐 어떻게, 많은 어떤 자랑스러움이 있겠습니다.
1: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 하면서 저도 이제 연주를 했었다 보니까,
0: 아, 그래요?
1: 네.
0: 기타?
1: 네, 기타로 이제 원래 전공을 하다가 저는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 이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 전공에 관련된 분야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이런 분들, 연주하시는 분들 만나면서 재밌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솔직히 보면은, 아유, 내가 더 잘하는데.
1: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런가? 아유, 저것들.
1: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0: 아무튼, 기타 전공을 하셨죠?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이렇게 기타리스트들이 이런 대회에 참여하면은 약간 좀, 아, 나도 하고 싶다. 계속 하다. 아, 계속 하고 계시지 않나?
1: 네, 지금 이제 회사가 이제 본업이지만 이제 퇴근하고는 이제 좀 세컨잡으로 음악가처럼 이제 밴드도 하고 이제 뭐 레슨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아니,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상금이
1: 아,
0: 커요?
1: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대상은 각 부문별로 이제 400만 원씩, 그리고 최우수상 200만 원씩, 그리고 우수상 100만 원씩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0: 땅을 파봐. 돈이 나오나. 야.
1: 그래서 국내를 막론하고 해외를 포함해서도 상금이 거의 최대
0: 그렇죠,
1: 수준이어서
0: 그렇죠.
1: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0: 아까 저희 청취자분 한 분께서 어릴 때
1: 네.
0: 기타를 친다고 아버지한테 혼났다 그러는데
1: 아, 들었습니다.
0: 오늘은 부모님이 같이 이렇게 차를 제공해서 온 친구들도 있거든요. 자, 우리 세분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3983님께서 춘우 형님이 뿌린 음악을 듣고 멋지게 자란 예비 대한민국 기타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춘우 형님 좋은 형이라고 긴장하지 말래요. 푸른돈께서 이 봄, 나를 봄디라 그러거든요. 봄디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기타리스트들이 나온다고 하여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옛 모니터 긴급하게 연결하여 듀얼 모니터 구축했습니다. 일신 후일신 청출어람이라지만 옛 모니터 색감도 괜찮습니다. 좋죠. 예지아빠빠님께서 요즘은 기타 잘 치기 위해선 잘생겨야 하나요? 하나같이 다 잘생겼어요. 하셨고요. 5577님께서 오 우리 성현이 오랜 팬인 미니이모라고. 미니이모 알아요?
2: 아니요.
0: 몰라요? 라디오 방송 출연하는 거 너무 설레네요. 기타 연주로 우리에게 좋은 음악과 즐거움을 주는 우리 성현이 응원한다고 전해주십시오. 야, 미니이모님 모른대요. 큰일 났다. 자, 우리 출연자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TBS 띄고 FM 검색하시면요. 임준규, 김성현, 김기백 세 분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세 분이 아무래도 긴장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응원 많이 필요하죠? TBS 앱 또는 5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사이사이

0: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 오른쪽에 저 준규 씨.
1: 아, 네,
0: 예,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아까 했고요.
1: 아, 네.
0: 예, 방송 경험이 많지 않죠?
1: 고등학생 때 도전 골든벨에서 그냥 관객석에 있었고요.
0: 아, 그때 화면에 잡혔어요?
1: 아니, 안 잡혔어요.
0: 아, 그래? 야, 그런 거 얘기하면 야, 나는 뉴스를 야, 월드뉴스에도 나왔다.
1: 아무튼 방송 경험은 처음이죠.
0: 기타 연주로?
1: 아니, 그냥 방송 경험 자체가.
0: 그래요?
1: 네.
0: 오늘 또 기타 연주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좀 기분이 조금 다를까요?
1: 조금 색다른 느낌이긴 하죠. 그리고 기타 연주 자체로 어디 서보는 거는 몇번안 되기 때문에.
0: 그래요. 그럼 본인이 경연대회의 본선에 올라갈 만큼 실력을 갖추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뿜뿜 당연하다. 뭐 대상 노리고 왔다 이런 거 해줘도 돼.
1: 연주는 그냥 어디 가서 망신당하지 않을 정도? 그냥 그 정도만
0: 그래요?
1: 하죠.
0: 자, 우리 성현군.
2: 아, 네.
0: KTX를 끊으려고 했는데 KTX를 못 끊었어요?
2: 아니, 표가 없더라고요.
0: 표가 없어. 지금 집이 어디죠?
2: 경남 함안입니다.
0: 함안에서? 미리 끊어야지. 그럼 어제 왔어요? 어머니 왔어요?
2: 오늘 도착했어요.
0: 몇 시에 그럼 집에서 떠났을까요?
2: 4시에 출발해서 아침에 이제
0: 그럼 누구랑 왔어요?
2: 부모님이랑 같이 왔어요.
0: 아빠, 엄마 같이?
2: 네.
0: 성형군은 몇 시에 깼어요? 그럼 여기 오려고?
2: 3시 반?
0: 오면서 계속 잤겠다.
2: 아니, 잠이 안 오더라고요.
0: 그래요? 방송 경험 있어요?
2: 이번이 처음입니다.
0: 방송 경험 처음이고, 그리고 이런 그 경연대회, 기타 경연대회, 뭐 도전해 본 적이, 경험이 있습니까?
2: 이 콜텍에서 주최하는 대회를 몇번 나갔었어요.
0: 오, 몇 번? 몇살 때부터?
2: 중2 때 처음 나가고 매년 도전하고 있어요.
0: 중2 때, 지금 몇 살이죠?
2: 지금
0: 지금,
2: 고1입니다.
0: 올해가, 이번에 세 번째 도전.
2: 네.
0: 그러면 중2 때 나가서는 본선에 올라갔어요? 본선에? 중2 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중3 때는?
2: 그때는
0: 본선에.
2: 못 나갔어요.
0: 그리고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때
2: 이제
0: 나간 거세
2: 네.
0: 번째. 자, 목표를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2: 목표는 1등입니다.
0: 자, 엉아들 처음 보죠? 그 성현군은. 준규 씨도 그렇고.
1: 아, 네.
0: 같이 함께하는 친구들을, 동료들, 이렇게 같은 기타리스트들, 나에겐 적인데, 함께할 기회가 없잖아요. 어때요, 지금 마음이? 서로 연주하는 거쏙 훑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1: 되게 다들 훌륭하십니다.
0: 자, 이름처럼 기백이 있어 보이는 우리 기타리스트 김기백 씨. 자, 인사 한번 하시죠, 제대로.
3: 네, 안녕하십니까. 기타 인스트루멘탈 음악을 하고 있는 김기백이라고 합니다.
0: 기타 인스트루멘탈은 뭐예요?
3: 일단, 네, 기타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음악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메탈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0: 메탈 음악. 보컬들은 비켜라.
3: 네.
0: 보컬들은 비켜라. 기타가 나간다. 그렇잖아요. 기타로 이런 경연대회, 일렉트릭 기타로 경연대회가 좀 많이 있나요?
3: 제가 알기로는 원래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0: 네.
3: 아마 콜텍 문화재단에서 작년부터 일렉 기타 부문도 이게 감사하게도 열어주셔가지고,
0: 네네.
3: 작년에도 이제 참여해서, 작년에 좀 아깝게 상금을 못하게 돼서, 그래서 이번에 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좀 왔습니다.
0: 1년간 절치부심의 마음으로 열심히 연습을 했군요.
3: 네, 갈았습니다.
0: 뭐, 갈았어요. 기타가 색이 아주 멋집니다. 색이. 자, 이 대회를 위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특별히 이 대회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을까요?
3: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조금 이제 아쉬움이 좀 있어가지고, 좀 마음을 좀 먹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왔습니다.
0: 그렇구나. 자, 이세 분은 오늘 첫 만남이나 다름없죠. 저는 여러분들을 심사를 하면서 영상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어느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데, 자, 기백 씨가 이렇게 봤을

0: 때 일렉트릭 어쿠스틱 두 개를 같이 이제 저희가 무대를 갖고 있는데 어때요? 일렉트릭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어쿠스틱 쪽의 연주자들의 느낌.
1: 사실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어쿠스틱 기타 자체가 이제 일렉 기타가 할수 없는 그런 다른 것들을 이제 어쿠스틱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만의 이제 매력적인 소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까 이제 연주하시는 거 들었는데 이제 되게 황홀하더라고요.
0: 그랬군요. 최혁 씨, 경연이 언제 이루어지죠?
2: 경연은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인 10월 17일.
0: 10월
2: 네,
0: 17일?
2: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0: 오, 17일부터 시작이에요?
2: 아, 17일 당일입니다.
0: 당일날 하는 거죠?
2: 네네.
0: 몇 시에요?
2: 오후 2시부터 이제 연세대학교에 이제 이윤재 관이라고 있거든요.
0: 네네.
2: 거기서 이제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0: 그거 좋은 장소인데.
2: 맞습니다.
0: 거기를 섭외를 했군요.
2: 맞습니다.
0: 와, 준비하면서 어려운 건 없었습니까?
2: 오늘 작년에 한번 해봐서
0: 네.
2: 이번에는 이제 비교적 그래도 쉽게 준비를 해서 네,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잘될것 같고요. 이 많은 분들이 반응해 주시는 게 대단해요. 그렇죠?
2: 맞습니다.
0: 오백이 집사님께서 이게 보면은 여운이 오래가서 귀로만 듣는데 목소리가 다양하고 긴장들 많이 했네요. 히히. 조금 있음 함디 말씀 씨에 금방 긴장 풀리고 신나게 하실 거예요. 멋져요. 하셨고요. 성영군, 큰일 났다, 자기야. 7256님께서 성영군, 엄마 친구 주희 이모야. 몰라요, 주희 이모?
3: 아, 누군지
0: 아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어떡해요? 저기 주임모님, 어떡하죠? 사진 한번 보내주시죠. 멋진 기타리스트가 되었네. 멋져, 1등 가자. 하셨고요. 아, 683님께서 김성현 씨, 저는 어제 하만 뚝방 꽃길과 지금은 다 지고 없지만 여름이면 해바라기 피는 강주 마을에서 우겹 된장찌개도 먹고 의령 꽃길로 해서 진주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셨어요. 다 아는 데예요?
3: 아, 처음
0: 자, 오늘 대화가 큰일 났습니다. 자, 하마는 어떤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하마는 차도 모두 반갑습니다 하셨는데요. 아, 자, 이 콜택 기타 경연 대회에서 발출해내는 아티스트들이 대한민국의 기타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2: 맞습니다.
0: 그렇죠? 우리가 첫곡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준규 씨가 첫곡 한번 부탁할까요?
4: 아, 네네네.
0: 자, 준규 씨가 자리에 가고요. 자, 와, 자리에 가서 앉으시고. 자, 성현군은 이제 다른 형들이잖아요. 이제 준비하는 걸 봤는데, 어때요? 참가하는 사람들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정보를.
3: 저보다 다잘 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0: 그래요? 성현군이 제일 뛰어날 것 같은데. 아, 학교 지금 어떻게 하고 왔어요?
3: 지금은 자퇴를 한 상태예요.
0: 오, 본인 스스로. 목표가 있어서 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3: 되게 어려운 질문이신데.
0: 그래도 막연하게 그냥 기타를 부모님한테 저 학교 관두고 무엇을 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3: 일단은 지금 눈앞에 있는 대회나
0: 아,
3: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0: 알겠습니다. 20대 보면 되겠다. 자, 준기 씨 헤드폰 쓰시고요. 함께 해줄 곡이 뭐예요? 곡 제목이?
4: 제목이 뭐지? 저 본선에서 이제 연주할 곡입니다.
0: 제목은 얘기 안 해줄 거고요.
4: 아,
0: 나중에
4: 제목이.
0: 생각나면 얘기해
4: 아,
0: 줘요. 일단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기타리스트들이 어떻게 하는지 라이브로 한번 박수로 한번 청해 들어가겠습니다.

0: 마지막까지 긴장하게 만드는 임진규의 연주곡 자작곡이에요. Rabbit on the Grass. 자리로 오시죠. 야, 이게 그런 거잖아. 뭐지? 그 설명해 봐요. Rabbit on the Grass면은 풀바디의 토끼 뭐 이런 뜻인가?
1: 아, 네네.
0: 오, 그 야, 잘 들었어요. 성현 씨, 네. 어떻게 들었어요? 귀로 들었다 그러지 말고.
2: 진짜 풀바디에 토끼가 있는 듯한 그런 곡인 것 같아요.
0: 성현 군은 그 당일날 심사위원석에 앉아야 될 것 같은데. 이 곡은 모티브가 뭐예요? 어떤 계기로 곡을 자작곡이잖아요.
1: 아, 네네네. 네.
0: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됐어요?
1: 일단은 옛날에 그냥 기타 모드가 됐든 일단 좀 연주곡을 좀 만들어 놔야겠다 싶어가지고 만든 곡이었고요. 제목은 곡을 다 완성한 뒤에 붙였습니다.
0: 진짜 성현 군이 너무 설명을 잘해줬어. 진짜 토끼가 팍팍 뛰는 것 같아요. 기백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런 주법이 다 있어? 뭐 이런 눈으로 보셨을까요? 아니면?
3: 네. 정확히 잘 이제 하셨는데, 이제 저는 대기실에서 처음 들었을 때 이제 되게 와, 이런 주법까지 쓰시는구나 하고 되게 놀랬었거든요. 네. 이미 너무 좋았는데도 마이킹까지 더해지니까 야, 연주가 진짜 너무 멋있다.
0: 아니 친구들이 말을 잘해. 기타 구력이 구력이 얼마나 돼요?
3: 저는 지금 올해 27살인데 네. 14살 때부터 해서 지금 13년 된 것 같습니다.
0: 와, 기타 인스트루멘탈 음악만 계속 지향하는 거예요?
3: 아, 계속 막 지향은 한 건 아니고, 이제 저도 입시라는 걸 이제 걸쳐가지고, 세션 쪽도 이제 좀 많이 준비했었고, 그리고 이제 기타도 계속 오래 쳤다 보니까, 그래서 연주자 꿈을 계속 이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와, 그렇구나. 본선에서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그쵸? 본선에서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본선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할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이야기 잘해줄 수 있겠죠. 이야, 다들 이제 내일 또 어떤 이야기 할지 이어서 또 듣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0: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4: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5: 자, 오늘부터 3일간 계속 진행될 스페셜 초대석. 오늘 첫 순서로 기타리스트 임진규 씨, 김성현 씨, 그리고 김기백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연주를 들었습니다. 이제 성현 군은 보통 하루에 연습을 얼마나 해요?
6: 보통, 근데 그날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정해진 그 양을 다 채우는 느낌이고, 그래서 딱 정해진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5: 앞선 이야기에 본인이 이제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고 네. 입시를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네. 검정고시 봐서 이제 대학으로 진학을 하려고 하는 거죠.
6: 네네.
5: 부모님께서 뭘 하셔요?
6: 네, 부모님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5: 오. 네. 오늘 기타를 두 대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0: 한대 본인이 연주하는 거하고 한 대는 좀 사이즈가 작은데 그럼 뭐예요 그 기타는?
1: 그 기타는 이제 들고 다니려고 이제
0: 거기에 뭐 낙서를 많이 해놨던데 그게 무슨 낙서?
1: 다른 기타리스트 분들 사인을 거기다 다 받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내 것도 아까 받은 게 그거예요? 그렇게 받아놓고 있으면 기분이 어때요?
1: 좋습니다.
0: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뭐 떨리거나 뭐좀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요?
1: 특히 그런 것보다는 이제 곡을 만들어서 본선에 진출하니까 곡을 만드는 그 과정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0: 오늘 준규 씨도 Rabbit on the Grass라는 곡을 자작곡을 해주셨고요. 성현 군도 자작곡이군요. 유튜브로 와이즈 도브님께서 Rabbit on the Grass 제목과 어울리는 연주군요. 신선합니다. 잘 되길 바래요.
2: 감사합니다.
0: 와, 그리고 5150님께서 차세대 주역이 될 성현 군. 지금도 어린 나이지만 어린 나이 때부터 성실히 노력하고 꾸준히 연습해오는 모습. SNS랑 유튜브에서 보면서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멋져요. 팬분들이 많으신데요.
1: 유튜브를 하고 있어가지고
0: 아, 유튜브 채널 소개 좀 해주세요. 뭔데요?
1: 김성현, 성현킴이라고.
0: 성현 킴.
1: 네.
0: 그냥 김성현, 성현 킴 이렇게 치면 나오는 거예요? 거기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유튜브에서는 뭐를 볼수 있어요? 들어가면.
1: 유튜브에서는 보통 커버곡 위주로 올리고 있어요.
0: 콘텐츠가 몇 개나 올라가 있어요?
1: 한백몇개 정도.
0: 그거 누가 다 해줘요? 아빠가?
1: 제가 녹음하고 영상 찍고 하고 있어요.
0: 찍고 음악도 그냥 올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믹싱을 좀 해서 올리고.
1: 그것도 제가 셀프로 해가지고.
0: 와, 능력 있네. 아니, 기백 씨는 어때요? 본인 컨텐츠를 또 SNS상에 또 소개하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3: 아, 저도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는 지금 한 50개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0: 50개 올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3: 이제 올해, 나름 올해 했는데, 이제 좀 너무 준비할 게좀 많다 보니까, 좀 제대로 하고 싶어서,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하려고 하다가, 네, 좀 게을러진 것 같습니다.
0: 그 조명이 꼭 문제더라. 준기 씨는 본인의 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4: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기타리스트로는 활동을 안 하고 이제 싱어송라이터로
0: 아,
4: 활동하고
0: 싱어송라이터로?
4: 있습니다. 네.
0: 그래서 아까 들어오자마자 저 노래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4: 아, 맞습니다.
0: 아, 노래는 따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노래는 따로 신청하셔서 우리 노래를 잘하는 김현우 PD가, 좋습니다. 라고 돼야 이제 초대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제가 검증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검증제도 없이 이 프로그램에 함께 할수 있었고요. 아, 그리고 제 역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당일날
5: 네.
0: 좀 왔으면 좋겠는데.
5: 아무래도 모객이 되면 제일 좋죠. 당일에 많이 와서 응원도 해주시고.
0: 티켓을 팔아요?
5: 아니요, 무료입니다.
0: 시간이 다시 한번.
5: 시간은 네.
0: 10월 17일.
5: 17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0: 오후 2시
5: 네.
0: 연세대 이윤재관 지하 1층
5: 네.
0: 강당.
5: 맞습니다.
0: 그렇죠.
5: 네.
0: 와, 준비할 일이 많죠.
5: 아우, 뭐, 근데 이제 최대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0: 아니, 이 기회를 통해서 대부분은 그냥 연주자들끼리 당일날 와서 서로 쓱 견제만 하다가 가는데 오늘 사전에 또 인사를 할수 있게 돼서 좋을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되고. 도시락도 모여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잖아.
5: 맞습니다.
0: 도시락 맞는 거 사주나요?
5: 아유, 당연히 제공해드려야죠.
0: 로로희님께서 첫곡 임준규 창작곡 톡톡 튀는 순수함이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이야, 그래요. 그러나 이번에는 저희가 달려보죠. 일렉트릭 연주의 무대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리스트 김기백이 준비했다. 슈퍼 세븐티스. 이게 뭐예요? 원곡이 앤디 티몬스? 티몬스?
3: 네.
0: 소개를 좀 해주시죠.
3: 네. 앤디 티몬스라는 기타리스트의 곡이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앤디 티몬스라는 기타리스트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커버도 좀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곡 제일 좋아하는 곡으로 좀 하게 됐습니다.
0: 이번 본선에서도 이 곡을 하게 되나요?

0: 네, 맞습니다.
1: 들고 나오신 기타가 일단 이 컬러가 끝내줍니다. 이게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 형광 약간 파스텔 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무슨 색이에요, 이게?
0: 이게 저도 좀 알아봤는데 그 페라리 레드라고 해서 그 네.
1: 봤다. 차 페라리에 이런 색깔들 있잖아.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1: 성형군 페라리 봤어요?
2: 네, 알고 있어요.
1: 어?
2: 알고 있어요.
1: 어때요? 페라리 같아, 색깔이?
2: 페라리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1: 그리고 픽업도 그 차에 약간 노란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것 같은데. 이 음악 얘기는 안 하고 차 얘기만 하네. 오늘 다른 아티스트들과 다르게 준비할 게 많았어요. 그 악기는 보니까 뭔가 앞에 튜닝하는 방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뭐 잠금 장치가 있거든요. 그 뭐.
0: 아, 이거는 지금 되게 좀 되게 약간 구식 방식을 좀 사용한 건데,
1: 네.
0: 이게 줄을 1차적으로 이렇게 먼저 달고, 그 다음에 이 네모난 블럭으로 이제 꽉 그냥 눌러서 튜닝을 안 나가게 하는
1: 그렇게
0: 시스템이에요.
1: 하는 이유가 뭔가 기타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0: 네,
1: 기타를
0: 맞습니다.
1: 가지고 별걸 다 해보겠다는 거죠.
0: 네, 이제 그 옛날에 이제 80년대 때좀 유행했던 그런 기타리스트들 보면은 이 아밍을 엄청 세게 이제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튜닝이 나가지 말라고 이제 좀 여기로 2차적으로 한번 검수를
1: 아이, 그런
0: 하려고
1: 형님들
0: 합니다.
1: 많이 계시지. 아, 멋집니다. 자, 우리 김기백 씨의 연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사전에 뭐좀 준비해야 될게 있죠. 뭐 앉아서 연주하실 거예요? 서서 연주하실 거예요?
0: 네, 앉아서
1: 아,
0: 연주하겠습니다.
1: 그래요? 한번 기타 소리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런 소리가 나는 기타입니다. 이런 소리가 나는 기타고요. 아까 우리가 리허설했기 때문에 괜찮겠죠? 우리 준규 씨하고 성현 군은 일렉트릭 기타를 접할 기회가 좀 많이 있나요?
3: 아, 저는 제 일렉기타 옛날에 많이 연습했어서 가지고.
1: 그래요? 경력이 다양하네. 성현 군은 어때요?
2: 저는 입시를 일렉으로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1: 자, 그럼 한번 어떻게 치는지 한번 볼까요? 놀랍게 칠것 같아요, 왠지. 자, 기타리스트 김기백의 연주를 듣겠습니다. 콜트 기타 경연대회고요. 정확한 명칭 콜트 기타 경연대회 맞죠?
3: 콜텍 기타
1: 아,
3: 챔피언십입니다.
1: 죄송해요.
3: 아, 아닙니다.
1: 콜트와 콜텍은 다르죠?
3: 다릅니다.
1: 콜트는 기타 브랜드고,
3: 네.
1: 콜텍은 문화재단이고,
3: 네.
1: 그렇죠.
3: 그리고 콜텍 자체가 이제 모회사인 거죠.
1: 아,
3: 네네.
1: 야, 콜텍 기타 챔피언십.
3: 네.
1: 알겠습니다. 본선 진출자입니다. 기타리스트 김기백. 슈퍼 세븐티스. 원곡은 앤디 팀몬스입니다. MR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바로 MR 준비하면 나갈 수 있나요?
0: 네, 바로 하겠습니다.
1: 박수 한번 칠까요?

0: 자, 여러분은 지금 AFKN을 듣고 계시다고 말을 좀 드릴 수 없습니다. 아, 야, TBS 삼촌의 폭성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쿨텍 기타 경연 챔피언십이죠. 거기에 본선 진출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약창이 CTCF.
1: 맞습니다.
0: 어, 멋있습니다. 자, 다음 주 10월 10일 오후 2시. 이윤재관. 여러분들 어, 실제로
1: 10월 17일.
0: 10월 17일. 네, 맞습니다. 아, 10월 17일 네. 오후 2시. 흥분해서 그래요. 제가. 아, 10월 17일. 자, 기백 씨. 어때요? 지금 이제 이렇게 본선이 아니고 방송에서 미리 선을 보였잖아요. 자기 지금 연주의 결과는 어느 정도?
2: 어, 좀 저도 긴장을 해서 이게 100%까지는 못한 것 같은데 이제 워낙 이제 어릴 때부터 존경했던 함춘호 선생님이 앞에 계시니까 저도 이제 손이 좀 떨리더라고요.
0: 나도 떨었어요, 모실 때. 아, 멋있다. 어때요, 성현군?
3: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어,
0: 그래요? 근데 준규 군이 하는 음악과는 조금 다르죠?
4: 아, 다르긴 한데 어. 이런 스타일도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0: 어, 그래요?
4: 네.
0: 어, 다양하게 드시는군요, 음악을.
4: 아, 네.
0: 아, 좋습니다. 근데 대학을 진학하려면은 일렉트릭을 해야 돼요? 그때
3: 지금은 어쿠스틱 학과가 없는 걸로 알아요.
0: 들어가서 일렉트릭을 메고 들어가서 어쿠스틱으로 타입 바꿈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기타로 경연 대회를 나갈 때 다른 경연 대회보다 조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어렵잖아요. 밴드도 있어야 되고 음향도 좀 기타가 원하는 만큼 앰프를 사용할 수도 없고 어때요? 작년에 한번 해봤을 텐데 그때의 느낌하고 좀 거기에 또 대비책도 좀 세웠을까요?
2: 어, 일단 작년에 했을 때

0: 네, 제가 생각했었던 약간 환경이랑 조금은 달라가지고, 되게 당황했었던 것 같은데, 그 기억을 이제 삼아서 이번 대회 때는 조금 준비를 따르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두 기타리스트들의 멋진 연주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계속 눈을 지그시 감고 여유 있게 바라보고 있는 김성현 군의 무대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앞서 500의 집사님께서, 자, 안 봐도 표정이나 얼굴이 머릿속에 맴돌아요. 너무너무 멋지다고 하셨고요. 998님께서, 기백님, 그 손가락이 춤을 추네요. 멋지다고 하셨어요. 자, 우리 김성현 연주 너무 궁금해요. 0248님께서, 김성현 파이팅! 0212님께서, 김성현 좋아요. 4417님은, 김성현 파이팅! 3056님, 김성현 최고! 1357, 김성현 파이팅! 별로 안 치는가 보다. 친구들이 문자 보낸 것 같은데, 너무 형식적인데. 9248님께서, 김성현 사랑해. 그리고 HSH5812님께서, 상하이에서 성현이 응원하고 있어요. 꼭 대상 타자고. 누군지 모르시죠? 네, 모르. 김시훈님께서는요, 하만군과 함춘호님의 성이 같으시네요. 야, 이런 우연이, 하하. 저도 그렇지 않아도 하만을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거든. 왠지 우리 집 같아. 거기 들어서 국밥 한 그릇 먹고 가야 될것 같은. 하만 자랑 한번 해봐요.
2: 하마는 수박이 맛있고요.
1: 그래요?
2: 국밥도 맛있고요.
1: 그래요? 하만, 무슨 국밥 있나요? 여러 가지 국밥인데. 돼지국밥?
2: 소고기.
1: 거긴 또 소고기 국밥이에요. 와, 밀양은 돼지국밥이고. 밀양에서 가까운가요? 뭔가요?
2: 가깝죠.
1: 그런데 서로 드는 음식 취향은 다르구나. 2716님께서, 자랑스러운 경남 하만의 기타리스트 김성현 파이팅! 우리나라 최고의 기타 레전드 함춘호의 폭송 파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김성현의 연주를 들어볼 시간이 됐는데요. 자리로 이동해 볼까요? 와. 자, 기백 씨, 우리 성현 군은 어떤 연주를 들려줄 것 같아요?
0: 되게 하만의 따뜻함을 들려주지 않을까.
1: 진짜. 하만이 따뜻할지 추울지 어떻게 알아? 자기 가봤어?
0: 아니요, 저는 안 가봤는데 이름에서 느껴지는
1: 맞아요. 함이 들어가잖아. 함이 들어가잖아. 새벽 4시 왔대요, 지금. 얼마나 졸릴까. 아니, 6832님께서, 상현 씨가 뭐도 모른다고 하니, 크크크크. 하만 고분과 낙하늘이는 아시겠죠? 다 모른다고 하니까. 함대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자, 우리 성현 군이 들려줄 연주는요, 자작곡입니다. 새벽이라는 곡인데, 곡을 만드는데 시간을 좀 할애한다고 했어요. 이건 곡을 언제 만든 거예요?
2: 이거는 작년 겨울 그쯤에 만든 곡이에요.
1: 뭔가 어떤 걸 주제 삼아서 만들었을까요?
2: 새벽의 잔잔함이나 그 차분함이 있잖아요. 그거를 기타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더라고요.
1: 그랬구나. 한번 시간 나면 찾아보세요. 함춘호의 새벽이라는 곡도 있어요. 자, 우리 성현군이 제일 어려요. 출연자 중에. 성현군이 제일 어리대요.
2: 정말요?
1: 일단 나이로 점수를 따고 가네요. 자, 그러면 어쿠스틱 기타 멋진 연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박수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0: 아름답다. 아름다워. 자리로 오시고요. 앱과 톡사님께서 어쿠스틱 기타 소리가 맑고 명료하고 들리네요. 맑고 깨끗한 가을 하늘과 잘 어울립니다 하셨고요. 예지아 파파님께서 새벽 너무 좋네요. 저 새벽 낚시 갈 때마다 듣고 싶어져요. 683님께서 함디님 오늘도 캄사 곱하기 2입니다. 앞 두 분의 기타 귀요광했습니다. 성현님 연주도 너무 기대만큼 잘 들으셨다고. 어떠셨어요? 본인은 연주 마음에 들게 잘했어요?
1: 또 이게 한국에서 가장 잘 치시는 기타리스트 함춘호 선생님 앞에서 잘한다. 치니까
0: 제대로 배웠구나.
1: 긴장 많이 되더라고요.
0: 자, 여러분들 방송 처음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경험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래도 방송에서 주는 불편함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본선에서는 잘해야죠. 이제 본선에서는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끝나. 아, 준비를 하면서 기타리스트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텐데 어때요? 준비들 잘하고 계신가요? 제 역시?
2: 지금 전체적으로 다들 좀 긴장을 아무래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느낌상으로. 네.
0: 아마도 오늘 이 시간이 좀 뭔가 서로 알아가고 마음이 풀어지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자, 이 공연을 보려고 한다. 그럼 언제 와야 된다고요?
2: 10월 17일에 오후 2시까지 이제 연세대 이윤재관에서 이제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어, 주차는 어떻게 돼요?
2: 주차는 저희가 이제
0: 제공해 주나요?
2: 한 2시간까지 2시간. 네.
0: 미리 오면 안 되는구나.
2: 그렇죠.
0: 관계자. 보니까 성현 군은 부모님이 같이 오실 것 같은데 네. 하루 종일 계실 것 같은데 주차비 좀 내시겠네. 끝까지 또 그날 순서가 이미 뽑혀 있나요?
2: 순서는 아직 미정입니다.
0: 아, 당일. 당일날 이제 하는 거예요?
2: 당일이나 사전에 이제 랜덤으로 돌려서 공지 드릴 예정입니다.
0: 아무튼 기타 경연대회 일렉트릭 기타는 참 어려워요. 그렇죠? 사운드에 대한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오늘 방송 어땠습니까? 기백 씨부터.
3: 일단 저 이런 자리가 되게 처음이라서 네, 좀 익숙지 않은데 일단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동경했던 함춘호 선생님 이제 만나 뵙는 자리만큼
0: 오늘 다들 잘하는데 진짜.
3: 네, 그래서 이제 좀 만나 뵙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자리 같습니다.
0: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마음이 풀어지고 서로 또 연주하면서 잘 치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또 사회성도 서로 같이 나누면서 또 이렇게 서로 알아가면 당일날 또 의지도 되잖아요. 그렇죠? 성현 군 방송 어땠어요?
1: 처음이라서 좀 떨리기도 하고 함춘호 선생님 만나서 너무 영광이다.
0: 나도 좋아요. 진규 씨는?
4: 아, 네. 이런 자리 처음이라서 많이 좀 색다른 경험이었고 그리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원하는 만큼 좀 연주 만난 게 조금 아쉽습니다.
0: 우리 다 같이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바라겠습니다. 안녕.
4: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3: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4: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3: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4: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3: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4: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3: 자전거 낙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 등과 후미 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4: 무슨?
3: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2: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7: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8: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울요금소 부근 버스 관련 사고 있고요. 사고 차량은 갓길로 옮겨서 처리 작업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이후로는 달래 내에서 반포 사이가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에서 김포 방면입니다. 서김포 통진나들목 진출로에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 있습니다. 대곤나들목으로 우회하시기 바라고요. 서울 시내는 올림픽대로가 공항 방면으로 한강대교 조금 지난 지점 5차로에 사고가 있는데요. 이 사고 여파로 뒤로 동호대교부터 밀립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는 염창나들목 주변 또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이후로도 반포 압구정 주변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8도입니다.

TBS 정오뉴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와대의 재재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아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대법관 후보 재청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 때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앞서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뒤 증언해야 한다고 요구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선

0: 항소나 증언 요구에는 삼권 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서울시가 지하철 역사와 지하상가, 대심도, 자동차 전용도로 등 복잡한 대규모 지하 공간의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3차원 디지털 지도와 유관기관 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대규모 지하 공간의 화재 예방과 대응 조례를 지난 1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내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새 조례는 지하 공간 관리 대상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 역사와 지하 상가, 지하 20m 이상에 설치된 자동차 전용 지하 도로로 규정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많아지는 대규모 지하 공간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3D 화재 지도를 마련해 사고를 예방하고 위기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이 지난해보다 약 22% 늘어난 가운데 카드 소비는 60%가량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8월 누적 방문객은 1,156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6% 늘어났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액은 올해 1월에서 8월 7조 7,810억 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59.9% 늘었습니다. 지난해 연간 소비액이 7조 9,370억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8개월 만에 이에 근접한 기록을 세운 셈입니다. 제12대 서울시의회 슬로건으로 늘 시민 곁에 다시 의회답게가 선정됐습니다. 시의회는 의원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76건의 후보작을 접수하고 시민 공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슬로건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슬로건에는 시민 삶의 애로를 해결하는 일하는 의회 책임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원칙을 강조한 유능한 의회의 각오를 담았습니다. 현직 외무공무원의 성인 자녀 가운데 외국 국적이 신고된 이들 중 대한민국 국적만 남도록 최종 선택한 남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외국 국적이 신고된 19세 이상 외교관 자녀는 63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59명이 대한민국 국적과 함께 외국 국적을 복수로 보유했으며 남성 3명은 외국 단일 국적을 보유했습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김상하였습니다.
1: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2: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1: 응답하라 2588 2588.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TBS 캠페인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5: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6: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7: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8: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9: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3: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곳곳에 돌발 상황 있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방면으로 서종 부근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 한창이고요. 또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도 구리에서 판교 방면으로 상일 부근 5-6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있습니다. 두 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다 보니까 이 구간 더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부천 부근 고장차도 세워져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는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 반포대교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뒤로 청담대교 부근부터 서행 정도로 속도가 줄어 있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 염창 나들목 주변 또 노량진 수산시장 주변이 정체입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김상우입니다. 가을이면 주황빛으로 탐스럽게 익는 과일 감은 이름이 참 많습니다. 덜 익어 떫으면 땡감, 말랑말랑 잘 익으면 홍시, 껍질을 벗겨 바람에 잘 말리면 곶감이 되죠. 같은 감인데도 어떻게 익고 어떤 맛을 내느냐에 따라 이름까지 달라지는 건데요. 그리고 감이 아닌데도 감의 이름이 붙은 게 또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인데요. 토마토의 순 한글 이름이 일년감이라고 해요. 생김새가 닮았고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다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이렇게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 이름까지 달라질 수 있고 감이 아닌 것도 같이 품는 이 감의 넉넉함을 올가을에 잔뜩 누려봐야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입니다.

윤도현 가을 우체국 앞에서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고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는 일상에서 유용한 경제 꿀팁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저축부터 보험, 재무 설계, 연금까지 혼자 풀기 어려웠던 돈에 대한 모든 고민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원하시면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생방송은 물론 재방송 중에도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샵 0951로 상담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최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는 실제 고객 정보 유출도 확인됐는데요. 특히 이번 공격에는 인공지능 AI가 활용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보안이 강한 핵심 전산망 대신 직원용이나 영업지원 시스템처럼 상대적으로 인증과 보안이 취약한 곳을 찾아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에서도 같거나 유사한 공격이 확인됐는데요. 금융당국은 금융권 전체를 겨냥한 공격일 가능성을 조사하는 한편 AI를 활용한 새로운 보안체계 마련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장기 국채금리 급등에도 AI 기술주 강세에 일제히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오르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였는데요. 엔비디아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AI 관련 대형주가 랠리를 주도했습니다. 반면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장중 5.34%까지 치솟아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서비스업 물가 압력이 커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최근 고용 둔화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은 낮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AI 기업들의 실적 기대가 증시를 떠받치고 있지만 높은 국채금리가 이어질 경우 시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금리 움직임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시 상승세를 타고 퇴직연금을 DB형에서 직접 운용하는 DC형으로 바꾼 가입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DC형으로 전환한 가입자는 34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건데요. 특히 증시가 가파르게 올랐던 6월과 7월에 전환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일부 증권사 가입자들은 두 달 만에 10%가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DB형에서 DC형으로 옮긴 기존 적립금은 다시 DB형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증시 흐름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임금 상승률과 남은 근속기간, 투자 성향 등을 충분히 따져본 뒤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머니 특별 시 재난구조센터 긴급 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 특별시 재무 전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상담 신청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방송 함께 해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재무 전문가 문나영 팀장님, 구인선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문나영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구인선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인선 팀장님은 네. 오늘 초면이잖아요.
2: 맞아요.
0: 그래서 제가 혹시 알아야 할 게 있을지 간단하게 뭐 내 짝꿍은 이런 사람이야. 나영 팀장님이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1: 제 짝꿍은요.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이 되게 환하십니다. 좀 누구를 닮은 것도 같고.
0: 누구지?
2: 누굴까요?
1: 그렇죠. 그리고 또 목소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제가 소개는 네. 인물이 좀 환한 거.
2: 얼굴이 큰 건 아니죠?
0: 네. 훈훈하네요. 네. 인물이 훤하고 목소리가 아주 좋은 인선 팀장님 그리고 우리 문나영 팀장님과 오늘도 출동지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화성으로 가는데요. 함께 나눌 이야기

0: 근데 뭐 돈이 문제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나에게 맞춤 옵션이 중요하다. 자, 좋습니다.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딱 마흔이 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릴 때 제가 상상하던 마흔은요. 결혼해서 예쁜 가정도 꾸리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돼서 세상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찐 불혹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아직도 부모님 품에 캥거루처럼 딱 붙어 사는 싱글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한 살 한 살 찰수록 엄마의 뼈 때리는 잔소리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2: 아, 인순아, 너 요즘에 소개팅도 안 하니? 엄마가 어제 아빠랑 진지하게 상의해봤는데 너 이참에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하자, 어?
3: 아, 엄마, 나 샤만추라고 했지.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몰라? 인연은 답대가 되면 운명처럼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2: 아니, 주말 내내 방구석에 누워서 폰만 쳐다보고 있는데, 야, 남자가 하늘에서 떨어지니? 땅에서 솟아나니? 노력을 해야지.
0: 엄마, 그만! 저도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결혼할 생각 당연히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줘. 하지만 뭐 인연이 안 되면 혼자 살 수도 있겠다 싶어 연금, 저축, 주식으로 노후 준비는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플 때였습니다. 이 보험료 예산을 월 15만 원 정도로 잡고 상담을 받았는데 암, 뇌, 심장 보장을 하나씩 넣다 보니 결국 월 26만 원짜리 설계가 나왔습니다. 15만 원대로 낮추자니 필요한 보장이 혹시나 빠질까 걱정되고 26만 원을 계속 내자니 부담스럽고요. 제 예산 안에서도 꼭 필요한 보장을 제대로 챙길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 제 보험 좀 들여다봐주세요. 이거는 뭐 사연자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뭐 설명을 듣다 보면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4: 맞아요.
0: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다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월 26만 원을 20년 된다? 와, 이거는 부담스럽고. 자, 그렇다고 보험료를 낮추자니 정작 필요한 보장까지 빠지면 어떡하지? 또 이게 걱정되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1: 그렇죠. 그게 이제 종합보험의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희는 항상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0: 네.
1: 보험이 하나도 없다라면 사실은 전반적인 위험을 좀 두루두루 보장해주는 종합보험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상 설계서를 이제 받아보면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큰 벽에 한번 부딪히게 되는데 이 특약의 개수가 너무 많습니다.
0: 네.
1: 이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한 회사에 뭐 100개 또는 200개까지 취급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하냐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또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0: 이거 읽는 것만 힘들겠어요.
4: 그렇죠. 더 어려운 건요. 하나씩 설명을 들으면 정말 전부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뭐 암 진단도 필요합니다. 뭐 암 치료비도 필요하고요. 또 뇌나 심장도. 치료비도 중요하고 진단비도 중요하고
0: 그럼요.
4: 또 이 모든 게 사실 틀린 말이 아니니까 우리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그럼 설계사님 뭐 알아서 잘해 주세요라고 하게 되는데
0: 네.
4: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필요해서 선택한 보장인지 아니면 설명을 듣다가 하나씩 추가해서 보장이 추가된 건지를 말이죠.
0: 아, 이게 진짜 듣다 보면 그냥 아이고 알아서 해주세요.
4: 그렇죠.
0: 이 말이 저절로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 사연자님이 받아보신 이 월 26만 원짜리 설계안 예상보다 뭐 한 10만 원 넘게 비싸게 나왔는데 실제로 뜯어보니까 어땠나요?
1: 우선 이제 40대 여성 이제 20년 나 90세 만기 기준으로 보험료가 약 26만 원이었고요.
0: 네.
1: 여기에는 이제 보장 내용은 암진단비, 뭐 암치료비,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그다음 순환계 치료비, 각종 수술비와 간병비까지 상당히 좀 폭넓게 보장이 좀 다 들어가 있었고요.
0: 네.
1: 하나씩 보면 사실은 특별히 이상한 특약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장 자체는 잘 갖춰져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하나 튀어나오게 되는 건데
0: 네.
1: 보장은 좋아 보이는데 정작 사연자님께는 좋은 설계는 아닐 수 있었다라는 거죠.
0: 아니 보장이 좋은데 사연자님한테 좋은 설계는 아니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4: 예, 이유는 네.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보험료 때문이었습니다.
0: 그렇죠.
4: 그쵸?
0: 예산 오바.
4: 맞아요.

0: 월 15만 원 정도의 이제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요. 네. 이 설계서안은 26만 원이 넘었거든요. 아무리 좋은 특약을 많이 넣어도 내가 오래 유지하기 버거운 보험이라면 사실 좋은 설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1: 자, 이렇게 되면 두 분의 목표는 아주 확실해집니다. 자, 26만 원짜리 설계에서 무작정 특약을 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보장은 분명히 남기면서 월 15만 원대로 맞추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설계안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암, 뇌, 심장, 3대 질병 진단비, 그리고 치료비, 그리고 수술비, 간병비 이런 기타 보장을 중점으로 뒀고요. 먼저 보험료 비중이 가장 컸던 암부터 좀 살펴봤는데요. 네. 암 진단비는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는 1천만 원이었고요. 여기에 암 주요 치료비, 그리고 유사암 주요 치료비, 그리고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 마지막으로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1: 아, 이름만 들어도 특약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0: 네.
1: 근데 또 이게 하나씩 설명을 듣다 보면 다 있어야 될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2: 이게 설계를 하다 보면요. 뭐 한 개 빠져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쪽으로 뭔가 보장을 못 받으실 것 같아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다 넣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거니와 반대로 나는 이거 중요한 부분만 그냥 설계를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거든요.
1: 네.
2: 그래서 각 보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구분을 좀 지어서 보실 필요는 있고요. 암 진단비는 이제 진단 시 목돈으로 좀 받을 수 있는 용도인 거고요. 암 주요 치료비는 약관에서 정한 치료를 받을 때 지급되는 구조인 건데
1: 네.
2: 예산이 만약에 한정되어 있다라면 실제 치료할 때 내 부담이 큰 비용부터 우선순위를 좀 정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합니다.
1: 네.
2: 그 기준 중 하나가 이제 산정 특례 제도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암으로 인해서 산정 특례 대상이 된다라면 사실 병원비 부담은 좀 크지는 않으실 수가 있는 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의 이제 본인 부담금이 5%로 확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산정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서 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큰 치료도 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게 가장 문제인데요.
1: 네.
0: 대표적인 게 비급여 치료입니다. 비급여 항암 약물이나 일부 로봇 수술처럼 본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치료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암 치료비 특약을 무조건 많이 넣기보다 암 진단비는 기본으로 두고요.
1: 네.
0: 그리고 비급여 치료 보장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다시 잡았습니다.
2: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뇌와 이제 심장에 관련된 보장인 건데 뇌 질환에서도 뇌출혈 아니면 뇌졸중 아니면 뇌경색, 뇌혈관 질환처럼요 담보에 따라서 보장 범위 또한 또 다를 수가 있고요.
1: 네.
2: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로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이 되는지 아니면 협심증까지 보장이 되는 허혈성 심장에 대한 범위까지 이렇게 보장이 되는지 진단비 중심으로 좀 보장 범위를 또 확인을 했습니다.
1: 네.
2: 치료비 특약은 이제 필요한 만큼 같이 또 한번 비교를 좀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1: 그러니까 진단비는 얼마나 넓게까지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치료비는 실제 치료할 때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같이 본 거네요.
0: 그렇죠. 수술비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 특약이 중복되어 있거나 보험료 대비 보장 금액을 다시 살펴볼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1: 네.
0: 간병비는 우리 사연자분께서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보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해드렸습니다.
1: 네.
0: 그리고 후유장애와 기타 특약에서도 사연자님께 우선순위가 낮은 부분을 같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1: 네. 근데 사실상 이 특약이 많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많으면 좋은 거죠.
2: 그렇죠. 다다익선이죠.
1: 네.
2: 그러니까 맞습니다. 중요한 건 특약 하나하나가 나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보장을 위해서 내가 내는 보험료가 내 예산 안에 있는지를 좀 이제 같이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1: 네.
2: 보험 증권을 내가 한번 살펴봤는데 내가 왜 가입해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특약이 여러 개 있다라면
1: 네.
2: 그건 한 번쯤 이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좀 있으실 겁니다.
1: 그래서 맞춤 옵션이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군요. 자 이제 결과가 궁금한데요. 처음 설계안이 월 26만 원이 나왔었죠. 자 다시 조정하고 나니까 보험료 어떻게 달라졌나요?
0: 네. 다섯 가지 영역을 다시 정리하면서 보험료를 18만 원대로 낮춰드렸는데요.
1: 네.
0: 그러면 한 약 8만 원 정도 줄여던 셈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질병 보장을 무조건 뺀 건 절대로 아니고요.
1: 네.
0: 암은 진단비와 치료비 역할을 나눠서 보게 됐고 뇌와 심장은 보장 범위를 넓게 가져가면서

0: 비슷한 치료비를 함께 구성을 했습니다. 수술비는 중복되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좀 조정을 해드렸고 사연자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한 간병비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건 여기까지가 우리 첫 번째 네. 조정안이었고요.
1: 네. 뭐 아직 더 남아있다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남기고 비효율적인 걸 좀 정리를 해드렸다. 그래서 18만 원이 됐다. 뭐 26만 원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줄었는데요.
2: 그렇죠. 저희도 만족도가 좀 높기는 했는데 네. 여기서 한 번 더 보험료를 줄여드렸습니다.
1: 아 여기서 또요. 네. 그러면 뭐 이 보장 금액이 줄어들거나 보장이 혹시 빠지는 건 아니겠죠. 우리 전문가님들이 그럴 리가.
2: 그렇죠. 그렇죠. 네. 빠지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특약은 절대 건들지는 않았고요. 네. 다만 이제 보험회사를 나눠서 좀 비교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같은 암진단비 5천만 원이라고 해도요. 네. 보험회사마다 보험료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떤 회사는 암진단비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회사가 있고요. 다른 회사는 특정 치료비가 좀 유리하게 좀 적용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모든 보장을 굳이 한 회사로 몰아서 가입할 필요는 없게 되는 거죠.
0: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필요한 보장은 유지하면서 보험사별 보험료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특약을 나눠서 두 회사로 조합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네. 암, 뇌, 심장 진단비가 저렴한 회사 한 군데로 했고요. 그다음에 3대 치료비, 수술비, 간병비가 저렴한 회사 한 군데 이렇게 해서 두 군데로 나누어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 결과 18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우리 사연자님이 원하던 15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1: 와, 드디어 뭐 원하는 데까지 온 거네요.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비교하고 뜯어보고 또 뜯어봐서 이 가성비 있는 보험 설계안을 만들어주셨는데요. 처음에 26만 원이던 보험료를 보장 정리를 통해 18만 원대로 일단 낮추고 보험사별, 이 회사별로 비교까지 거쳐서 15만 원대까지 줄여드렸습니다. 자, 결국 사연자님이 처음 원하셨던 월 15만 원 정도라면 저는 부담 없겠습니다. 라는 이 목표를 달성해 주신 건데요. 오늘 사례를 들으시면서 아 나도 내 보험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싶은데 나도 맞춤 옵션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뭘 먼저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0: 네.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 지금 보험료를 앞으로도 부담 없이 계속 낼 수 있는지.
1: 부담 중요하죠.
0: 그렇죠. 왜냐하면 10년, 20년, 30년 동안 내셔야 되잖아요. 네. 둘째로는 내가 가입한 특약이 정확히 무엇을 보장하는지 본인이 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슷한 보장이 겹쳐 있거나 반대로 꼭 필요한 보장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을 보셔야 합니다. 네. 암은 진단비와 치료비의 역할을 나눠보고 또 뇌나 심장은 특약 이름보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진단을 보장하고 실제 치료 때 어떤 보장이 나오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내가 부담 없이 계속 낼 수 있는 돈인지 그리고 그렇죠. 특약 정확히 내가 알아야 한다. 네. 그리고 비슷한 보장이 겹쳐 있거나 필요한 게 빠져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봐라. 맞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이런 거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보험료를 쓸 수 있는 예산이 월 15만 원 정도인데 현재 이 월 26만 원의 보험료가 부담스럽다 하는 우리 40대 여성분의 고민 사연 만나봤는데요. 상담을 통해서 불필요한 특약은 좀 정리를 하고 보험사별 비교 분석을 거쳐서 월 보험료를 목표했던 15만 원대까지 낮출 수 있었습니다. 보험은 이렇게 그냥 막 많이 넣는 것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 안에서 꼭 필요한 보장을 제대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다가 나도 보험료가 좀 부담인데 필요한 보장은 안 줄이면서 보험료만 줄이고 싶다. 이 방법을 좀 알고 싶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 보장 분석을 통해 우리 집 보험 꼼꼼하게 점검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소비자 민원실로 넘어가 보죠. 최예나입니다. 스마일. 스마일리.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빤데기 빤데기 빤빤데기 데기
7: 유통 빤데기
6: 끓여 먹어도
8: 볶아 먹어도
6: 그냥 먹어도
8: 고소하고 실속있고
6: 어디서나 간편하게
7: 빤데기 빤데기 빤빤데기 데기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재무전문가 구인선 팀장님, 문나영 팀장님 함께하고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상담 신청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뭐 실시간으로 보험이나 재무설계 관련해서 궁금한 거 바로바로 물어봐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바로 대답해 드릴 수 있거든요. 자, 문자 번호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누르고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자, 두 분께 제가 먼저 이 내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금융감독원이 과장된 보험 방송 광고에 대한 심의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1: 네. 네, 맞습니다. 우선은 이게 홈쇼핑이나 이제 전화로 이제 보험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홈쇼핑은 특히나 시각적인 효과로 많이 이제 가입들을 하세요. 저렴한 보험료, 과장 문구, 그다음 반복지급,
0: 반짝반짝.
1: 네. 그리고 정말 여기 함정이 있는 게 갱신이라는 글씨에는 되게 깨알같이 써져있어요.
2: 잘 보이지 않습니다.
0: 맞아요.
1: 정말이에요. 그리고 네. 여기서도 말장난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기는 한데 저희들은 다 알아듣거든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20년 동안 보험료가 한 푼도 오르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갱신일까요? 비갱신일까요?
0: 갱신.
1: 20년 후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0: 그러니까요.
1: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입들을 하시다 네. 보니까 불리하게 좀 적용을 받고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계십니다.
0: 와, 근데 저도 순간 깜빡 속을 네. 뻔했거든요. 그렇죠. 왠지 안 오를 것 같고 비갱신형인가 순간 헷갈릴 뻔했어요. 자, 이제 문제가 됐던 멘트를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리자면 TV 틀면 뭐 이거 보험 광고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죠. 받고 또 받고 계속 막 무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자 치료할 때마다 지금 이런 광고 문구인데요. 이런 멘트가 반복해서 나오면 저도 모르게 녹화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럴 때 소비자가 어떤 점을 주의해서 좀 봐야 할까요?
2: 네,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치료할 때마다 무조건 지급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같은 질병으로 여러 번 치료를 받아도 보험금 지급 횟수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특정한 치료나 수술에만 해당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광고 문구보다는요. 어떤 질병인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보상이 되는지 그리고 지급 횟수에 제한이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0: 아, 맞아요.
2: 결국 광고 한 줄 문장보다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0: 그러니까 광고에 너무 막 혹하지 말고 맞아요. 이게 현혹되지 말고 결국에는 보험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런 문구보다 구체적인 지급 조건과 횟수 제한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짚고 가고요. 자, 우리 8978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한번 만나볼게요. 우리 8978님이 보험설계서를 받아봤는데요. 주계약인 사망보장은 1,000만 원인데 특약으로 붙은 암, 뇌졸중, 심근경색 진단비는 각각 3,000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정말 말 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서 이대로 가입해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게다가 갱신형 특약까지 섞여 있어서 나중에 보험료 폭탄을 맞는 건 아닌가 싶고요. 주계약보다 특약이 커도 괜찮은 건지 설계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오셨는데 자 주계약보다 특약 보험금이 더 큰 게 맞는 건지 걱정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주계약보다 특약의 보장금액이 큰 경우도 있나요?
1: 네, 이런 경우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계약보다 특약의 이제 보장금액이 크다고 해서 이제 이 자체의 보험 상품이 문제가 있다 이거는 결코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중요한 건 이제 금액의 크고 작음보다는 왜 이 특약을 넣었는지 나한테 필요한 보장인 건지를 보시는 게 가장 더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주계약 사망보장이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보험의 기본 틀은 그냥 사망보장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 위에 내가 필요한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처럼 내가 실제로 걱정하는 위험에 이제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설계서를 보실 때 주계약이 얼마냐 이것만 보실 거는 아니고요. 내 보험료가 어떤 보장을 사는데 쓰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게 가장 더 중요합니다.
0: 그러니까 주계약이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특약으로 제대로 채웠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 사연자분이 걱정하신 부분이 갱신형 특약 이라고 하셨거든요. 자,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2: 네. 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설계서를 보고 바로 갱신형이면 뭐 무조건 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갱신형은 가입 당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시작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단점은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다시 산정돼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1: 그래서 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갱신형이냐 아니냐 이 하나만 두고 보시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언제 갱신이 되는지, 갱신 이후 보험료 부담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보장이 꼭 나에게 필요한 건지를 함께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0: 맞습니다. 저희가 이 머니특별시 진행하면서 갱신형은 뭐 나쁜 거, 비갱신형은 안 나쁜 거 이런 게 절대 아니다라고 그렇죠. 계속해서 오해를 풀어드리고 있는데 자 가입자의 상황과 필요한 보장에 따라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한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3만 원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3만 원을 내는 건 아닙니다. 뭐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0: 네.
2: 반대로 비갱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또 좋은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보험료가 더 높을 수 있고요. 정작 필요하지 않은 보장까지 비갱신형으로 잔뜩 넣으면 매달 보험료 부담만 커질 수가 있거든요.
0: 네.
2: 그래서 저는 설계서를 볼 때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보다 먼저 이 보장

0: 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보험 설계서를 받아봤을 때 어떤 순서로 좀 살펴봐야 될까요?
2: 네, 우선 저는 보험료와 이제 보장 금액 순서가 아니라 그 반대로 좀 이제 판단을 좀 해드리는데요.
1: 네.
2: 먼저 내가 어떤 위험을 준비하고 싶은지를 먼저 정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 현재 가지고 있는 이제 보험에서 이미 준비된 보장이 얼마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1: 네.
2: 예를 들어서 암진단비가 나는 이미 5천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보험에서 암진단비를 또 5천만 원을 넣는다라면 내가 정작 필요한 보장을 추가하는 건지, 아니면 비슷한 보장을 그냥 반복해서 그냥 보험을 사고 있는 건 아닌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갱신 여부와 보장 기간까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새로 가입할 보험 하나만 따로 놓고 봐서는 안 되고, 전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한꺼번에 봐야겠네요.
0: 네, 정확히 맞는데요. 우리 보험은 한 장의 설계서만 봐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1: 네.
0: 기존 보험이 10개인데, 새 보험 하나 더 넣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새 설계에는 암진단비가 3천만 원이 들어있는데, 기존 보험에 암진단비가 얼마 있는지를 모르고 가입한다면, 나중에 알고 보니 암진단비만 계속 많을 수가 있어요. 비슷한 보장만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실제 상담에서는 새 보험을 바로 설계하기 전에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부터 먼저 펼쳐놓고 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근데 또 이게 내가 스스로 펼쳐놓고 진단을 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있는 거
0: 그렇죠.
1: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문가님들과 이렇게 상담이 조금 필요하다. 그래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하시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전체 보험을 펼쳐놓고 보면 새 보험에서 무엇을 넣고 뺄지도 뭐 확실히 분명해질 것 같은데요.
2: 네, 맞습니다. 이제 새 집을 짓는다라는 개념보다는요, 기존 집을 이제 리모델링 하는 것과 같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미 튼튼한 곳은 손을 볼 필요는 없거든요.
1: 그렇죠.
2: 그래서 기존 보험을 먼저 분석을 한 뒤에 부족한 부분만 채우는 방식을 저희는 권합니다. 그러니까 암진단비는 충분하게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데, 뇌혈관의 진단에 보장이 부족하다라면 당연히 암보장을 또 추가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비어있는 뇌혈관을 보완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1: 네.
0: 또 반대로 우리 갱신형 특약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보험료가 부담될 가능성이 크다면 그 부분은 유지할 것과 조정할 것을 나눠서 살펴봐야 되고요. 결국 보험료를 무조건 줄이는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보험을 기준으로 필요한 보장은 남기고 부족한 보장은 채우고 또 불필요하게 겹치는 부분은 정리하는 것. 그게 바로 제대로 된 보험 설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설계서에 적힌 주계약과 특약의 숫자만 따로 볼게 아니라 기존 보험과 합쳐서 전체 그림을 봐야 제대로 된 설계인지 알수 있겠네요.
2: 네, 맞습니다.
1: 너무 짜잔하게 보지 말고 숲을 봐라.
2: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1: 네.
2: 보험은 이제 사실 가입하는 순간보다 그 이후 오래 유지하는 게더 중요한 겁니다.
1: 네.
2: 그러니까 지금 당장 월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는다고 해서 끝이 나는 거는 아니고, 향후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생각을 했을 때이 보험료를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인 건지, 갱신형이다라고 했을 경우 갱신 때 보험료 부담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정말 필요한 보장이 남아있는지도 함께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0: 네. 그래서 설계서를 새로 받으셨다면 혼자서 이게 좋은 보험인가만 고민하지 마시고요. 또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과 새 설계서를 같이 놓고 비교를 좀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요.
1: 네.
0: 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 설계인지 아니면 또 기존 보험을 정리해서 오히려 필요한 보장을 더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설계인지 따져보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1: 네. 아,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특약을 고를 때뭘좀 확인하면 좋을지 실질적인 체크리스트를 알려주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2: 간략하게 설명드려볼게요.
1: 네네.
2: 네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1: 네.
2: 네, 첫째, 갱신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1: 네.
2: 둘째는 당연히 보장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보장의 만기 기간, 내가 언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1: 네.
2: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단비와 이제 치료비의 균형인 건데, 이것 또한 하나하나씩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1: 그러면 일단 첫 번째부터 만나볼까요? 자, 갱신 여부입니다.
0: 네. 핵심 특약은 가능하면 사실 이제 좀 비갱신으로 준비하는 게 좋은데요.
1: 네.
0: 특히 암이나 뇌심장질환처럼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커지는 질환은 당장의 보험료 싼 걸 볼 게 아니라 나중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보셔야 합니다.
1: 당장 보험료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범위. 보장 범위라고 하셨죠?
2: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특약의 보장 만기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1: 네.
2: 내가 이 보장을 8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90세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100세까지 이제 따라서도 보험료 또한 이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2: 실제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또한 이제 또 달라진 거죠.
1: 네.
2: 특히 암이나 뇌, 심장질환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실 걱정이 사라지는 질환들은 아니기 때문에
1: 네.
2: 내 나이와 보험료 부담을 함께 고려를 해서 가능하다라면 충분한 보장 기간을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이건 이제 보장 만기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0: 네, 그리고 세 번째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요.
1: 네.
0: 특약을 가입할 때 진단비만 보실 게 아니라 암 내 심장 질환의 치료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1: 네.
0: 치료비 보장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저희가 이 체크리스트 하나씩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이쯤에서 등장했습니다. 자,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1: 네.
2: 치료비 특약에 가입하면 당연히 치료받을 때마다 횟수 제한 없이 보험금이 나온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횟수 제한 없이 해서 저는 딱 걸려버렸습니다. 아니, 횟수가 제한이었으면 이거 뭐 보험회사 다 뭐 파산이죠. 뭐. 저는 X.
0: 오,
1: 역시.
2: 네, 정확하게 네. 맞추셨고요.
1: 네.
2: 네, 상품마다 당연히 보장하는 치료와 지급 횟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진단비 그리고 치료비 이 두 개는 쓰임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0: 네, 우리 진단비는 말 그대로 암이나 뇌 심장제로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딱 한 번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보장입니다.
1: 네.
0: 그런데 실제 치료비는 진단받은 그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 그쵸.
0: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도 치료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2: 네, 그래서 진단비로 한 번 목돈을 받는 것과 치료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대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1: 네.
2: 물론 모든 치료비 특약이 반복해서 지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하려는 상품의 지급 조건과 횟수, 보장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결국 암내심장보장을 준비할 때도 진단비만 크게 만드는 것보다 당연히 진단비와 치료비를 어떻게 좀 균형 있게 구성할 것인지를 함께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주계약보다 특약이 크다고 걱정하기보다는 어떤 질환을 언제까지 보장하는지 그리고 갱신 후에도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도 하셔야겠습니다. 8978님도 기존 보험 과 새 설계설이 나란히 놓고 부족한 보장부터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두 분께 직접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문자번호 샵 0951로 편하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8978님처럼 설계설을 받아놓고 고민 중이시다 하시면 이 머니특별시 전문가분들의 보장 분석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현재 가입하신 보험을 기준으로 어떤 부분을 확인하면 되는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민원 만나볼게요. 4859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저희 어머니는 60세로 당뇨약을 드시지만 최근 10년간 약 처방 외에는 병원에 가신 적이 없습니다. 자, 일반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유병자 실손으로 알아봐야 할까요? 월 보험료도 대략 궁금합니다. 나눠주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요?
2: 제가 이 질문을 보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유병자 실비로 가입을 하실 경우 5만 원에서 6만 원 회사마다 좀 다른 보험료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요. 네. 저희는 무작정 그냥 유병자로 먼저 심사를 받아보셔라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요. 당뇨약 합병증이 없다라면 일반 심사로도 한번 심사를 넣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고 했을 때 유병자로 선택하는 것이지 무조건 1순위를 유병자로 두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1: 일단 심사는 받아봐라. 그렇죠. 네. 혹시 모르는 네. 거니까.

0: 맞아요. 어떤 보험사는 당뇨약을 드신다고 하면 그 네. 부분에 대해서 할증을 적용해서 보험료를 약간 높은 보험료로 일반. 네. 으로 가입을 가능하거든요. 유병자가 아닌 일반 실손으로 가입하게 되면 네. 보장 범위도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에 네. 이왕이면 유병자가 아닌 일반으로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1: 네, 일단은 일반 심사 먼저 받아봐라. 유병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3799님께서는 30대도 어린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말이 들었대요. 오? 그런가요? 네. 자, 실제로 가능한가요? 가입할 수 있다면 일반 성인 보험보다 어떤 점이 더 유리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네. 저 어린이 보험 가능한가요?
0: 그렇죠. 이제 40세까지 가능한 보험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건강 상태. 제일 중요하죠. 네. 건강 상태, 뭐 10년 동안에 뭐 입원 수술이 없다거나, 뭐 드시는 약이 없다거나, 요즘에는 또 젊으신 분들도 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을 먹고 있는지, 뭐 10년 안에 입원 수술이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건강체라고 하면, 네. 일반 그 어린이 보험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네. 여기서 물어본 게 어떤 점이 유리한지도 궁금하다 그랬잖아요.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보장 범위도 좀 넓어지고요. 네. 그리고 납입 면제 특약 사유도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 그게 가장 강점이죠.
1: 그러면 건강하기만 하면 아직 네. 나는 30대다. 그럼 네. 어린이 보험 가입을
0: 가능합니다.
2: 여기서 네. 정정을 해드려야 되는 거. 어린이 보험이 아니고 청소년 보험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그쵸. 훨씬 더 맞을 그렇죠. 것 같고요.
0: 맞아, 말하기 쉽게.
2: 네, 어린이 보험은 네. 15세까지와.
1: 아, 어린이라고
2: 네,
1: 해주세요.
2: 40세까지는 청소년 보험.
1: 어리고 싶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가능하다는 거. 다만 이제 건강할 때 좀 더 저렴하게 더 넓은 보장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1182님은요. 인터넷 어플에서 월 800만 원짜리
0: 800원.
1: 왜 이렇게 돈이 많으신가 했네요.
0: 800원입니다.
1: 800원짜리. 자, 운전자 보험을 봤는데요. 1000원도 안 되니까 솔깃하면서도 정작 사고가 나면 보장이 충분할지도 걱정됩니다. 가입 전에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 맞아요. 괜히 너무 저렴하면 아이고 제대로 된 보험 맞아? 의심이 가긴 해요.
2: 맞아요. 너무 저렴하게 측정이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죠. 보험료보다 사실은 보장 내용을 먼저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운전자 보험의 이제 3대 특약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 원 한도, 그다음 변호사 선임 비용, 그다음 요즘에는 이제 변호사가 직접 가는 500만 원 한도, 그다음 벌금, 스쿨존 사고,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까지 3천만 원, 이 세 가지를 운전자 보장 특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내가 보장을 또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이게 맞아요. 1년짜리인 건지. 네.
0: 맞습니다.
2: 이것까지 보장 기간까지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네. 보장 기간은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절한 건 거예요?
2: 이게 운전자 보험은 네. 저희도 네. 반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하는데 도로교통법이 바뀌면 새로 다시 가입을 하는 경우들이 맞아요. 좀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상품 선택을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네. 법이 바뀐 거거든요.
1: 그렇죠.
2: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다시 한번 설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0: 그래서 뭐 10년이나 20년짜리로 해놓고요. 법이 바뀔 때마다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갈아타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1: 그러니까 혹시 너무 저렴하면 뭐 1년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0: 그렇죠.
1: 10년에서 20년 정도 보장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그렇죠. 해봐라. 그리고 법이 바뀌면 내용도 바뀌는 게 좋다.
0: 그렇죠.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0230님께서 요즘 다이어트 약 많이 드시죠?
0: 네.
1: 다이어트 약인 디에타민을 처방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 이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장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나요? 또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0: 우리 다이어트 약을 처방을 받아서 뭐 먹었다고 해서 전혀 뭐 가입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보험사에서는 그 질문이 있어요.
1: 네.
0: 30일간 투약한 약이 있나요? 라는 게 질문이 있는데, 만약에 지속적으로 계속 한 달이 아니라 뭐 1년 정도 계속 처방을 받았다거나 그럴 때는 꼭 고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지를 했다고 해서 가입이 거절되는 게 아니라 보험사마다 그 가입 결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좀 보고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만이 아니라 양 말고 다른 또 뭐 질병이 있었는지 그것도 함께 보기 때문에 꼭 이 약을 처방받았다고 해서 가입 거절되거나 보장이 제한이 생기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연 하나만 더 만나볼게요. 2838님께서 50대 중반 남성이신데 최근 이직하면서 소득이 줄어서 월 100만 원 내던 보험료를 30만 원 정도 줄였다. 보험료 부담은 줄었는데 국민연금의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짧게 좀 답변해 주신다면요.
2: 우선은 그 보험료를 줄였다라는 것부터가 저는 칭찬 우선 해드리고 싶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노후 연금을 좀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신 것부터 네. 저희가 칭찬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국민연금이 저희가 이제 최초로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이제 연금 상품인 거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연금을 수령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셔야 되고요. 네. 내가 만약에 한 달에 뭐 200만 원에 대한 생활비가 필요한데 내가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 정도만 수령 가능하다라면 나머지 100만 원은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아니면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까지도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좀 차곡차곡 잘 준비해봐라. 자, 오늘 시간이 짧게 남았기 때문에 원포인트 아주 짧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0: 네. 보험은 오래 유지해야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보장을 많이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 가능한 적정한 수준으로 가입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네, 네. 똑같은 보장이라고 해도 보험회사별로 보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유리한 좀 저렴한 보험회사를 좀 찾게 된다라면 저희 전문가 에게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구인선 문나영 팀장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방송 끝난 후에도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아이유의 매일 그대와 남겨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0: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1: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방면 종암분기점에서 하월고 구간에 1차로 고장차가 있습니다. 처리작업으로 이 일대의 속도가 떨어지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월계 1교 동축부근 3차로에서 보수공사 중이고 이후 상계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면 홍지문터널 안 1차로에서는 안전점검이 있어서 터널 안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강남순환로 성산방면으로도 서남요금소에서 서초터널 입구 구간 내 3차로에서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 가평휴게소 부근 갓길에 고장차가 있고 동홍천에서 춘천분기점 구간 1차로에서는 보수공사 중이라 지금 동홍천 일대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1.2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이캔 라디오 최강인데 최강일구입니다. 꽃 중에서 제일 화려한 건 여름꽃이지만 향기가 가장 진한 건 가을꽃이라고 합니다. 가을꽃 향기가 제일 진한 이유, 가을의 은은한 기운 때문이라는데, 은은한 볕, 살랑거리는 바람, 그윽한 기운이 향을 응축시키기 때문이랍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은은한 것들은 힘이 있습니다. 강렬하진 않지만 오래가고 쑥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물들게 합니다. 이런 게 더 무섭고 더 대단하죠? 계절도 그렇고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10월 6일 화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즐겨. 박상철이 부릅니다. 빵빵빵빵 시골버스.

흥겨운 노래 첫 곡으로 들었어요. 박상철의 빵빵.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아, 신나는 노래인데 다 좋은데 말이에요. 기적을 울리며가 아니고 경적을 울리며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노래를 저 파블로 PD가 첫 곡으로 고른 이유가 있어요. 아이돌 그룹 리센드가 추석 때 불러가지고 이 박상철의 빵빵 이 노래가 역주행 중이랍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뭐 얼마? 얼마 나왔다고?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100만이 넘었다고 그러던가? 1600만 조회수. 오, 대단하네. 하여튼 뭘 해도 되는 가수협회장 박상철 씨입니다. 조금 전에 파블로 PD가 전화를 한참 어디 하고 하더니 힘들게 이 박상철 가수협회장을 섭외를 했대요. 그래서 오늘이 6일이잖아요. 다다음 주 19일 날 월요일 날 19대인에 하필 또 이날 생방송 출연을 하기로 지금 섭외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곡으로 박상철의 빵빵이라는 노래를 들어봤어요. 아름다워라 이 코너에 박상철 가수 출연하게 됩니다. 네, 기대를 해주시고요. 아, 이제 추워요. 긴팔 입고 나왔습니다 오늘. 네,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반팔 가지고는 명암도 못 내밀게 됐습니다. 써늘해졌습니다. 자, 눈에 띄는 몇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 오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작심 발언을 했네요.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 냅둬라. 예, 이런 얘기죠.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를 인용하기도 했어요. 이어서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0: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 재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 국회가 대법원장의 재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 위헌적인 조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관련돼서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5차 발사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제2발사대에서 오늘 기립과 똑바로 서는 거죠. 기립 고정을 마치고 최종 발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내일 오전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추진체 충전 여부와 기상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뒤에 최종 발사 시각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부산항 북항 인공수로에 나타난 상어, 일명 북항이죠. 예보로 온 관람객이 지금 100만을 넘었답니다. 100만 명. 아, TV 화면으로 보니까 정말 3.5m짜리라는데 진짜 크긴 크더라고요. 예. 수족관이 아니라 진짜 실물을 이렇게 야생의 상어를 본다는 게 아주 이색적인 장면일 텐데. 근데 이게 갈수록 추워지면서 수온 낮아지고 있고요. 북항이 건강 상태가 우려되고 있는데 당국은 당분간 추가 구조 작업 없이 북항이 스스로가 자기 고향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기로 했다고 하네요. 연휴 기간에 그 태풍 3개가 잇따라 일본을 향하면서 일본행 출장이나 여행을 앞둔 국내 방문객들 사이에서 항공편 결항과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요, 어제 오전 9시에 괌 동쪽 약 2,500km 해상에서 제29 태풍 고구마가 발생을 했습니다. 고구마. 오. 우리나라가 신청한 이름인가? 북한에서 간 건가? 한번 찾아보세요. 하필 이름이 또 고구마로 졌지? 앞서 발생한 제27호 태풍 초이완과 제28호 태풍 놀로까지 세 개 태풍이 동시에 존재하는 트리플 태풍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태풍 고구마가 우리 먹는 고구마 그게 아닌가 봐요. 일본이 제출한 이름이래요. 먹는 고구마가 아니고 별자리인 작은 곰자리를 일본말로 히라가나로 고구마 그러는 모양이죠. 일본어 잘하시는 분 있으면 고구마가 일본말로 뭔지 좀 정말 작은 곰자리를 얘기하나 보죠. 먹는 고구마가 아니군요. 네. 자, 이게 몇 가지 좀 말씀드렸고요. 예, 찐 애청자분들이 또 오늘도 열심히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에 모든 걸 참견하시는 신의 청취자죠. 최일교 허리케인 라디오 애청자 출첵합니다. 국화꽃차 마시고 싶은 계절입니다. 네, 하면서 국화꽃차. 오, 국화꽃차를 마시면 몸에 뭐가 좋을까요? 신의 청취자님, 국화꽃차가 몸에 뭐가 좋은지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화꽃차는 그리고 어떻게 사요? 그런 거는? 또 고덕동 순대님께서 이 대추하고 밤, 알밤 사진 이 두 개를 딱 올려주셨네. 먹음직스러운 거. 그러시면서 이렇게 글자를 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가을 대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쪽 볼이 유난히 붉은 것들이 있습니다. 햇볕을 오래 받은 자리인데요. 낮에는 따뜻한 볕을 받고 밤에는 서늘한 공기를 만나면서 조금씩 붉어지고 단맛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대추 하나에 색깔이 좀 다르군요. 밤송이도 충분히 익고 나니 툭 하고 벌어져서 품고 있던 밤알을 세상 밖으로 내놓습니다. 가을의 산물 하나하나가 다 예술작품입니다. 이러시면서 싸이의 예술이야 요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 좋죠. 예술이야. 네. 자, 그러면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를 듣고 고덕동 순대 청취자님의 신청곡 싸이 예술이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뻔대기 뻔대기 뻔뻔 대기 대기 유도

돈가스 퀴즈 시작합니다. 나름 선물 샵 연구일 문자창에 지금부터 돈가스 퀴즈 정답 적으시고요. 두 번째는 나눔 선물 받고 싶은 거 적으시고 세 번째는 나눔 선물을 받으면 누구와 함께 하겠다. 세 가지를 써서 샵 0951 문자로 저희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돈가스 퀴즈 자 파블로가 올려놨네요.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제29호 태풍. 요 이름을 맞히는 게 오늘의 퀴즈네요. 네. 일본이 제출한 이름인데 별자리인 작은 곰을 뜻하는 네. 한자로 쓰면은 작을 소자에 곰웅자입니다. 소웅. 요거를 히라가나로 읽으면은 요게 됩니다. 29호 태풍 이름. 먹는 게 아니고요. 네. 작은 곰. 요거를 소웅을 히라가나로 읽으면 뭐가 될까요? 네. 보기 두 개 올려놨어요. 1번 고구마, 2번 감자. 예. 먹는 고구마가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의 고구마가 아니고 일본 말로 작을 소자의 고뭉자. 웅자를 곰을 구마라고 읽는 거예요. 구마. 아. 그러니까 이제 구마모토 그거 할 때도 아마 고뭉자의 근본 문자 쓸 거라 아마 그래요. 그래서 구마모토 그러나 보죠. 곰을 일본 사람들을 구마라고 그러나 봐요. 구마. 예. 자, 정답 모르시면요. 그냥 1번 쓰시면 됩니다. 어려울 것 같으면. 자, 퀴즈 정답 그냥 1번 쓰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는 나눔 선물 제가 쫙 읽어드릴 테니까 한 가지 적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구 월곡역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 4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의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의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세트,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경기도 광주 송정동과 서울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동 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미너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 사각항아리,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한우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 무역공사의 홍삼 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 파닭 전문점의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한 마리, 오리 요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 볶음탕, 용인 동백 코다리 면과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 동안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 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다미래 주식회사의 마시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꽃이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매 식사권입니다. 나눔 선물 보내주시는 사장님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 적을 거는 내가 이 선물을 만약에 받는다면 누구와 함께 나누겠다. 세 가지를 적어서 지금부터 샵 0951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돈가스 퀴즈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일본으로 지금 29 태풍이 향하고 있는데 얘 이름이 뭘까요? 예. 한자로는 작을 소자 고뭉자. 이걸 일본말 히라가나로 읽어대면 뭐라고 되느냐? 1번 고구마, 2번 감자. 예. 먹는 고구마가 아니죠. 태풍 이름입니다. 네. 모르시면 그냥 1번 쓰시면 됩니다. 쉽죠? 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를 쭉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노래냐? 이번에 노래는요. 60살 이상만 참여하는 실버돌 힘든 싱어의 2대 가왕이죠. 네. 사우스 마운틴, 남쪽 산. 네. 저희 힘든 싱어의 전면 보조 MC. 네. 나이트클럽 30년 사회자 경력의 사우스 마운틴. 아, 스탠드바 30년 경력 나이트클럽이야. 사우스 마운틴, 남산이 부릅니다. 이상형.

0: 네.
1: 아. 자, 이 사우스 마운틴 남산 씨의 이상형. 지금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지금 파블로 PD가 오늘로도 한세 번째쯤 틀은 것 같은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우스 마운틴 남산 노래가 귀에 착착 감깁니다. 예.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사랑이 툭하고 떨어지나? 아, 노래 좋아요. 네. 자, 하여튼 저희 실버들 힘든 싱어를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면서 중년 무명 가수들의 정말 히트의 그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라디오가. 대한민국 어떤 라디오 예능 프로를 봐도 이렇게 무명 가수들이 집중적으로 조명받는데 특히나 중년 가수들, 남녀 가수들이 조명받는 그런 프로는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밖에 없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행자도 66살이고 저 PD 쟤도 2년 뒤면 또 환갑이고 다 중년입니다. 자, 듣고 계신 저 무명 가수, 중년 가수분들 중에 힘든 싱어 참여하고 싶은 분들 저희 홈페이지든지 누구든지 해서 좀 참여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노래 잘 들었고요. 자, 이제 당첨자를 발표를 해 드려야죠. 네. 아, 그 전에 아까 제가 돈가스 퀴즈 정답이죠. 1등은 정답이 뭐냐? 29호 태풍 이름이 뭐냐? 고구마라고 말씀드렸는데 코구마라고 읽어야 된다네요. 작을 소자를 코라고 발음한 되네. 웅자는 고문 구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고요. 코구마. 고구마가 아니고 코구마로 읽어야 된다. 뭐 고구마나 코구마나 뭐 이랬더니 이 신우이 청취자님이 오늘 아주 문자 폭풍 문자를 주시네. 아니 이분이 일본 유학도 다녀오셨나 봐. 이렇게 문자를 썼어요. 제가 말해요. 일본에서 어학 연수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중국인 친구 자취방에 놀러 갔더니 엄청 맛있는 음식 세 가지하고 마지막에 후식으로 국 갖고 차를 주더라고요. 아, 일본이니까. 일본이 국화가 일본 꽃 아닙니까? 아, 그리고 또 코는 작다라는 뜻의 일본어로 작을 소. 쿠마는? 왜? 뭔 소리야 이게?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0: K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전인권입니다. 예,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지루하지 않아요. 에이.
1: 지루하지 않아요. 에이.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당첨자를 쭉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무조건 1번이고, 고구마가 아니고 코구마, 1번 말로 코로 발음해야 된대요. 아까 저 신의 청취자님 문자 소개하다가 중간에 멈췄는데, 아, 그리고 코는 작다라는 뜻의 1번어로 작을 쏟자고요. 쿠마는 곰, 그래서 코구마는 작은 곰이라는 뜻입니다. 코, 이누는 강아지라는 뜻이고요. 아, 그러시군요. 우리 신의 청취자님 모르시는 게 없어, 하여튼. 아, 정말 청취자 중에 제일 유식하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뭘 알아야죠, 그죠? 알아야 면장을. 예. 그 다음에 8448번님, 네, 안타까운 사연이신데, 예, 일단 첫 번째 당첨자십니다. 요렇게 문자를 써서 보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최일구 허리케인 라디오 애청자고요. 태풍 고구마는 일본 발음으로 고쿠마라고 봐서 발음을 해야 합니다. 쿠마가 곰이란 뜻이고 고는 작은이란 뜻이고요. 작은 곰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코구마라는 학설도 있고 고쿠마라는 학설도 있고 하여튼 작은 곰이라는 거래요. 소웅 한자로 치면. 전에 드럼 치다가 만난 여친이 있다고 시청자 통화했던 사람입니다. 어, 맞아요. 예, 기억납니다. 예, 취미로 드럼을 치다가 여친을 사귀었다고 그랬던 그 청취자님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안타깝네. 국밥 선물 받고 3인분을 먹고 얼마 후에 헤어졌습니다. 왜? 이야, 한우 국밥 6인분 보내드렸는데, 예, 3인분을 먹고 얼마 후에 헤어졌다. 그 뒤로 국밥 별로 안 좋아해요. 혹시 선물 당첨되더라도 국밥은 사양하겠습니다. 사람 만나기 참 힘드네요. 제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고구마입니다. 여쭤보셔서 잠시 문자 메시지 드렸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 아, 그래. 왜 국밥 먹다가 헤어져, 그래. 아이고, 참. 그때 왜 3인분을 그냥 뭐 두 분이 같이 먹은 거예요? 왜? 국밥하고 헤어진 거하고 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8448님. 아, 이분 전화 연결 한번 해봐. 어? 빠블로. 재밌잖아. 저기 8448님 전화 가면은 다시 한번 좀 인터뷰 좀 해보자고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다른 청취자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저 떡볶이 예? 식사권 보내드릴게요. 서울 성북구 월곡역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 삼산 식사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헤어졌다는데 막 웃고 그러면 안 되십니다만. 네, 아니 이제 내용이 재밌어가지고. 예. 자, 이번에는 502 집사 청취자님인데. 녹방, 녹음 방송 하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어요? 크크크. 저기, 집사 청취자님. 오늘 저 생방 하는 겁니다. 예, 생방. 유튜브, TV 다 나오잖아요, 지금. 녹방이 더 재미있으세요? 자, 이번에 당첨자는 1454번님. 정답은 1번 코구마예요. 크크, 태풍 이름이 고구마라니 뜨끈뜨끈한 느낌입니다. 예쁘면서도 무섭기도 하고요. 날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먼 나라, 이웃나라, 가까운 나라 일본은 사뭇 다른 상황인 게 신기합니다. 일본 도쿄가 뭐 한 달 넘게 계속 비 온다고 기사 났던데 요새도 그런가 모르겠네요. 그러시면서 저는 커큐민 골드를 신청합니다. 아내하고 같이 낮 시간 육아 후에 아기 재우고 간단히 한 잔을 하는데 다음 날 영 숙취가 안 깹니다. 커큐민이 숙취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마시면서 해장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큐민이 뭐 숙취에 좋냐 안 좋냐는 뭐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하여튼 저 읽어드린 겁니다. 1454님한테 하여튼 커큐민 골드 저 담일의 주식회사에 마시는 커큐민 골드 요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드세요. 이어서 0745번님 당첨됐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인천의 목이버섯을 받고 싶어요. 왜냐? 우리 아들과 같이 만두 전골에 넣어서 먹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만두 전골에 인천의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잘 해드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6334번님 당첨됐어요. 정답 1번 고구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9년생이고요. 10년 전에 뇌경색 당뇨 진단받고 오늘까지 재활치료 목적으로 매일 남한산성 정상으로 등산을 한 결과 빠밤 지금은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유 박수. 야, 10년 전에 뇌경색 오고 당뇨 진단 10년 내내 매일 남한산성 정상으로 등산을 하셨답니다. 와. 그래서 이제는 지팡이 버리고 단독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네요. 어우, 정말 대단하시고 축하드립니다. 처자식도 없고요. 주민센터에는 독거노인으로 분류되고 있어 보니 조금은 허탈하지만 그래도 정부 도움을 받아서 그럭저럭 살아갈 만합니다. 제가 가락시장 부근에 살고 있는데요. 회를 정말 언제 먹었는지 기억을 못할 정도입니다. 만약에 제가 뽑힌다면 역시 혼자 살고 있는 친구와 함께 가서 먹고 싶습니다. 예. 의지의 청취자님이시네요. 6334번님한테, 자,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민어 모둠에 2인 식사권을 보내드릴 테니까 역시 혼자 살고 계시다는 친구분하고 같이 가서 두 분이서 오붓하게 회 한 접시 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김수희 씨 노래입니다. 1, 4, 3, I love you 라는 뜻이랍니다.

0: One for three, I love you. 네. 김수희 씨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파블로가 그 아까 국밥 3인분만 먹고 헤어졌다는, 여친과 헤어졌다는 분하고 전화 연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전화를 지금 안 받고 계시대요. 문자 안 보내고. 상태가 아주 심각하신 건가. 진짜 안 받아요, 전화를? 아니, 문자도 보내고 계셨는데, 예. 아, 웃으면 안 되죠. 헤어지셨다는데, 예. 하여튼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 당첨자입니다. 4499번님이에요. 정답 1번입니다. 일하다가 아킬레스건 파열이 됐어요. 수술 후 집에서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저 텔레비전 보고 계신가 보네. 일할 때는 차 안에서 들었는데 집에서 TV를 보니 새롭네요. 아, TV를 보시는구나. 신기합니다. 지금 말이에요.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텔레비전, 그것도 지금 공중파입니다. 공중파. TBS, TV로 라디오 생방송을 TV로 수중계하는 데는 여기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그러면 뭐합니까, 이거. 회사는 엉망인데, 지금. 아, 참. 전 직원들이 참 마지막 힘을 짜내면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좋은 소식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TV를 보니까 새롭고 신기합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집사람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선물 중에 아무거나 받고 싶어요. 용달 패밀리입니다. 이렇게 하셨군요. 아. 허리케인 라디오의 패밀리시군요. 네, 용달 패밀리십니다. 4499번님한테 왕만두를 보내드리겠대요.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보내드릴 거예요. 냉동으로 돼서 김치하고 소고기 아마 두 봉지 큰 게 갈 거예요. 네, 아주 푸짐합니다. 잘 드시기 바라고요. 3760번님 당첨됐어요. 정답은 1번 고구마고요. 이제는 광고도 나가고 진일보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지속적인 발전이 있을 거예요. 서울 개인 택시하는 형님과 구리에 뒷고기 소주 한잔 하고 싶습니다. 자, 구리하고 뒷고기가 지금 섞여서 오셨는데 구리는 양꼬치고요. 예, 광주가 그 뒷고기입니다. 먹어봐, 뒷고기. 첫 번째 구리 하셨으니까 양꼬치로 보내드릴게요. 양꼬치. 아, 행당동 뒷고기를 보내드리겠답니다. 3760번님한테 경기도 광주 송정동과 서울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 2인 식사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십시오. 이어서 4597번님 당첨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35년 타일 가게를 하고 이제는 접었습니다. 아이고, 35년 동안 하시던 일을. 그래서 캐나다에 사는 큰딸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마음 여유 있게 갔다 오고 좋아요. 당첨이 된다면 남편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파블로가 이분을 지금 4597번님을 예, 연결을 전화 연결했답니다. 일단 4597번님한테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싶다 하셨으니까 한우 국밥을 일단 보내드리게요.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 국밥 전문점에 한우 국밥 6인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 근데 아까 청취자님이 한우 국밥 드시다가 3인분 먹다가 헤어졌다고 그러는데 예, 뭐 그건 상관이 없겠죠. 예, 부부시니까 여기는. 자, 과연 4597번님이 아내분일까 남편분일까요? 제가 볼 때는 아내분 같은데.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아, 맞죠?
1: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허리케인 가끔 들으세요?
1: 아우, 그럼요. 라디오 잘 들어요.
0: 아, 지금 뭘로 듣고 계세요?
1: 여기 지금 라디오 끄라면서 끄고요.
0: 아, 라디오 끄셔야 되겠다. 예.
1: 예, 껐어요. 라디오 예. 끄고
0: 지금 잡음이 너무 들어와가지고. 어디 예. 댁이세요?
1: 아니요, 저희는 여기 분당에 사는데, 남한산성 예. 다 좋아요.
0: 예? 예?
1: 남한산성이요, 여기 저기 둘레길 걸으려고.
0: 아, 지금 둘레길 네. 걸어 산책하면서 라디오 틀고 그러면서 또 전화 받고 그러신 거예요?
1: 아니, 여기 이제 차 주차, 이제 하는 동안 주차, 듣고 있어요.
0: 아, 차 안에 라디오를 듣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1: 네, 네, 네. 예.
0: 대기 그러면 남한산성 근처십니까?
1: 분당이요.
0: 아, 참, 분당이라고 그러셨지. 아, 근데 네. 분당에서 남한산성까지 차 끌고 오려면 얼마나 걸려요?
1: 한 40분 걸려요.
0: 40분. 뭐, 아니, 가끔, 가끔 오세요? 자주 오세요?
1: 자주 오는 편이에요. 좋아서.
0: 규칙적으로 오세요?
1: 예, 예.
0: 남한산성, 거기 가면은 그 누각 있잖아요. 뭐, 무슨 대라고 그러죠, 거기?
1: 어수대?
0: 어수대인가 뭐 그런 거 있죠. 왜?
1: 수호장대요?
0: 예? 수호장대. 예, 예.
1: 네네네.
0: 남한산성 뭐 어떤 점이 좋아서 그렇게 자주 오세요?
1: 여기는 둘레길 이렇게 저기 무릎 아픈 사람도 다니기도 좋고요.
0: 예.
1: 예, 내려올 때도 소나무가 너무 이뻐요.
0: 좋죠.
1: 그래서 여기 네. 오면 힐링이 돼서 너무 네. 좋아요.
0: 1년 중에 어느 계절이 제일 좋아요, 남한산성?
1: 어, 지금이 좋아요.
0: 가을.
1: 예예.
0: 아직은 뭐 남한산성 쪽에 뭐 단풍은 안 힘들겠습니다만.
1: 네, 소나무가 너무 좋아요.
0: 소나무가 좋다. 예예예.
1: 예, 예, 예.
0: 단풍이 들면은 단풍나무도 많아요 남한산성에?
1: 단풍나무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소나무.
0: 소나무다. 네.
1: 네네네. 네.
0: 그러시구나.
1: 오래된 소나무가.
0: 예.
1: 예, 힐링되고 너무 좋아요.
0: 아, 그 뭐 피톤치트라고 그러죠? 왜 소나무에서 나오는 그 향기?
1: 예예. 예.
0: 그것만 맡아도 건강해질 텐데.
1: 네. 아니, 근데,
0: 지금 저, 마일리지는 어느 정도 되세요, 부부님께서?
1: 예?
0: 연세들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1: 저희 남편은,
0: 예.
1: 70, 저 54년생이고.
0: 54시고, 또?
1: 예, 저는 60년생.
0: 어우, 저하고 갑장이시네. 네.
1: 그러니까, 또.
0: 남편분하고 6살 차이시네.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자녀들 좀 얘기했는데, 캐나다 사는 큰딸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마음껏 있다가 갔다 오셨다 그랬어요?
1: 예, 작년에.

0: 또 작년에 그만뒀거든요, 사업을요. 작년에 3개월 있다가 또 올해 3개월 있다가.
1: 아, 그러셨구나. 캐나다 어디 살아요, 따님이?
0: 밴쿠버요.
1: 밴쿠버?
0: 예.
1: 오, 밴쿠버 가면은 뱅크가 많습니까? 걸어서 세계 속으로 KBS 그런 거 보면 말이에요.
0: 네.
1: 정말 그 캐나다 가을 그 단풍 죽이잖아요, 거기?
0: 아, 그리고 이제 저희는 단풍도 단풍인데, 작년에 저희 딸이 저기 미국 서부 쪽에 예약을 해놔서, 거기 그랜드 캐년, 자이언 캐년, 또 브라운 캐년이라 있는데 너무너무 경치가 멋있어서, 예, 기회가 되면 여기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도 드문드문 가고 한번 가봤으면 좋겠더라고요.
1: 진짜 멋진 구경하셨네. 에이. 저 아주 자식 잘 키우셔가지고 호강하시네. 그 그랜드 캐니언까지는 가끔 가도 라스베가스에서 그 다음에 들어간 캐니 자이언 캐니언하고 어디라 그랬었죠?
0: 브라운 캐니언.
1: 그러니까 그 안쪽으로 들어가기는 그게 워낙 거리가 멀어가지고 힘든 건데 거기까지 다 샅샅이 훑고 오셨구나.
0: 아, 유타주 거기에서 이제
1: 그니까 말이에요.
0: 한 8일 동안 있다가 거기 숙소로 잡아놓고 라스베가스도 가고 이제
1: 아이고, 좋은 구경 많이 하셨네.
0: 저희 손주가 넷인데요. 애기들 전부 다 다녔어요.
1: 뭘 타고 이렇게 한꺼번에 다니셨어요?
0: 저희 딸이 우리 가기 전에 구인승을 뺐더라고요, 차를요.
1: 아, 렌터카를.
0: 네, 아니 저기 그 렌트가 아니고 새 차를 뺐어요.
1: 아, 엄마 아버지 왔다고?
0: 네.
1: 그럼 캐나다서부터 미국, 미주 남쪽까지 다 그걸 새 차를 뽑아가지고 돌아다니셨다고?
0: 예. 18시간 가는 거리인데요.
1: 이야,
0: 가서
1: 진짜
0: 호텔에서
1: 시집 맞으셨네,
0: 자고
1: 엄마
0: 가서.
1: 아버지. 아이고. 아니, 근데 35년 동안 타일 가게를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왜 접으셨어요?
0: 아, 거기가 을지로 쪽에 했는데 거기가 재개발 들어갔어요.
1: 장사는, 영업은 잘 됐었는데.
0: 이제 영업도 잘 됐었는데 거래처들도 이제 거기도 거래처들 이제 저희도 이제 35년 동안 하니까 뭐 여기저기 많았어요.
1: 그러니까요.
0: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이도 먹고 너무 옛날 같지 않고 장사가 되지도 않고
1: 그러셨구나.
0: 접었어요.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 같은데 딱 돌아가시면은 이제 35년 하셨으니까 타일만 딱 보면 아, 전뭔 타일 뭔 타일인지 금방금방 아시겠네.
0: 그렇죠. 타일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위생도기 같은 거랑 다 판매했거든. 화장실에 있는 거요.
1: 오, 그런 것까지 다 하셨구나.
0: 다
1: 그
0: 했어요.
1: 타일 하면은 저는 그 포르투갈의 그 파란 색깔 나는 그런 타일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루셨어요?
0: 뭐 수입해서
1: 수입해서?
0: 수입된 것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했는데 타일도 여러 종류가 많아요.
1: 아유, 지금 타일 전문적인 이야기할 때 한번 연결 한번 다시 해드리는 걸로 하고 저기 청취자님, 저 PD가 이제 끊으래요. 시간 없다고. 하여튼 저 좋은 저 캐나다 구경도 하시고 예, 자 행복한 하루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 이제 차 대고 올라가시는 거죠?
0: 이제 여기 주차해놨어요.
1: 아 이제 올라가실 거예요. 어수장대로. 예, 잘 다녀오세요.
0: 감사합니다.
1: 예, 자,
0: 수고하세요.
1: 네, 남한산성에 올라가 계신 청취자님과 인터뷰였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3: 좌우로 정렬 2588
2: 2588 눌러줘요 2588 2588
4: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5: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6: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5: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4: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1: 2부 끝곡입니다. 해바라기, 사랑의 시 들으시고요. 오늘 화요일 대신 환해주는 남자, 대화남 최국 씨 나옵니다. 자, 3시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3: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4: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산은 우리나라야.
6: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5: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6: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7: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8: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9: TBS 교통정보
10: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사고가 있습니다. 한강대교 부근 3차로에서 추돌사고로 이 일대 정체가 되고요. 이후로는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반대 김포 방면으로는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어렵고 이후 방화대교에서 행주대교 구간 내 3차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면 홍지문 터널 안 1차로에서는 안전작업을 하고 있어서 홍제 램프에서부터 속도를 못 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사고 소식이 많은데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방면 김포 요금소 부근 4차로에서 화물차의 추돌사고가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화성휴게소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발안에서부터 밀리고 있는데 순산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자, 3부 첫 곡인데요. 일본 유학도 다녀왔다는 시시콜콜 다 참여하고 계시는 신의 청취자가 이 노래를 신청했네요. 주현미의 쓸쓸한 계절.

0: 아, 통기타 반주려가지고, 아, 요즘 듣기 딱 좋은 노래네요. 주현미의 쓸쓸한 계절. 같이 부른 피처링은 이제 국가스테니 했다는 거고, 아, 이 곡을 신청한 우리 신의 청취자의 수준 높은, 아, 음악 선곡. 대단하십니다. 역시 뭐, 일본 유학도 갔다 오시고, 예, 아주 유식한 청취자님이. 고맙습니다. 듣고 계시죠? 신의님? 예. 작년에, 여기 출연하셔가지고 작년에 허리케인 라디오 8주년 할 때 청취자 여러분 몇 분 같이 오셨었죠. 그때 신의 청취자님도 오셨는데 그러고 보니 올해 이번 달 10월 23일이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 만으로 9년 되는 달이 되네요. 10월 23일. 저 뒤에 보시면 since 2017년 10월 23일 돼 있잖아요. 2017년 10월 23일 됐으니까 올해가 이제 2026년이고 만으로 이제 9년이 됩니다. 10월 23일. 예, 제가 TBS 왔다 갔다 한 지가 꼭 만 9년이 되네요. 10월 23일 보니까 금요일 날인데 금요일 날좀 특집도 좀 하고 그래. 빠블로 월급 안 받는다고 그렇게 시무룩하지 말고 응? 돈이 없어? 아, 어떡하냐, 그래. 아, 참. 알겠습니다. 뭐, 되게 해보겠죠, 뭐. 에. 자, 6384님께서 제 옷에 대해서 뭐라고 쓰셨네. 190, 파란 셔츠 안에 흰색 티에 나 땡땡 로고가 너무 티나는데, 혹시 협찬, 아, 이게 보이세요? 어? 지금 더워가지고 열어놓은 건데, 협찬은 무슨 협찬입니까? TV 광고에서 나 땡땡 광고에 형님 뵌 적이 없는데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을 누가 그 운동복 그걸로 하겠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민소매 그 운동복인데, 예. 지금 날이 추워가지고 러닝 셔츠 대신에 입고 나온 겁니다, 그냥. 아, 이게 다 보이는구나. 아, 스튜디오 안이 더워가지고 이걸 좀 풀어놓고 있었는데, 아. 자,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3154번님 문자입니다. 저도 작은 누나 병문화 났다가 병원 텔레비전으로 허리케인 라디오를 생방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느 병원이세요? 오, 병원의 로비 같은데 지금 저희 TBS 허리케인 라디오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어떤 병원인지 좀 써주시기 바라십시오. 3154님. 참고로 저는 TBS 개국 첫 방송부터 듣고 있고요. 황용인. 아, 황용인, 황인영 선생님이죠. 황인영 선생님하고 전화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TBS 아주 찐팬이시네. 190 진짜 의리 대단하십니다. 존경하고요. 늘 좋은 방송 감사하고 TBS 방송 정성아 응원하고요. 제 이름은 김영득이라고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어느 병원인데 고맙게도 TBS 허리케인 라디오를 생방으로 지금 틀어주고 있는 병원이 있네요. 어떤 병원인지 자, 찐 청취자님 좀 알려주세요. 문자로 다시. 이어서 1654번님의 문자인데요. 대신 화내주는 남자 최국식 코너 너무 좋아합니다. 요 며칠 전에요. 새벽에 아파서 응급실 갔는데 몸 아픈 것도 너무 서러웠는데 조금만 더 친절하게 안내해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영수증도 툭 던지듯이 물어봐도 무뚝뚝하게 대하는 안내 데스크 직원 혼 좀 내주세요. 너무나 서러웠어요. 아픈 것도 아픈 거였지만 꼭 좀 혼내주세요. 예. 자. 1654님, 자, 조금 이따 이제 최국 씨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저 최국 씨가 돈 벌러 간다고, 예, 여기 출연 못 했는데요. 네, 오늘 2주 만에 여기 출연합니다. 이런 1654님과 같은 사연 여러분들 보내주십시오. 최국 씨가 지난 한 주 쉬었으니까 오늘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화를 내드릴 거라고 봅니다. 돈 떼었다는 사연이라든지, 갑질당한 사연이었다든지, 강아지 개똥을 안 치고 간다는 사람이 있다든지 이렇게 공중도덕 어기는 사람 등 문자 샵 0951로 지금부터 최국시 화 좀 낼 수 있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 듣겠습니다.
1: 빤대기 빤대기 빤빤대기대기 유통 빤대기 끓여 먹어도
2: 볶아 먹어도
1: 그냥 먹어도
2: 고소하고 실속 있고
1: 어디서나 간편하게
3: 뻔데기 뻔데기 뻔뻔데기.

0: 마누라 때문에 미치겠다. 부모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지 못해 다닌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겄다. 사업 문제. 세상의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드립니다.
1: 구기고기 채우기 인생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0: 서통이 아니고 허통의 달인이죠. 나는 화난다. 고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입니다. 대화는 최욱 씨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0: 지난 한 주 쉬더니 오늘 목소리가 네. 아주 액티브하네.
1: 아, 그렇습니까?
0: 아, 좋아요.
1: 원래 시작은 원래 좀 이렇게.
0: 아니야.
1: 원래 그렇지 뭐.
0: 아니야.
1: 가다가 꼬꾸러져서 그렇지.
0: 아니야. 전부터 이렇게 저 시작부터 별로였거든. 네. 오늘은 시작부터 아주 좋아.
1: 그래, 잘 지냈어? 뭐, 방송은 잘, 차질 없이 잘 진행됐습니까?
0: 예, 열심히 하고 살았습니다.
1: 아, 하셨어요?
0: 예. 별 이상 없었습니다. 예.
1: 그리고 뭐, 방송은.
0: 근무 중 이상무.
1: 방송국은 별일 없고요. 예, 그대로 있고요.
0: 뭐 그대로죠. 예, 뭐 아시다시피.
1: 돈 준다 이런 얘기 없고.
0: 그런 거 없어요.
1: 예,
0: 또 궁금하신 거 있어요?
1: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0: 궁금하신 거 있어요?
1: 아, 궁금한 거?
0: 예.
1: 아니, 근데 중요한, 진짜 물어봐도 돼요?
0: 뭐요?
1: 광고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중요한
0: 거. 예, 나오죠.
1: 광고를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방송국에서. 그죠?
0: 그런 건 나한테 묻지 말고 이제 빠블로한테 물어보시고.
1: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런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0: 예.
1: 아니, 어찌됐건 몇 푼이라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광고비가.
0: 아니, 그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1: 너
0: 문제지기 정말 잘했다.
1: 왜요?
0: 아니, 아니 광고비를 받을 거 아니야.
1: 받을 거면 어차피
0: 아니 우리 조금이라도
1: 아니 어차피 가래 막 기별도 안 간다며. 그럼 그거 들어오는 거 우리 일단 최일구 주고 나 주고
0: 뭐 다
1: 돈이나
0: 아니 그거 다 달래냐 우리가?
1: 아니 형님이
0: 아니 뭐 5천 원이라도 아니. 줘야 될 거 아니야. 5천
1: 원. 여기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형님은 안 받아도 돼. 나는 달라고. 나는 게스트자. 게스트.
0: 왜 나는
1: 게스트가
0: 봐.
1: 뭐 게스트 손님 아니야 손님.
0: 여보세요.
1: 사람 불러놓고 돈을 안 줘.
0: 나부터 받아.
1: 아니 형님은 여기 주인이 되니까.
0: 아니 뭔 주인이야. 나도 뭐. 출연자인데. 아니 근데 저 빡.
1: 안 되니까 달라고. 몇 푼 달라고요.
0: 요렇게 써놨어. 광고.
1: 그거. 아 15,000원만 줘요. 아,
0: 가만 있어봐. 저 빠블로가 쓴 거 읽어줄게. 광고 너한테 네. 하는 거야 지금.
1: 네.
0: 광고 그거 몇 푼 안 돼 임마. 한국에 배 들어오면 나중에 일괄 정산할게.
1: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배가 어떻게 들어와 지금. 배가 뜨질 않는데.
0: 아이고 모르겠다.
1: 아무튼 농담이고요. 아무튼 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릴 말씀입니다.
0: 아 네. 오늘 최욱 씨 컨디션 좋습니다. 요거 문자 안내 좀 해줘.
1: 예 그렇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짜증난다. 이거 해도 너무한다. 막 갑질 당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뭐 돈 꽂았는데 돈 못 받고 예 그리고 출연료 못 받고 있는 개그맨들 전화 줘요. 예 내가 대신 환해드릴 테니까. 아 근데 진짜 문자 왔더라고.
0: 뭐라고?
1: 그 노조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0: 무슨 노조?
1: 아, 저 KBS 개그맨 뭐 희극인 노조가 아니라 협회가 있어요. 저희가
0: 개그맨 협회가 있어요.
1: 네, 거의 단체 문자가 왔더라고. 얼마 전에.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아니 그 JTBC에서 네. 출연료 못 받으신 개그맨들 네, 네. 얘기하라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좀 해주겠다고.
0: 아.
1: 그러니까 JTBC가 좀 사정이 좀 안 좋은가 봐 그만큼.
0: 아니 거기 네. 좀 뭐 있잖아요. 뭐 회생 들어가고 뭐 그런다며. 아니 뭐 먼 여기 옆이잖아 바로.
1: 아무튼 문자 왔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출연을 안 하니까 답장을 못 했죠.
0: 아 JTBC 출연 안 하니까.
1: 네. 아무튼 예, 저기 오늘 화가 무지무지하게 나는 일인데 좀 대신 화 좀 내주세요 이러신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시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 예, 샵 0951입니다. 네. 앱은 무료. 그것도 뭐
0: 마지막 때 아 읽어
1: 뭐 있어요. 아 선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선물 오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0: 자, 여기까지 선물 문자 소개 여기까지
1: 많이 드리니까 꼭 받아가시라고요.
0: 6469번님이 구기 씨 없으니까. 화요일 오후가 암울했어요.
1: 네.
0: 지난주에 안 나와가지고.
1: 아유, 참. 아주. 이건 선물 드리겠습니다. 6469님. 선물 주세요, 빨리.
0: 뭐요? 뭐 드릴 거야?
1: 뭐 있는데?
0: 지금 선물 드리는 거 가지고 막 농담식으로 하면 안 되지.
1: 왜요?
0: 아, 내가 아니, 왜요라니? 청취자한테. 아니, 그러니까 뭘 드릴 거야? 아니, 얘기를 해라고.
1: 뭐 농담하는 것 같아요?
0: 뭘 드릴 건지 얘기를 해야지.
1: 아, 줘봐. 미스트를 줘야 내가 뭘 고르죠?
0: 저기 이제 PD가 올려놨어. 모기버섯 보내드립니다.
1: 아, 모기버섯 좋아하십니까? 네.
0: 자, 이거 네. 3번 읽어드려. 3번. 네. 자, 3번. 3번.
1: 인천에서 예, 제가 또 인천 살잖아요.
0: 네,
1: 인천에서 착한 농부. 착한 농부에서 모기버섯과 아, 모기버섯 아, 안 보여. 나 노안이 와가지고.
0: 안
1: 아,
0: 보여?
1: 모기버섯 1kg 세트
0: 네.
1: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기버섯 이거 엄청 이제 맛있어요. 야,
0: 요 글씨가 안 보여?
1: 건강에 좋고. 예, 저 안 보여.
0: 너 4번 읽어봐. 거기서. 4번.
1: 아, 여기선 보이지, 멀리서 보니까.
0: 그 가까이 되면
1: 가까이서는 안
0: 보여.
1: 안 보여.
0: 예. 읽어봐. 예.
1: 안 보여.
0: 안 보여, 정말로? 예. 이야, 안 되겠네.
1: 아, 그럼 형님은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0: 아니, 그거. 나는 백내장 수술 했잖아.
1: 그러니까, 그거 잘
0: 1.0,
1: 받으신 거야.
0: 1.0, 1.0이야. 아,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번에는 1654번님. 예.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사연이야.
1: 네, 어떤 거요?
0: 응급실 갔는데 네. 너무 불친절했다. 아, 이런 그러니까.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자, 요 며칠 전 새벽에 아파서 응급실 갔는데 몸 아픈 것도 서러운데 저 친절하게 안내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영수증도 툭 던지듯이 던져버리고 물어봐도 무뚝뚝하게 안내데스크 직원 좀 혼내주세요. 너무 서러웠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이렇게
0: 아니 몸 아파서 갔는데 그렇잖아요. 친절하게라도 좀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
1: 어딜 가나 좀 이럴 때가
0: 그럴 상황이 거지. 되면은 정말 자존감도 떨어지고. 어우 깜짝이야.
1: 병원 근무하는 게 뭐 벼슬이야? 어?
0: 아 좋아 좋아.
1: 친절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친절해야지. 뭔 세계?
0: 그렇지.
1: 어따 영수를 집어던져? 확 그냥 진짜 네가 요단강 건너고 싶어?
0: 네가 야구 선수야.
1: 네가 야구 선수야. 어따 뭘 던져? 야, 가뜩이 아파 죽겠는데 진짜 서러워 죽겠는데 내 돈 내고 내가 그러니까 병원까지 가가지고 출발인데 나 너한테까지 하대를 받아야 돼? 아이, 네가 좋아. 인간이야?
0: 아이 좋아.
1: 당장 꺼져버려.
0: 아 이거 좋아.
1: 사표 써. 때려쳐. 너한테 거 필요 없어!
0: 네가 투수야 그래.
1: 진짜. 어따 어디 손님한테 손님은 왕이란 말도 예전에 있었잖아요.
0: 어따 대고 집어던져.
1: 아 형이 해.
0: 아 너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 사람아.
1: 뭐라고?
0: 네가 투수야 그래.
1: 네가 했잖아요 아까.
0: 안 했어.
1: 네가 투수야?
0: 그렇지. 아까는 네가 야구 선수야만 했지.
1: 아 목 아파 벌써 큰일 났네. 아니 이게 제가 목이 그 하루 종일 그 뭐라 그러죠?
0: 예.
1: 말을 안 하는 적이 있어요.
0: 오, 왜?
1: 뭐
0: 삐졌어?
1: 일이 없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네. 그리고 주변에 뭐 사람도 없고
0: 아,
1: 네. 아무 말을 안 하는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아,
0: 무건수행하는구나 무건수행.
1: 그러다가 말을 하면 이렇게 목이 잠기더라고.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0: 아,
1: 오늘 처음 형님이랑 얘기하는 거.
0: 아 이제 오늘 여기서 해가지고 목을 튀어야지. 예? 그래야지 또 일거리가 들어오는 거지. 아 개그맨이 입 안 하고 무건수행하면 어떻게? 예? 전국의 수많은 팬들이 최국의 입만 보고 있는데.
1: 아닙니다. 저는 돈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꿈이에요.
0: 아니 돈이 있으려면 이 사람은 일을 해야지 돈이 있는 거지. 가만히 입 닫고 있으면 돈 들어오냐?
1: 아 그렇다고 입 닫 뭐 한다고 일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던데. 형님도 아시잖아요. 이쪽 개통이라는 게.
0: 아 좋았어요. 하여튼 첫 번째 화 잘 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4218번님의 사연입니다. 작년에요 마트에서 일할 때인데 아주머니가 사고를 환불해달라고 가져왔어요.
1: 환불해달라고?
0: 환불. 네. 도로 돈 내놓으라고. 근데 딱 봐도 두세 번 정도 우려먹은 것 같은데 우러나질 않는다고 가져왔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사골인데 나는 무슨 봉투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골인 줄 알았는데 국물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사골 뼈. 너 사골이 뭔지 알아?
1: 에? 사골?
0: 응. 너 한자로 사골 어떻게 쓰는지 알아?
1: 사적인 뼈 아니에요?
0: 아, 뭐 사적인 뼈. 넉사자에 뼈골자야.
1: 아, 그래요? 그럼 뭐야? 뼈가 네 개라는 얘기야?
0: 아니 소 아니야.
1: 아, 다리가
0: 소 다리 네 개.
1: 아, 그래서 사골이구나.
0: 그래서 사골이야.
1: 처음 알았네.
0: 뭘 처음 알아 그런 거를 맨날 먹으면서.
1: 아,
0: 아니 그러니까 저 사골을 직접 사가지고 갔나 보지. 근데 딱 봐도 몇 번 우려 먹은 것 같은데 환불해달래. 야.
1: 아줌마.
0: 진짜. 정말.
1: 이 아줌마 정말 진짜 사람 보자 누구를 뭐 보자기로 하나 정말. 딱 보는 거 뭘 줄 알아요? 실컷 우려 먹고 와가지고 이거를 갖고 와서 환불해달라 그러면 뭐 어쩌라는 거 진짜. 아, 답답하네, 이 아줌마, 정말! 가져가! 가서, 마저 우려 드셔요! 그걸 우리가 속을 줄 알았어?
0: 야, 진짜 양심불량이야, 그래.
1: 양심불량. 아, 이런 양심불량이 있어, 진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우려 먹을 거면 티가 안 나게 우려 먹든가, 이거 다,
0: 그러니까.
1: 다 보이잖아, 이거 지금.
0: 어? 딱 보면 하는데.
1: 야,
0: 야, 어떻게 그걸 두세 번 우려 먹고 가져와가지고 또.
1: 누가 이거 툭 건드리니까 확 보세지잖아, 이거!
0: 바꿔자, 그러냐고.
1: 가져가! 가져가!
0: 자.

0: 이번에는 7494번님이에요. 최일구 최국씨 안녕. 저는 인천에서 파주로 출퇴근한 직장인인데요. 며칠 전 일인데 아침 일찍 출근길에 파주 홍삼 스파 사우나를 갔는데요. 유명한 데인가 보죠. 파주의 홍삼 스파. 어떤 남자분이 목욕탕 안에 휴대폰을 갖고 들어와가지고요. 탕 안에서 뭘 보는지 보고 있더라고요.
1: 네.
0: 원래 목욕탕 안에 휴대폰 갖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최욱씨 화 좀. 아니 목욕탕 안에 다 빨가벗고 있는데 저걸 갖고 들어오면 안 되지. 아, 도착하라고 그러면 저 범죄행위인데.
1: 아, 그렇죠. 이거 그러네. 그런 게 있네.
0: 뭐 그러네야 그러네는.
1: 뭘 찍으려고 갖고 와? 네? 핸드폰을. 그러면 안 되죠?
0: 아니, 뭐 찍었단 얘기는 안 하고 뭘 네. 보고 있었다는
1: 거 같은데. 네가 인간이야? 아이. 지킬 건 지키고 살아야지.
0: 공중도덕 지켜 그래.
1: 지켜 지켜. 저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0: 공중도덕 아, 지켜 그래.
1: 법에 있어요 진짜 근데? 폰 갖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걸 알아봐야 돼 우리가.
0: 그건 왜 나한테 묻냐.
1: 예? 그거 좀 찾아주세요.
0: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규율이라는 게 있는 거지.
1: 아니, 갑자기 궁금해지네.
0: 아니 나 빨개 벗고 있는데 그걸 어. 휴대폰을 들고 들어오냐? 아, 옛날처럼. 아,
1: 그렇지, 그렇지.
0: 옛날처럼.
1: 그렇지.
0: 예. 2세대, 그냥 음성만 내는 거면 괜찮지만. 어. 아이, 다 보이는 사진기인데, 이게. 아, 예? 참.
1: 이렇게 애매한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0: 너 이렇게 어. 저, 탕 안에 있는데 누가 이렇게 보는 척 하면서 너 찍으면 너 좋아?
1: 난 좋아요. 난 사진 찍히는 직업이라서. 마음껏 찍어요, 나를. 난 상관없어. 뭐 어떻게, 아이고, 뭐 어떻게. 야. 보여줘?
0: 어거지 피우지 말고, 이 사람은. 그게 네. 말이 되냐?
1: 알았어. 아무튼 네? 그런 거 들고 오면 안 되죠?
0: 안 돼, 안 어? 돼.
1: 아, 왜냐면 제가 네. 그 몇 년 전에 그 중국에 네. 그 후배가 저기 살고 있어가지고 걔를 만나러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0: 중국이 네. 뭐 다 네 땅이야?
1: 중국에 웨이하이라고 있어요.
0: 거기가 어디?
1: 웨이하이, 위해라고 있어요. 위해가 청도 옆인가 그래.
0: 청도?
1: 예, 네, 청도 옆에.
0: 청도는 이 사람은 경상북도가 청도인데.
1: 그 청도 말고. 어. 칭따오.
0: 아, 칭따오 네. 맥주? 네. 어.
1: 칭따오 옆에 웨이하이라고 있는데요. 어. 아무튼 거기에 목욕탕을 한번 갔어요, 목욕탕을.
0: 중국 목욕탕.
1: 그 동생이랑. 아. 근데 거기는 탕에, 이분은 지금 핸드폰 들고 왔잖아요. 네. 탕에 그 담배 피더라고. 아,
0: 진짜. 몇 년 전인데.
1: 재작년인가? 아, 담배 피더라고요. 동네 탕에서. 폰은 당연한 거고. 아.
0: 휴대폰 다 들고 들어와?
1: 아이폰은 당연한 거고 제 떨이 나온 거 다음에 뻑뻑 피더라고 당에 몸 담궈놓고
0: 흡연자들이 네. 볼 때는 천국이겠네
1: 와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0: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가냐
1: 역시 차이나가 야 역시 차이가 진짜 우리나라 어 그러네 차이가 우리나라랑 차이가 나는구나 네.
0: 너 중국 얘기하니까 네. 형이 저 옛날 90년 한국 중국이 국교 수교가 된 게 몇 년인지 알아?
1: 90년 맞습니다
0: 92년
1: 아 90년
0: 한중 수교 92년
1: 아 김영삼 대통령 때
0: 그렇지. 네. 아니지. 김영삼 대통령은 93년부터지. 뭐 이렇게 아는 체 하려면 제대로 해, 좀.
1: 아, 노태우 정.
0: 그렇지.
1: 노태우 레임덕 때요.
0: 그렇지. 북방정책 할 때 아니야.
1: 북방정책.
0: 92년에 네. 이제 국교수교가 됐는데.
1: 아, 그때 됐구나.
0: 형이 언제 갔었냐. 네. 국교수교 대기 2년 전. 네. 90년에 갔다 왔잖아.
1: 수교되기 전에.
0: 그럼! 와, 역시. 베이징 내가 갔다 왔잖아. 베이징.
1: 아무나 못 갔을 때.
0: 아시안
1: 아니야,
0: 게임, 그, 요번에 끝난 아시안 게임 있잖아. 야, 그런 거.
1: 그 좋은 걸.
0: 내가 그때 거기 가서 놀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와. 야. 뒷골목 화장실 갔다가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네.
1: 아, 이거 너무 또 가면은.
0: 아, 오케이. 저, 여기까지만 하고.
1: 그 좋은 걸 왜 때려치셨어요?
0: 뭘 때려쳐?
1: 그 기자를. 그 좋은 기자를.
0: 아, 뭐, 그거 좋아. 좋기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
1: 중국도 수교 전에 갈 수 있는데.
0: 아이, 그래. 그 아픈 얘기를 자꾸 물어보고 그래. 예? 네, 회생 파산하는 걸
1: 좀. 아, 아파요.
0: 자, 노래 듣고 가겠대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라는 거야.
1: 네.
0: 자, 실버돌 힘든 싱어 노래입니다. 권일이 부릅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1: 최고의 대신 환해주는 남자 하고 있습니다. 6491 청취자님의 문자가 왔어요. 고추 농사하는 아줌마입니다. 뙤약볕에서 고추 따서 번 돈 200만 원을 빌려준 지 1년이 됐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어요. 어느 절의 보살님인데 얼굴 본 지 3일 만에 빌려줬는데 안 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거 못 받을 것 같아요. 아이고. 대신 화 좀 내주세요.
2: 아이고. 명색이 보살이라는 사람이.
1: 야, 뙤약볕에서 고추 농사 지어봤어요? 네? 고추 농사 지어봤어?
2: 제가 또 고추 하면은 또, 아, 그제나 이천에서,
1: 이천.
2: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2 때까지 그냥 고추를 심고 따고 뭐 함께 했어요. 고추 농사를 제가 할머니랑.
1: 대학볕에서 그 고추 냄새 맡으면서 말이에요. 그 농사 짓는 게 보통 있는 게 아니고.
2: 심는 건 좀 나. 심는 건 좀 재밌어요. 딱딱 꼽고 이렇게 물 이렇게 하고 하면.
1: 그때는 그래도 시원할 때지, 심을 때는.
2: 딸 때나, 진짜 딸 때 고추 때 일단, 다 따고 고추대까지 뽑는 것까지 내가 했으니까.
1: 고추대는 더 이따 뽑는 건데.
2: 그러니까 겨울에.
1: 뭘 겨울이야? 늦가을에 뽑는 거지. 늦가을에.
2: 고추 따고 있는데 옆에 고랑 사이로 뱀 지나가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1: 뱀 지나.
2: 그냥.
1: 아, 이 사람은 그걸 그냥 보내냐? 뱀을?
2: 에?
1: 뱀을 그냥 보내 지나가면?
2: 그럼 어떻게 해?
1: 그럼 어떻게 해?
2: 뭘 잡아요?
1: 내가 언제 잡는다고 그랬냐? 그냥 보내냐고 물어봤지.
2: 저는 진짜 제일 싫은 게 뱀이에요. 살면서.
1: 그래?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만큼 고추 농사 힘든 건데 6491님이
2: 그러니까. 200이면요 200을... 고추 엄청 팔아야 돼요.
1: 지금 빠블로가 PD가 지금 이 6491님을 아주머니를 전화로 연결했대. 좀 얘기해봐.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최일구고요. 최국이에요.
2: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아유, 지금 목소리에 좀 힘이 없으시네요.
1: 네, 그러니까. 아, 힘이 없으신 것 같아.
2: 아니, 근데 좀, 그, 뭐라 그러실까요? 그, 보살이란 분을 3일, 얼굴 본 지 3일 만에 돈을 빌려주셨다고요? 그러기가 쉽지 않을 텐데.
3: 아는 사람의 보살님, 아는 분이라서, 아는 사람이 그 절에 다니는데 따라갔다가.
2: 네. 아유. 아무래도 또 독실한 또 불교 신자신가 보세요. 저기 전화하신 분이.
3: 네.
2: 그러니까 이게 또.
1: 그러니까. 수 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돈을 200을 어떻게 한꺼번에 그 큰 돈을 빌려주었어요, 그래?
3: 아니, 그 보살님이 식당을 하시는데.
2: 네.
3: 간판 달 돈이 없다고 그래서 빌려줬어요.
1: 간판 달 돈이 없어서 200만 원을 빌려달래요? 간판이 얼마나 큰 건데?
2: 그 정도 아마 될 거예요. 좀 큰 거 하려면은. 네. 아, 근데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우리 전화하시는 사장님을.
3: 그냥 아줌마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2: 아줌마!
3: 네.
2: 아줌마, 그러면 그. 네. 원래 이렇게 성격이 되게 착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탁, 선뜻 또 이렇게 또 빌려주신 거 보니까.
3: 마음이 좀 약해요.
2: 큰 돈인데.
3: 보살님이라서 믿었죠.
1: 네. 아니, 근데 그거를, 빌려달라고 그럴 때 언제까지 갚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3: 일주일 안에 준다랬어요.
1: 일주일 안에? 그게 네. 언제적 얘기입니까?
3: 작년 이맘때, 아니, 작년 한 7월 시간?
1: 그러니까 1년, 1년 넘었네, 그러면.
3: 예.
2: 아니 그럼 간판 달돈 빌려주신 거니까 그 간판에서 장사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보살님이.
1: 그러니까.
2: 그럼 찾아가시면 되잖아요.
3: 안 줘요.
2: 아 찾아서 달라고 했는데도.
3: 예.
2: 어 이거 뭐야 그
1: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3: 달라 그러죠 그냥.
2: 달라 그러면 뭐라 그래 그 아줌마가.
3: 장사가 안 돼서 그런다고 난리가 났대요.
1: 자 그러면 저기 청취자님.
3: 네.
1: 그 상황으로 한번 상황 그걸 한번 꾸며보자고요. 저 최국 씨가 그 간판 그 단 그 음식점 그 보살님이야.
3: 네. 네.
2: 그 재연을 해주세요. 재연. 그 당시에 딱 제가 보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딱 찾아오셔가지고.
3: 아니, 1년이 넘었는데 지금 돈 안 주실 거예요, 정말.
2: 아 내가 지금 장사가 안 돼서 그래. 아유, 그 200, 그 코끼리 비스켓 값도 안 되는 거 200 내가 뭐 안 줄까봐 그래. 좀만 기다려요.
3: 맞아요.
2: 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1: 여보세요. 맞아요. 그거 하면 안 되죠.
2: 아,
1: 돈 받으러 가셨는데 맞아요.
2: 그럼 알겠어요 하고 오셨어요, 그러면?
3: 아, 그러면은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자꾸 하시냐고.
2: 내가 무슨 거짓말인데 내가 무슨 거짓말 했어, 내가.
3: 아, 도대체 언제 줄 거예요?
2: 기다려요. 장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장사가 돼야지. 아, 그거 없으면 뭐 아줌마 죽어? 어?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잖아, 아줌마.
3: 그러면은 한 달 있다 준다 그래요. 그러면 그냥 오죠, 또.
2: 아. 내가 한 달 있다 줄게. 가! 이러면 이제 가시는 거야?
1: 청취자님 그런 자세를 해가지고 돈 200만원은 커녕 20만원도 못 받을 것 같아.
2: 못 받으시겠는데, 이거. 큰일 났네.
3: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 최국 씨가 선을, 최국이가 하는 대로 따라 해보세요. 한번 해봐. 어? 네가 저 청취자입니다 생각하고 보살님한테 이렇게 따져봐, 한번.
2: 아니, 혹시.
1: 200만원 달라고. 이분이 어떻게 따질 방법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가르쳐 드리라고.
2: 아니,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네. 그 뭐라고 해요? 전화 통화한 걸 뭐 녹음해 놨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각서를 써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
3: 아니 녹음이 요즘엔 전화가 자동 녹음이 되더라고요.
2: 그래서 그거 돼 있어요 자동 녹음?
3: 예, 예.
2: 어 그러면 이거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 뭐 언제까지 준다 그런 거 네. 녹음 돼 있는 거 없어요?
3: 있어요.
1: 근데 있어 분들.
2: 근데 이게 소송 비용이 아마 더 들 거야 이게.
1: 그러니까 아유. 저기 청취자님. 아유,
3: 네.
1: 저 최극 씨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서 다음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자, 시범을 보여드려.
2: 아, 응? 제가 이제 저기 아주머니예요. 제가 네. 이제 그 보살한테 돈을 받으러 간 거야. 저처럼 하시면 돼요. 다음 주에 가셔가지고 아니야 내일 가셔가지고 저처럼
1: 길게 하지
2: 돼요.
1: 말고 잘라서 네. 하나 둘 이렇게 잘라서 조금씩 해드려.
2: 아줌마
1: 따라서 하세요.
2: 이게 도대체 몇 번째예요 지금? 아니 그때 죽겠다고 아주 간판 날 돈 없다는 거다. 돈 꽃을 따가지고 입에 꽂았더니 지금. 돈 왜 안 주는 거예요? 아줌마! 돈 내놔! 안 줘? 뭐 한 달만 기다리고? 이게 몇 번째야? 한 달, 이게 몇 달째야, 지금? 어? 내일까지 이거 돈 안 주기만 해봐! 나 여기, 이 가게 앞에서 똥 쌀 거야! 못 믿어? 너무, 못 믿어? 나 지금 들어 눕는데?
1: 야, 너무 길잖아. 그걸 어떻게 다 따라해. 한 번만. 딱 짧게 하나만 해봐.
2: 짧게?
1: 어.
2: 짧게 어떻게
1: 그래야지 해야지. 이분이 따라하지.
2: 돈 내놔!
1: 해보세요.
3: 돈 내놔!
2: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 돈 내놔 하면서 뒤로 도망가고 있어. 네. 그래가지고 돈을 받겠습니까, 청취자님?
2: 아니, 근데 진짜 받으실 거면 거기서 네, 그냥.
3: 아니, 이미 포기는 했는데.
2: 아니,
1: 포기하셨다고요?
2: 해야 돼. 가게 앞에서 아, 저기를 해야 돼요. 난장을 부려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
3: 욕해주신다 그래갖고. 네. 욕심에다가 문자 드린 거예요.
1: 아, 따라하는 거는 하기가 어렵고, 아, 대신. 네. 알겠습니다. 예.
2: 아, 근데 지금 목소리가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0: 지금 연세가 어떻게 몇 학년 몇 반이세요?
1: 59이에요.
0: 진짜요? 목소리가 40대 같으시네.
2: 네, 아주 젊은, 예, 젊은 목소리입니다. 예.
0: 아, 고추농사 진짜 힘들잖아요. 그죠?
1: 네, 지금도 꽃을 따고 있어요.
0: 아, 진짜 지금도?
1: 네, 땀고 맨날 라디오 듣고 있어요. 네.
2: 그 작년에 고추 해가지고 전부 얼마 버셨는데?
1: 우리 청고추를 해가지고.
2: 예. 네.
1: 1년에 뭐, 한 3, 4천?
2: 3, 4천?
1: 네.
2: 아유, 많이 보셨네.
0: 그 정도면 뭐.
2: 어디서, 밭은 어디 있어요?
1: 평창군이요.
2: 어디?
0: 어디요?
1: 평창군, 강원도 평창군.
2: 아, 평창. 평창.
0: 고추 엄청 맛있겠다.
2: 그러니까.
0: 평창 완전 청정 지역 아닙니까?
2: 아,
0: 평창에서.
2: 그래요. 예. 지금 올해 고추금은 어느 정도 돼요?
1: 별로 안 비싸요. 저는 꽈리 고추하고 아삭이 이런 것인데.
2: 예.
1: 저는 고춧값이 별로 없어요.
2: 아, 이거 저런. 아, 진짜.
0: 예전보다 뭐 올랐어요? 내려갔어요?
1: 내렸어요.
2: 아, 별로래, 진짜.
0: 올라가야
2: 농사는 그래도 올해 비가 안 와가지고 풍년이겠어요?
1: 왜 농사꾼들이 다 망했어요.
2: 농사, 고추 농사하는 분들 다 망했다고요?
1: 예, 아니, 야채 농사하시는 분들이 예. 다 망했어요, 올해. 가치 없어가지고.
2: 아. 그또 우리 8월 달에 또 뭐 섭씨 40도 넘는 폭염 속에서 야채가 네. 많이 시들고 그랬잖아요.
1: 예, 네, 병도 많이 나고.
2: 그러시구나.
0: 아, 그 보살님 진짜 돈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 제가 화가 나네요, 진짜.
2: 그 보살님도 평창에 살아요?
1: 강릉에 살아요.
2: 그분은 강릉 살고 청취자님 평창
1: 이 라디오를 들었으면 좋겠네요.
0: 그러니까 아니 돈 떼어먹는 보살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보살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지 다른 보살 얼굴에.
2: 네가 보살이 한 번에.
0: 어 네가 보살이야?
2: 보살이면 다야 그래.
0: 네가 무슨 보살이야 네가? 뭐 없나?
2: 에?
0: 네가 무슨 보살이야?
2: 아니 저
0: 그냥 살이지 살 덩어리.
2: 아니 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괴롭히는 게 안 되지.
0: 부처님의 얼굴에 먹수해도 이분 쓰지 말이야.
2: 아야야 하나
0: 갖고 와.
2: 하나 터졌다 최고기. 야 부처님 얼굴에 그렇게 예? 먹칠을 해.
0: 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2: 아유 좋았어.
0: 아주머니 그 고추농사 좀 크게 하시는 거 딱 보고 그냥 좀 쉽게 보고 이렇게 탁 띄워먹을 심산으로 여초에 꾼 것 같아요.
2: 아니 근데 지금 평창이시라고 그랬죠.
1: 네.
2: 아, 이거 평창에서 이걸 어떻게 듣고 계세요?
1: 고추 따면서 라디오 틀어놓고 있어요.
0: 어, 라디오
2: 그러니까
0: 잡혀요,
2: 라디오
0: 이게?
2: 공중파로는 안 잡힐 거고 전파가 앱으로 듣고 계세요?
1: 핸드폰으로? 예, 예.
2: 어, 앱인지 유튜브인지 그건 모르시겠고?
1: 아니, 저기 라디오 앱으로.
2: 아, 라디오 그 어플, TBS 라디오 써 있는 그런 거죠?
1: 예, 예.
2: 그 앱으로, 라디오 앱을 듣고 계시나?
0: 세상 좋아졌어.
2: 아니, 어떻게 평창에서 저희 서울에 그 TBS까지 듣게 되셨어요?
0: 아니, 나오니.
1: 재밌어요.
2: 재밌으셔서?
1: 예, 그 나이 때도 비슷한 것 같고.
2: 네, 그렇죠. 예.
1: 나이 때 음악이 있는데.
2: 저희가 저 중년을 타겟층으로 삼고 있거든요. 예.
1: 네.
0: 저는 초딩이요. 저는 초딩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이걸.
2: 알겠습니다. 자,
0: 농사. 고추 농사 잘 줘서 또 돈 네. 많이 보세요.
2: 아니, 네. 가만 있어봐. 지금 고추가 다 벌써 빨갛습니까? 딸 때가 됐어요?
0: 이제 빨개지죠.
1: 아니, 청고추를, 네. 저는 빨간 고추가 아니라 청고추를 따요. 꽈리 고추.
2: 아, 꽈리 고추. 그 멸치하고 네. 볶아 먹을 때 쓰는 꽈리 고추?
1: 네.
2: 아, 그 고추를 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1: 그런 거.
2: 네. 자, 그래서 저 파블로 PD가 농산이라고 계시고 밭이라고 계시니까 선크림을 보내드리겠대요.
0: 아, 제대로네요.
1: 네.
2: 일산 마디역의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인데 요거 하나 보내드릴게요.
1: 네.
2: 잘 바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보살님한테 200만 원을 뜯기셔가지고 속을 썩이게 계신.
0: 동네라!
2: 청취자님과 인터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네, 아, 저기 청취자님.
1: 네.
2: 그 노래를 저 파블로 PD가 선곡을 해놨는데.
1: 네.
2: 고추농사 그러니까 조용필의 노래 고추 잠자리 듣겄대.
1: 네.
0: 어, 잠자리 거의 옆에 있잖아요. 그죠?
2: 자, 다음에 또 봬요.
1: 네.
2: 예.
0: 네, 수고하세요.

0: 네, 조용필의 고추 잠자리. 평창에서 고추 농사하셔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어렵게 번 돈 200만 원을 떼일 위기에 놓인 청취자님의 사연 인터뷰 됐다가 빠브르 PD가 고추 잠자리 노래까지 들었어요.
1: 그러니까 그 좀 그 한 번에 200만 원 주기 좀 싫으시면 조금이라도 좀 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나눠서라도 10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주면은 금방 할부 갚듯이 갚으면 주는데 그러니까 되는데 그걸 왜 안 주냐.
0: 한 청취자가 그 인터뷰 듣다가 이런 문자까지 보내서 지금 최욱 씨 같은 네? 내용으로 아줌마 돈 못 받겠네 저렇게 착하셔가지고 어떻게 받아요.
1: 그러니까 절대 누가 돈 꿔달라 그러면 네. 절대 꿔주면 안 돼요. 그냥 죽는 소리 해야 돼요 무조건. 아유 나도 네. 나 너무 힘들다고 내가 너한테 지금

0: 꼬라고 얘기하려고 했다. 야.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 돈 꿔주잖아.
1: 너한테 돈 꿔달라는 사람이 있냐?
0: 아, 이래요. 사람 잃고 돈 잃고 진짜로.
1: 너한테 돈 꿔달라는 사람이 있어?
0: 아, 저도 몇 번 꿔줘봤죠. 어. 근데 이게 꿔주는 순간, 꿔주는 순간 헤매지는 거예요. 서로가 이제.
1: 그때부터. 아니니까 그런 속담 있잖아. 어. 빌려줄 때는 저 뭐야? 아. 네? 빌릴 땐 뭐지? 어? 서서 빌려주고 네. 받을 때는 저 뭐? 뭐 누워서 뭐
0: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런 것처럼 예. 한번 꿔줬잖아요. 예. 그리고 얘가 뭐 아무튼 약속대로 갚어 갚잖아. 예. 그럼 그 다음에 또 꿔요. 계속 그런 식으로 꾸더라고 또
1: 경험담이고. 예.
0: 그러니까 꿔준 사람은 계속 평생 그 받을 때까지 계속 신경 쓰이는 거야.
1: 너 화 좀 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예? 너
0: 아, 그
1: 저, 싫어?
0: 나보다 형이라서.
1: 아 형이야?
0: 예.
1: 이제 안 받아도 돼?
0: 안 받아도 네? 돼가 아니라 받아야 되는데.
1: 아, 화 좀 내. 그러니까.
0: 아 근데 또 그분이
1: 돈 내라 입장, 형 그래
0: 그분이 입장이 좀 그래요 좀 짠하더라고 그래. 내 순서까지 안 와 보니까.
1: 그래 아유 최구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0: 안 꿔주는 게 장땡이 안 꿔주는 거
1: 알겠습니다 네. 자 8500번님께서 6차선 도로인데요 많이 막히는 구간입니다 차 한 대가 너무 천천히 움직여서 초보 운전인 줄 알았는데 옆에 지나가다 보니까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 핸들 양쪽에 팔꿈치로 대고 네. 휴대폰을 보면서 운전을 하더라고요. 와, 무슨 말씀인지 알아, 알겠죠? 네. 핸들 양쪽에 대고 손을 딱 걸치고 가운데다가 휴대폰을 보면서 운전을 하더래. 운전 똑바로 하라고 혼 좀 내주세요. 너무 위험하고 도로가 꽉 막히잖아요.
0: 이 아줌마 정말 운전 똑바로 해요 아줌마. 그러다 죽어.
1: 여기가
0: 진짜!
1: 여기가 놀이공원인지 알아요, 그래?
0: 뭐, 지금 큰일 날라고 그러고 있어, 진짜. 뭘 보길래, 진짜. 여기가 뭐, 놀이공원인지 알아? 네, 어디서 그런 걸 보고, 큰일 날. 아줌마만 가는 거 아니야? 다 가는 거야! 주변에 그냥!
1: 그 화만 내지, 왜 트림까지 하냐, 더럽게.
0: 이게 뭐, 내가 하고 싶지 않다.
1: 아, 정말.
0: 병풍대에서 향냄새 맡고 싶어? 요단강 건너고 싶냐고! 확, 그냥,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 태워가지고 화성에 보내버릴까 보다!
1: 야, 좀 딴 거 없냐? 참신한 거.
0: 저도 하면서도 참.
1: 참신한 거 좀 꺼내와. 없어?
0: 여기 뭐 개편 안 해요?
1: 여기 개편 무슨 개편이야?
0: 가을 개편 이런 거 없어요, 좀. 아우, 좀 소리 안 지르는 걸로 좀 바꿔줘요.
1: 여기는 개편 없고 내 편밖에 없어. 이거, 그리고 네가 하는 대화나면 이거 없으면 허리케인 라디오 문 닫아야 돼.
0: 무슨 말씀이세요?
1: 아, 이거 네가 안 오면 안 돼, 이거. 무슨 개편이야. 다 내 편이지. 너, 저 10월 23일이 무슨 요일이라서 봐봐, 저기.
0: 10월 23일이요?
1: 어, 10월 23일.
0: 금요일.
1: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알아? 허리케인 라디오? 응?
0: 문 닫는 날이에요?
1: 아니, 문 연 지 만 9년 되는 날이야.
0: 아, 진짜?
1: 2017년 10월 23일부터 했거든.
0: 아, 이딴 식으로 오래 하면 뭐해! 아, 받을 걸 받아가면서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가야지.
1: 아유.
0: 아유, 참나.
1: 우리가 7년 때까지는 그래도 받았지. 만 7년 때. 그니까 그 이후부터 땡년 앞은 없는 거야. 야, 정말.
0: 아유,
1: 야,
0: 아무튼.
1: 아유, 저, 저기 광고 듣고.
0: 뭘 광고를 들어!
1: 돈 내는 거.
0: 아이, 뭐 주지도
1: 않는데. 5천 원이라도 주고 듣겠다고 그래.
0: 그래서 광고를. 아, 참나, 정말. 아주.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서현.
3: 네, 박서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일용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네. 자, 1207님께서요, 아까 그 평창에 꽃을 짓는 분한테 대안을 이렇게 제시하셨네. 저는 화물기사인데요, 돈 받는 길이 있어요.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0: 아,
1: 평창의 고추사장님. 야, 국민신고, 신문고에 신고한다고 그러지, 이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0: 아, 네. 그러니까, 이게.
1: 네, 많은 분들께서 평창에 청취자님 걱정하고 그래서. 계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오늘, 역시 최국 씨가 지난주에 안 나오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힘이 없었는데 오늘 2주 만에 나오고 그러니까 역시 허리케인 라디오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최국 씨 정말 오늘 고맙고요. 자, 오늘 끝곡은 진영의 노래 듣겠습니다. 더 없이 좋은 날, 요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0: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자,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아이고,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0: 철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1: TBS 교통정보
2: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한강대교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 있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주변 불편하고요. 김포 방면으로도 한강대교 부근 5차로에서 사고 처리가 진행 중인데 뒤로는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면 군자 진출로 부근 3차로에서는 보수공사가 있고 또 의정부 방면 창동교에서 상기교 구간의 2차로에서도 보수공사 중이라 월계 1교에서부터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서초에서 양재 구간 내 5차로에서 추돌 사고 있고요. 서울 방면으로도 안성 나들목 부근에서 버스와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로 1, 2,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부터 밀립니다. 이후로도 죽전 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1: 여기는 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씀 라디오입니다. 이 방송은 씀 라디오와 TBS FM이 공동 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윤혜은입니다. 이젠 추석도 지나고 완연한 가을이 되었죠. 어쨌든 지금이 이제 뭔가를 추수하는 시기인데 그걸 저희가 가을거지라고도 하잖아요. 네. 요즘 분들은 아실까 싶지만 올 가을에 저희 쓴 라디오 DJ들은 무엇을 좀 추수했는지 이야기를 하고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미아님은 어떤 가을을 보내고 계신가요?
1: 제가 여름 내내 네. 시나리오의 전 작업인 트리트먼트 작업을 계속했는데 이게 바로 작품화할 수 있을 만큼 뭐 완성도가 있진 않아도 유의미한 피드백을 이끌어낼 정도로는 썼다. 그래서 저는 좋은 피드백을 받은 것을 저의 추수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에 김풍 작가님이 나와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작품 만들 때 재미있다는 피드백은 의미가 없다. 왜냐면 그 피드백은 그냥 감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아지게 만드는 피드백이 아니니까 차라리 악평이 났다고 그러면 더 나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저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됐고 그래서 아 피드백은 나아질 수 있는 기회구나.
0: 좋다.
1: 그래서 앞으로 좀 피드백을 환영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게 추수가 아닐까.
0: 네. 재밌다는 말은 친구들이 해주면 되죠. 너무 재밌더라. 언니 그거 될 것 같더라. 이렇게 하면 맞아요. 되는 거고. 저는 되게 최근까지 이렇다 할 추수가 없다가 이걸 녹음 직전에 추수가 갑자기 생겼어요. 그게 러닝이거든요. 제가 원래 좀 잘 걷고 이렇게 야외 활동을 잘하긴 하는데 한 번도 달려야겠다는 생각은 잘 안 해봤거든요. 근데 요즘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무심코 그냥 아무 준비나 어떤 예고 없이 그냥 오늘은 좀 달려볼까? 난 달리면 어디까지 달릴 수 있나 했는데 계속 달리까지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너무 장비 없이 평범한 신발과 그냥 평범한 옷으로 달렸기 때문에 이러다가 내일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멈추고 내가 달릴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으니 한번 좀 달려보자 했던 게 한 3주 정도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달릴 수도 있는 사람인 걸 확인하면서 야외 러닝을 하고 있는 게 저의 좀 9월 말 10월 초에 추수인 것 같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러닝의 동지가 생겼습니다.

0: 아, 맞네요. 네. 언젠가 또 같이 한번 달려보면 좋을 것 같고,
1: 네.
0: 저희 이제 10월로 넘어왔으니까 새 키워드와 10월의 첫 번째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방금 저희 얘기 나눈 것처럼 요즘 이 날씨에 되게 감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 계절을 더잘 누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바깥에 있어야 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월에 쓴 라디오 키워드는 산책으로 정해 보았고요. 저희가 지난 여름 동안 호러와 덕질처럼 주로 도파민 터지는 이야기를 나눴다면, 당분간은 좀 차분하고 느긋한 분위기의 책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 도서로는 음모든 소설가님의 첫 번째 산문집 서울 풍류를 읽어볼 텐데요. 이 책은 음모든 작가님이 직접 서울 곳곳을 거닐면서 구경하고 맛본 이야깃거리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는 되게 잘 노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1: 네.
0: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노는지 너무 쉽게 우리한테 노출이 돼요.
1: 맞아요. 저만 빼고 다
0: 그런
1: 이렇게
0: 그런
1: 재밌게
0: 느낌인
1: 놀고 있단
0: 거예요.
1: 말이야?
0: 내가 노는 건 별로 노는 것 같지도 않고. 사실 그때 이젠 보통 그런 게 SNS에서 이렇게 마주치게 되니까 약간 피로감도 느끼고 누군가의 노는 게 약간 괜히 꺼드럭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 음모든 작가님이 책으로 표현해낸 서울 풍류는 SNS에서는 좀 표현해내기 어려운 풍류의 느낌적인 느낌을 너무 정성스럽게 담아냈다는 점에서 되게
1: 왜냐면
0: 매력적이더라고요.
1: 풍류는 SNS엔 없거든요.
0: 맞아. 거기에는 그냥 전시가 있지, 풍류의
1: 에이,
0: 진가를 담아내기엔
1: 거기
0: 너무 작은 채널.
1: 올리면 풍류가 아니게
0: 올리면
1: 되잖아요.
0: 풍류가 아니다. 네, 명언이네요. 저도 그걸 읽으면서 이제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랑도 좀 맞아서 되게 반가운 한편, 아, 그 역시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1: 네.
0: 풍류에 대해 한수 배운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보도자료에도 보니까 아등바등 살다가 정작 어떻게 즐겨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이 책을 펼쳐 음모든 작가에게 서울 풍류를 한수 배워보면 어떨까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너무 딱 맞는 소개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책은 뭔가 산책만으로는 가을을 다 누렸다고 하기에 아쉬움이 남는 계절이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1: 네.
0: 이 시기를 더잘 느끼게 해줄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선정을 해봤고, 오늘은 특별히 이 일일 풍류 선배로서 음모든 작가님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1: 와.
0: 한번 인사 부탁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소설 쓰고 산문에도 이제 재미를 드린 은모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와, 반갑습니다. 작가님, 이제 약간 저자 소개부터 풍류인의 면모가 드러납니다. 자타공인 봄꽃 애호가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편집자님은 요 책, 책 날개에 술 애호가라는 소개까지 좀 더해 주셨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작가님의 첫 작품의 제목이 애주가의 결심이라는 이야기고, 이후에 이제 지은 책으로는 장편소설 모두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해, 그리고 한 사람을 더하면 그 세계의 푸른 돌 등이 있고, 연작소설로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주 일곱 조각이 있고요. 또 중편 소설 안락, 그리고 그 밖에도 소설집 오프닝 건너뛰기, 선물이 있어, 꿈과 토템 등에 굉장히 다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에세이 서울 풍류가 올해 가을 출간되었고요. 2018년도에 데뷔하신 이후에 되게 12권의 단행본을 펴내셨는데, 그 동력의 비결이 요 산문집에 담겨 있기도 하죠.
1: 네.
0: 그리고 무엇보다 작가님은 저희 쓴 라디오 이제 DJ들과도 인연이 있는데, 우주의 일곱 조각으로 책방에서 저희가 책방을 운영하던 시기에 작가의 책상 전시를 열고, 또 소설 수업도 진행하시면서 인연을 쌓아가고 있는 작가님입니다. 이게 에세이로 오랜만에 좀 내밀한 안부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1: 제가 책 소개를 조금 더 해드리면, 책 서울 풍류는 작가님만의 맛 표현을 음미할 수 있는 맛의 풍류, 계절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나들이 스팟을 소개하는 멋의 풍류, 또 우리가 흥의 민족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마음껏 흥을 낼수 있는 축제와 이벤트, 공연 등을 소개해주는 흥의 풍류까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각 에세이 말미에 풍류 노트가 덧붙여 있어서 본문에서는 못 다룬 풍류 팁을 보는 재미도 놓칠 수 없는 아주 명랑하고 산뜻한 책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작가님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이제 서울 풍류에 대해 저희가 한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서울 풍류는 약간 다소 옛스러운 단어인 풍류를 지금의 서울에서 다시 발견하려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풍류의 뜻이 뭔가 하면 멋스럽고 풍치가 있는 일 또는 그렇게 노는 것이라고 해요. 이렇게 풀어서 보니까 더욱더 요즘처럼 좀 빠르고 쉬운 도파민에 절여지기 쉬운 시절에 이 풍류를 누린다는 게좀 대단히 어려워 보이 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작가님은 이 풍류를 뭔가 거창한 취미나 엄청 고급스러운 문화생활로 이제 해석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있는 나와 되게 가까이 느끼고 있는 시간과 장소를 새롭게 즐길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아가서 세상을 감각하는 일로 확장시켜서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이 소개해 주시는 책 속의 장소를 좀 구경하듯이 따라 걷다 보면, 아, 이 풍류라는 거는 주변 풍경이 지나가는 모습을 좀 섬세하게 관찰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잘하는 것 같다. 뭔가 노는데 빠삭한 사람이라기보다 평소 주의력이 좀 섬세한 사람들이 이 풍류를 배워도 더잘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1: 네.
0: 그 책을 읽다 보면 또 이제 세상 느긋해 보이는 선비가 야, 지금 풍류를 즐길 때야 하면 갑자기 빠르게 돋보자락을 휘날리면서 그 풍경에 침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작가님을 통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득 이런 자질은 그럼 어떻게 길러지는 걸까 좀 궁금해졌는데 작가님은 그럼 언제 나는 좀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구나 혹은 내가 즐기는 게 바로 풍류구나 이런 걸좀 최초로 떠올리셨는지 궁금했습니다.
1: 뭔가 기본적으로 노는 걸 좋아하고 노는 국리 좋아하는 건 약간 유전적인 것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요. 저희 아버지가 70대인데 그 취미가 MTB 바이크시거든요. 그래서
0: 건강하시네요, 또.
1: 네네. 근데 이제 두 분도 지금 러닝 얘기를 방금 전에 하셨고 요즘 러닝 붐인데 그리고 아빠는 MTB 바이크를 타시고 스노우보드도 한참 타셨었는데 저는 그 유전자는 한 털도 안 오는데 그 바이브만 온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도 이렇게 애들이 막그 고무줄하고 이런 거를 지켜보는 쪽이었거든요. 이렇게 땡볕에, 쟤들은 덥지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앉아서 뭐 이야기를 하고 나무 보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좋아하는 그림도 이렇게 산수하고 풍속화 있으면 압도적으로 그 자연에 좀 사람이 있는 그 풍속화 쪽이 더 좋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풍류라는 단어를 살면서 자주 좀 많이 확 쓰게 된 계기는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 제가 문예창작과를 나와서 그때도 계속 같이 소설을 쓰고 화평을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졸업하면 아무래도 좀그 기간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이제 30대 다시 그 30대 초반에도 아직도 등단을 못했었기 때문에 만나서 이제 화평을 하게 되는데 뭔가 그냥 화평만 하지 말고 이 화평 끝나면은 경복궁이 야간 개장이 있다는데 경복궁 좀 보고 가자. 뭐 이런 전시가 있다는데 전시 보고 가자. 그런 얘기를 번번이 하다가 어느 분기점부터 이렇게 제가 월간 풍류라고 해가지고 메일을 보냈었어요. 이 중에
0: 누군가한테?
1: 골로라. 아, 그 같이 합평한 친구한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조금 야무진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왜 메일링 서비스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생각하지 못하고 한 사람을 위한
0: 어머나, 그게 더
1: 월간 풍류
0: 풍류스러워.
1: 서비스.
0: 바로 그 점이.
1: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풍류라는 말 그때부터 계속 붙여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도 좋아는 했지만 그래서 철철이 때때가 되면 뭐 이거 하자, 이거 먹자 이런 얘기를 이후에도 취미처럼 계속 뭐 꾸준히 좋아하게 됐고요.
0: 그럼 말씀하신 게 이제 어쨌든 화평을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낭만의 영역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좀 풍류가 이제 뒤에 끼어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주요 배경이 서울이잖아요. 서울 풍류로 이젠 좀 이렇게 한정 지은 이유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화평의 주요 장소가 어쨌든 서울이었기 때문에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밖에 다른 이유나 혹은 이거, 이 장소여야만 했었던 것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그게 제가 그 고향을 물어보면 되게 말이 좀 길어지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이제 제가 40대가 되면서 서울에서 산 시간이 가장 길지만 딱 유치원부터 그 고3까지 유년기는 전체를 아빠 직장 때문에 전라북도 군산이라는 소도시에서 지냈어요. 근데 그 군산도 낭만과 풍류가 있는 곳이지만

0: 그 에너지가 좀 떨어지지 않고, 네, 더그 갈급한 에너지를 잊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유년기의 경험 때문에.
1: 그래서 지금 올라와서 지내시는 동안 서울에 대한 애정이 계속 사그라들지 않고 그것이 나의 어떤 DNA에 있던 풍류인과 계속 맞아떨어져서 이런 볼륨의 책까지 쓸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가 쌓여 가셨던 것 같네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이제 오래전부터 작가님의 에세이를 기다려온 편집자님께 이번에야말로 좀 때가 되었다며 연락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산문집이 이제 완성되는 과정까지도 하나의 풍류처럼 느껴졌는데, 마침내 좀첫 번째 산문집을 내야겠다고 결정했을 때, 그 무렵엔 작가님한테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걸 좀 쓰셔야겠다 좀 결심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0: 지난해 여름에 제가 정말 거창하게 선생님 저 계시를 받았어요. 라고
1: 오, 그니까요.
0: 메시지를 드렸었는데요. 이 거창한 배경으로 또더 거창한 게 있죠. 우리가 되게 지금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1: 산업혁명은 좀 많이 지난 거 아니에요?
0: 아니, 아니. 지금 현재 4차.
1: 지금, 4차 산업혁명
0: 시대를. 3차. 제가 살면서, 내가 하나의 산업혁명 시대를 통과해서 살리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1: 그렇죠. 새로운 또 혁명의 네네. 시대가 또
0: 그리고 이제 그 인공지능으로 사람들이 그 생각을 좀 덜 하고 빨리, 글도 이렇게 빨리빨리 그냥 딸깍해서 쓰는 이런 문화가 되면서 어떻게 써야지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오히려 조금 더 고민해서 조금 더 천천히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한참 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게시를 받았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그 주에 되게 우연치 않게 오랜만에 만난 동료하고 아주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그러면서 대학원 진학을 둘 다 발표한 거예요, 저에게. 그런데 또래니까 40대고, 저는 이제 프리랜서지만 그쪽은 생업이 있는데 쓰는 쪽이었거든요. 한 분은 생업이 있는데 굉장히 바쁜 미디어 쪽에서 일을 하고, 자녀도 둘이나 있는데, 또 더 열심히 채찍질 하기 위해서 하나의 학위를 더 하겠다고 선언하는데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 시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열심히를 더 채찍질하는 방향에 열심히 말고 조금 더 그 느긋하게 나의 리듬을 이 빠르게 전반적으로 가는 더 전반적으로 가는 시대에 좀 고수하면서 하는 방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라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렬하게 들어가지고 게시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하고 메시지를 드렸었죠.
1: 그럼 이 책은 약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항하는 책이라고 좀 새롭게 홍보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단순히 놀고 즐기는 책이 아니다. 이 시대를 좀 현명하게 좀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비법이 담겨있다라고 조금 더 과장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앞으로 이제 어디 가면
1: 말씀해주시면.
2: 저는 책이 마치 좀 서울 풍류라는 제목의 에피소드형 드라마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작가님이 글에 쓰셨다시피 풍류를 즐기면서도 쓰는 일과 잘 노는 일을 연결하는 흐름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글은 봄의 쓴맛과 맑은 맛이라는 에세이인데요. 망원시장에서 냉이를 고르는 작가님의 얼굴 위로 이렇게 쭉 내레이션이 깔리면서 신춘문예에서 번번이 떨어지던 그 30대 중반으로 플래시백 되는 장면이 펼쳐졌어요. 맞아. 당시에 작가님은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자책을 그만하고 싶어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딴짓으로 관심을 돌리곤 했었는데 그게 이제 산책과 요리였던 거죠. 그래서 장을 볼 때 근데 그나마 돈이 좀 적게 드는 부담이 적은 냉이를 샀다는 이야기였는데요. 현재로 돌아와서 소설가가 된 작가님이 다시 냉이를 사와서 집에서 냉이 튀김을 만들어 먹는 모습이 되게 한 편의 드라마 같았어요.
1: 맞아요.
2: 예전에는 그 동생한테 얹혀 사는 지망생의 마음으로 냉이를 먹었다면 현재는 소설가가 되어서 냉이 튀김에 이제 청명주까지 곁들이면서 써야 할 글 또 읽을 책을 계획한다는 게 좀 위로가 되었다고 해야
1: 될까? 대신 뭔가 안도가 좀 되는.
2: 맞아요. 뭔가 진짜 봄이 온 그런 기분인데요. 이 글

0: 이처럼 저는 작가님이 글 쓰는 일과 이렇게 연결시킨 에세이들이 특히 좋았어요. 작가님이 그 지난한 기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글을 쓸수 있었던 이유가 작가님이 풍류를 즐길 줄 알아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과가 나야지만 보상처럼 자신한테 뭔가를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작가님은 그 선물 같은 시간을 돌다리 삼아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가 아닌 과정 중에도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좀더 오래 갈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 보상이 사람마다는 다르겠지만 작가님에게는 풍류인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래서 저도 이 위안이 말씀처럼 그러면서 제가 가장 좋았던 부분은 뭔가 일을 소중히 여기고 집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자칫 그 열정이 너무 지나쳐서 창작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 이제 창작 지망생들이나 동료들에게 좀 느슨한 루틴을 권장하면서 그 느슨한 루틴 안에 풍류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또 이렇게 살짝 독려하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무조건적인 어떤 쉼을 예찬하는 또 책은 또 아니고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머금으면서 풍류를 누릴 수 있다. 라는 팁을 주는 것이 되게 감동인 동시에 이제 소설가이면서 이제 현대판 풍류가로서의 그 남다른 내공이 되게 크게 느껴지는 대목이었거든요. 그래서 풍류란 게꼭 이렇게 누릴 만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주인공이 즐겨 들을 법한 음악을 내가 들으면서 이동하는 것도 풍류. 내가 소설에 등장시킨 꽃향기를 직접 맡아보려고 외출하는 것도 풍류. 이런 건 되게 돈이나 큰 뭔가 로고가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내가 가진 현실 안에서도 충분히 내가 바라고 염원하는 것과 또 세상이 지나가는 어떤 풍경을 이제 애정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걸 알려주신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요 지점을 소중하게 좀 간직해 보려고 했었어요. 밑줄 그으면서.
0: 그래서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작가님의 계속 쓰는 힘이 풍류에서 나온다면 반대로 풍류를 즐기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1: 맞아.
0: 궁금합니다.
2: 풍류를 즐기는 힘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풍류를 못 즐기면 힘을 못 받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제 저는 지금 현재 어떤 양육이나 뭐 돌봄 노동을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9to6 출퇴근을 하고 있지 않은 프리랜서 창작자니까 제게 시간을 제가 그냥 마음껏 운영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권할 때도 늘 조심스러운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이내 시간을 내가 다쓸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삶에서 또 가장 바쁜 때가 지나가기도 하고 또 가장 바쁜 때와 가장 바쁜 때 사이에 조금 틈이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플러스 그럴 때 쉽사리 다시 삶의 사이즈를 키우는 일에 좀 신중하면 어떨까? 현대인으로 살면서. 네, 그런 얘기도 주변에 좀 많이 하게 되죠.
1: 네, 여기에 더해 이 책의 풍미를 한층 더 높여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꼭지마다 살뜰하게 더해진 풍류 노트인데요. 이야기의 감칠맛을 더하고 책에 차마 다 담기지 않는 경치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팁박스 같은 코너죠. 그 에세이를 읽고도, 아, 그래, 풍류는 그래도 좀 너무 어려운 걸 하고 약간 망설이는 분들에게 한번더 마지막으로 등 떠밀면서 시도해보게 하는 구체적인 가이드가 더해져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작가님 본인이 이미 풍류를 잘 즐기고 있으면서도, 아, 그래. 한번 쓰면서 본인한테 나도 또 해야지, 이것을. 하고 다음 풍류를 좀 기약하는 모먼트가 거기에서 좀 귀여웠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당귀향이 가득하다는 그싼 맥주를 마시러 작가님네 집앞 펍을 꼭 방문할 예정이고요. 풍류 노트를 통해서 알게 된 은평구의 금빛 수국사도 되게 귀한 발견이었어요. 뭔가 풍류를 글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전이 되게 코앞에 있는 듯 감각하게 만드는 코너여서 되게 좋았는데 이런 풍류 노트는 평소에도 좀 틈틈이 쌓아두었던 어떤 실체가 있는 데이터에서 온 건지 아니면 좀 이번 작업을 위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모으신 건지 왜냐면 이게 좀 본문에 풀었어도 좋을 법한 소재들이 되게 많아서 이 풍류노트의 작업 과정이 본편만큼이나 좀 저는 궁금했거든요.
2: 제가 이제 지도 앱에다가 여기 다음에 가봐야지 나 흥미롭겠다 생각이 되는 거는 다 이렇게 표기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소가 나오면 이 책을 쓸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를테면 오늘 이렇게 상암동에 오니까 상암동 이 건물 근방에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 독일식 맥주 전문점이 일단 있고 제 지도 안에요. 그리고 또 그 근방에 음악을 좀 감상하는 좀 꽤 큰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길을 건너면 평화의 공원. 근데 제가 평화의 공원 안에 이 지점이 조금 이렇게 야장 느낌이 나는 곳이다라고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1: 이미 언젠가의 내가.
2: 네. 네네. 그래서 그게 꼭 그 꽤 멀거나 이런 동네도 그렇게 갈 때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녹음을 하러 오면 긴장도 되고 하니까 끝나고 뭐 먹을지 그때부터 조사를 하면 마음의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그 동네에 갈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지도에 틈틈이 이제 넣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못 가도 사람들이 되게 웃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간다라고 하면 가본 적 없는데 거기 뭐가 유명하다던데.
1: 네네.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도 저렇게 저런 어떤 놀거리를 좋아하는구나 돼서 이를테면 그 책에 이건 풍류 노트는 아니지만 이 봄꽃 개화 현황이 기상청 홈페이지에 나온다라는 걸 보고 저희 그 동료인 손유미 시인이라는 분이 수영이 엄청 빠져 있는데 기상청 홈페이지에 여름이면 해수욕 그 지수가 뜬다. 지금은 이제 수영을 그 바다 수영을 할 수 있는 네네. 그 온도다 이런 게 그것도 뜬다라고 여름이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지만 누군가의 풍류를 위해서 풍류 타면 또 물놀이니까 그렇게 그 좋아하면 확실히 좋아한다는 걸 열심히 말하면 이 정보를 끌어당기는 게 있잖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일부러 열심히 모은 것은 거의 없고 네, 평소에 알아서 이렇게 끌어당겨준 소식들이 거기에 좀 즐겁게 실렸었죠.
1: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책을 쓰시고 나면 네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추천을 더 부탁할 거기 때문에 약간 부담감을 갖고 더 평소에 지도를 더 들여다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2: 근데 좀 풍류가 만능 방패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너무 그렇게 내가 모르는 것까지 조사해서 알려주는 건 또 조금 풍류가 아니니까 스스로 알아보라고.
1: 너무 모르는 데는 할 수 있으니까.
0: 풍류의 자격.
1: 인위적인 건 안 돼.
0: 근데 이 풍류 노트가 너무 유용해가지고.
1: 맞아요.
0: 이것만 모아서.
1: 브록으로.
0: 미니 수첩 이런 거 들고 맞아. 다니면서 즐기면 어떨까 이런 괜히 아이디어도 생각해보고.
1: 그러네요. 보고 계시나요? 출판사 분들, 관계자분들.
2: 네, 일단은 그게 만들어지기 전에 맨 뒤쪽에 그 목록 일람처럼은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셔서 편집부께서 네, 그 맨 뒤쪽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더 많은 이야기는 이어서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저희가 풍류란 무엇인가에 대해 좀 얘기를 해봤고 맛의 풍류도 해봤기 때문에 이제 멋의 풍류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풍류는 사실 먹고 맛있는 곳에서 그치진 않고 진정한 풍류는 이제 자연과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을 때 완성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 받아요.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냥 단순한 유흥과 또 여가와 풍류의 차이는 좀 여기에서 오지 않나 싶은데요. 이제 풍류는 뭐랄까 보다 좀 심미적이면서 정신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뭔가 똑같이 술을 마시고 뭐 노래를 부르면서 놀아도 풍류인이라면 이젠 그 배경에 자연이 있고 이왕이면 좀 더 자연 친화적이고 그리고 그 나를 우리의 오는 노는 풍경에 둘러싸이는 숨은 이야기는 또 뭔가 없을까 약간 궁금해하는 태도까지 갖춰져 있을 때 비로소 좀 풍류가 완성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멋의 풍류 파트가 되게 운치 있고 좋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요즘 친구들이 풍류인을 자칫 그냥 미식가 정도로만 오해할까봐 사실 그것만은 아니고 이제 작가님은 계절마다 좀 궁궐도 산책하고 미술관 관람도 하시고 하는 것이 저도 또 그렇게 좀 여가를 보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되게 오랫동안 갖고 있던 스트레스 해소법이 알고 보니 풍류인과 좀 비슷한 길을 걷고 있었던 거였구나 하고 되게 뿌듯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동시에 이젠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나는 이제 되게 사적인 느낌만 취하고 있던 이 시간이 약간 아깝기도 했던 게 왜냐면 작가님은 굉장히 탐구적인 시선으로 이 어쨌든 책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도 있겠지만 작가님처럼 좀 더 탐구적인 시선으로 이 풍류를 즐겼다면 저도 저만의 좀 알뜰살뜰한 풍류 노트가 몇 페이지 정도는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좀 남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설 본인이 작가님이 소설 수업을 통해 알게 된 학인 그 단청장님 덕분에 이제 그동안 익숙했던 진관사의 단청을 새롭게 들여다보게 되었다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꼭지가 되게 공감이 되었고 뭔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좀 더 들었거든요. 저는 평소에 이제 사대문 안에 궁궐 중에 덕수궁을 가장 자주 방문했거든요. 저처럼 좀 덕수궁을 좋아하지만 이렇게 좀 덕수궁에 세세하게 정보가 많지는 않은 사람들에게 좀 귀띔하고픈 작가님만의 덕수궁 풍류 팁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조언을 얻고 싶어요.
7: 네, 그 마침 또 지금 이 가을이 덕수궁하고 연계해가지고 즐기기에 참 좋은데요. 일단 덕수궁 관련해서 덕수궁 안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그 분관에 대한 얘기도 썼는데 지금 이대원 작가의 전시가 하고 있는데 전시 제목이 정말
6: 너무 좋더라고요.
7: 네, 당신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잖아요. 그래서 네, 슬픔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씩 단풍이 또 질 텐데 그 빛 을 정말 튕겨내는 것처럼 찬란한 그림들 그리고 굉장히 크고 색채가 화려한 그림들이 가득하니까 이렇게 색채하고 덕수궁 안에 이 관람을 묶어 보시는 것도 좋고 또 마침 이 덕수궁에서 아주 5분만 가면 그 서울 성공의 주교자 성당 대한 성공의 주교자 성당 제가 늘 이름을 헷갈리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그 가을에 10월 내내 수요일 정오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그 성당 안에서 이렇게 작은 음악회를 열거든요. 그리고 그 주교자 성당에서 또 한 3분 정도 거리에 서울 최초의 재즈클럽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 있다가 광화문 방향으로 이사를 온 지 1주년이 돼서 또 요즘에 굉장히 공연이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음악하고 덕수궁을 묶어보시거나 그리고 덕수궁 내부에 그 화려하고 찬란한 전시하고 묶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6: 오, 제가 전시는 너무 좋아서 벌써 두 번을 갔다 왔는데 음악은 이제 그 근방에 어떤 클럽이 있는 건 몰랐기 때문에 꼭 가봐야겠다 생각이
7: 네, 저도 추천합니다.
6: 그리고 이 머세풍류 파트를 이제 읽다 보면 계속 운치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게 되는데 뭔가 이 운치라는 말은 사실 현재에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것보다 이미 지나간 곳들에 좀 더 많이 붙게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의 이제 풍류 인생 중에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좀 존재해서 훗날에 더 미래의 풍류인들에게 운치 있게 보일 만한 멋이 있다면 무엇인지 저는 그 좀 뉴 운치에 대해서 좀 작가님의 어떤 리스트가 궁금했거든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7: 이거는 사실 하나는 제가 저도 아직 안 가본 건데 올해 한번 가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그 드론쇼 있잖아요.
6: 아, 네네.
7: 네, 그 불꽃놀이는 좋지만 네네. 작은 새들이 워낙 많이 네, 그 죽는다고 해서 결국 조만간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드론쇼가 더 다양한 어떤 기술이 더해져서 더 화려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저희 조카가 5살쯤 됐는데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옛날에는 진짜 막 화약 냄새 나고 그 미세먼지 날리는데 그렇게 즐겼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직 그 완전히 무르익지 않았을지 아니면 정말 멋있네일지 모르겠지만 올해 드론쇼도 가을에 보통 한강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고 그리고 도서관을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들 이제 어릴 때부터 많이 갔겠지만 그 숲속 도서관이 정말 꽤 많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요즘 그 어린이실은 정말 예전과 달리 굉장히 책을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뭐 다양한 막 이 쿠션 자리도 있고 막 굉장히 네네.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도서관에 약간 소풍 가는 느낌으로 놀러 가는 느낌으로 갈 수 있고 또 도서관에서 그런 자리를 되게 향유할 수 있는 경험을 아주 어릴 때부터 한 아이들은 이 도서관에 정말 나들이 삼아 간다라는 말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제가 주변에 도서관에 나들이 가는 느낌으로 간다라고 하면 약간 무슨 얘기인지 모르다가 그 남산 도서관이나 다양한 숲속 도서관들 이렇게 보여주면 깜짝들 놀라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점을 또 요즘 텍스트 힙이 열풍이기도 하니까 잔잔하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6: 아니 드론쇼가 미래의 운치가 될 수 있다는 상상하는 게 너무 새롭고
0: 너무 예상 외의 답변이라 조금 놀라웠어요.
6: 맞아요. 되게 근데 그럴듯한 되게 역시 산업혁명에 대항하는 책을 쓴 작가님답게 드론의 어떤 또 새로운 운치가 있다.
0: 그리고 뭔가 도서관에 먼 미래에 나들이를 가는 분들이 과거의 인간들은 종이로 책을 읽었대.
6: 향수를 느끼는 거죠. 종이책의 향수를.
0: 엄마도 혹시 종이책으로 읽었어? 뭐 이렇게.
6: 너무 운치 있었다 우리 엄마.
0: 이렇게
6: 좋습니다.
0: 그런 미래가 그려지는 네네. 답변이었고요. 작가님이 즐기는 봄의 풍류들을 보고 있으면 봄에는 자연도 그렇지만 그걸 즐기려면 인간도 굉장히 부지런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한철 피고 지는 봄꽃을 좋아하시는 작가님에게 그런 의미에서 봄은 참 바쁜 시기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봄꽃을 보기 위해서 개화 시기도 살폈다가 또 궁궐이나 절, 한강 등을 찾아다니기도 하시고 농부시장에서 직접 봄꽃을 사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반면 겨울에 대해서는 좀 움츠러드는 계절이기도 해서 제가 아는 또 다른 제철 인간은 겨울에는 아예 두문불출하거나 아예 여름나라로 여행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풍류인으로서 겨울을 나는 비법도 궁금합니다.
7: 일단 12월에 국립극장에 공연을 하나 예매를 해놨고요.
6: 좀 실내 위주로.
7: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광화문에 Y로 시작하는 재즈 클럽에 아직 거긴 예매가 열리지 않아서 체크를 해뒀고요. 전시도 좀 가을에는 이제 외부에 위주로 있고 겨울을 위해서 가을 전시는 조금 남겨줬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이 송년회나 신년회를 할 때 책에도 썼지만 그냥 먹고 마시면 제가 또 스몰 토큰 잘 못하거든요.
6: 아유, 그래가지고 미들 토큰은 잘하시는데
7: 어떤 맥락과 이야기거리 문화적인 요소가 있지 않으면 급

0: 합격 흥미를 잃는 희한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올해의 발견, 신년의 경우면 작년의 발견이라는 주제를 미리 이제 고지를 해가지고, 그 작년에 뭐 처음 알게 된 스팟도 좋고, 어떤 나를 반하게 한 콘텐츠라던가, 뭐 새로 먹게 본 음식이든 되게 다양하게 작년에 새로 발견한 걸 서로 간에 이제 나누는 자리를 가지자라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정말로 돈이 들지 않고 기존의 송년회나 신년회에 미리 공지만 네, 하면 되는 거라서, 올해도 물론 할 거고, 또 주변에도 많이 추천을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1: 신년회나 이제 송년회에는 뭔가 한 해를 좀 마무리하는 어떤 자리를 마련해야만 그냥 너무 뻔한 그냥 먹고 마시는 자리를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모임들이 너무 많은 시기인데 거기에 이런
0: 맞아요.
1: 프로그램이 더해진 모임이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내가 좀 그냥 정신없이 이 시기를 보내는 게 아니고 한번 좀 제대로 즐기고 한해좀 찍고 넘어간다라는 이런 마음이 좀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2: 그럼 겨울에는 이왕이면 따뜻한 실내에서 즐기는 것을
0: 네.
2: 추천하는
0: 그리고
2: 것으로.
0: 이제 그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아 그럼 올해는 거기 우리 같이 가자 이런 얘기가 이어지기도 하고요. 계획이.
1: 그렇죠. 내년에 풍류를 함께 또 이제 계획해보는.
0: 네네.
1: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책을 장식하는 파트는 흥의 풍류입니다. 먹고 마시고 운치를 즐기는 거를 한꺼번에 할수 있는 게 흥의 장소에서 좀 그런 게다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각종 축제 이야기도 좀 있는데 저는 최근에 되게 몹시 흥겨웠던 풍류가 뭐가 있을까 좀 돌이켜보니까 올해 여름에 이제 옆에 계신 미아님이랑 정동진에서 보낸 1박 2일이 떠오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미아님의 이제 개정판 출간 기념 행사를 같이 보냈는데 그게 정동진이다 보니까 바닷마을에 좀 경치도 좋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했는데 거기서 이젠 이스트시네라는 서점 사장님께서 강릉 단오제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8월에 정동진에 이제 정동진 영화제가 있다면 그보다 앞선 좀 초여름에는 강릉의 단오제라는 대단히 아름다운 축제가 있다. 거기서 이젠 즐겼던 분들의 이제 후회에 따른 이런 것들을 듣는데 뭔가 되게 거대한 축제이고
0: 네.
1: 생각보다 제가 그냥 흔히 뭔가 의례 생각하고 있던 K축제의 결과 좀 다른 풍성한 콘텐츠가 있는, 그러니까 자부심이 좀 대단한 축제였던 거예요.
0: 맞아요.
1: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내가 직접 가봐야만 알수 있는 영역이다 하고 이제 어떤 버킷리스트에 있는데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작가님의 책을 읽었을 때도 그 단오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첫 우연한 만남 이후에 곧장 다음 6월에도 단오제를 가야지라는 결심을 하게 할 만큼 멋진 이 단오제에 대해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매력적이셨는지.
0: 네, 저 첫해 가고서 지금 올해까지 4년
1: 네.
0: 연속 네 가가지고 강릉 시민분들을 알아주세요. 농담이고요. 이 천년이 이어온 축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갔을 때 이렇게 놀기 좋았는데 나왜 여기 처음 왔지? 좀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는 그 정도의 압도적인 규모인데요. 일단 남대천이라는 그 천변에 양쪽에 몇 킬로가 쭉 이어지는 그 난전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무대만 하더라도 네 군데 정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 전통 굿을 계속하고요. 몇날한 일주일 이상을.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뭐 씨름이라든가 그건 무대가 아니죠. 무대와 무대 사이에 씨름이나 뭐 그네 그 대회도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전국에서 온뭐 전통 무대 뭐 사물놀이라든가 등등뿐만 아니라 그 다른 아시아에서 온뭐 캄보디아 전통 춤이라든가 이런 초청 무대가 있는 곳도 있고요. 그렇게 무대가 여러 가지 있고 또 그중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품바장도 있기는 하지만 무대 그 커다란 무대 서너 군데 사이에를 쭉 이어지는 그 장에도 일반적인 축제 음식 떠올릴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렇게 큰 축제니까 전국에서 온뭐 크래프트 맥주 푸드 트럭 아마 웬만한 맥주 축제만큼 푸드트럭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이 얘기를 하면 오 몰랐다. 그리고 그 강릉 내부에 있는 뭐 브루어리도 그렇고 각종 힙한 소위 정말 힙한 가장 트렌디한 곳에서도 많이 푸드트럭이라든가 이 부스를 출품을 하셔서 거의 전 연령층이 즐길

0: 거리가 다 있고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연도 쭉 준비가 돼 있고 그런 그런데 역사도 1000년이 넘는
1: 네네.
0: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축제는 안 가는 게 아깝다. 축제나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면이 확실히 있죠.
1: 아니,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축제면 하루 이틀 정도로는 다볼 수가 없고, 왜 저희가 최애 콘서트 가면 올콘을 뛰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단오제는 올콘을 뛰는 느낌으로 며칠을 좀 할애해야 할 가치가 있는
0: 네.
1: 규모 같다. 하루 이틀 봐서는 단오제를 다 즐긴 게 아니다라는 좀
0: 저도 올해 2박 3일
1: 짐작이.
0: 갔다 왔습니다.
1: 와, 진정한 풍류인이죠, 역시.
2: 제가 최근에 문화 비축기지에서 열린 옥토버 페스트에서 작가님을 뵀어요. 이 책의 편집자님과 이제 다른 일행분이 한 손에 이렇게 맥주를 들고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계시길래 저도 잠깐 합류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작가님은 제가 봤을 때는 직접 춤을 추고 진 않으셨고 굉장히 흐뭇한 미소로 저희를 영상을 찍어주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저한테 되게 양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1: 근데 같이 안 추셨어요.
0: 아니 세 분의 그 어깨짓이 되게 나비같이 너무 평화롭게 아름다워가지고 이거는 좀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2: 어머나.
0: 들어서 네,
2: 하지만
0: 급하게
2: 실제
0: 남겼죠.
2: 영상을 보면 그냥 취객들이거든요.
0: 나비 같은데 나중에 네 혜은님이 보시고 진실을
1: 아, 알겠어요. 제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2: 근데 그런 거를 담는 영상으로 담는 작가님의 모습이 되게 어색하지 않고 저는 오히려 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워낙 술도 잘 즐기시고 하시니까 혹시 이런 또 다른 비슷한 축제를 추천해 줄 만한 곳이 있으신지.
0: 이 축제가 지금 말씀하신 문화비축기지가 지금 축제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어떤 원년인 것 같아요, 올해. 그래서 올 봄에 히어로 락 페스티벌이라는 축제가
1: 오.
0: 열렸었는데,
1: 히어로?
0: 네네. 히어로 락 페스티벌이라는 축제가 열렸었는데, 락 페스티벌이 사실 봄, 가을에 많잖아요. 근데
1: 네.
0: 그 축제는, 이틀간 전체 다 어떤 락 페스티벌이지만 다양한 장르가 오는 게 아니라 전체 다 밴드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대에 서신 분들이 계속 감동하면서, 이렇게 또 한동안은 사실 그 힙합의 시대여가지고, 밴드 음악이 설제 입지가 굉장히 좁아 있었으니까, 그 번번이 계속 감동하면서 무대에 오르시는 그건 있었어요. 그올 봄에. 그래가지고, 내년에도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거의 이렇게 늘 찡하게 말씀을 하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혹시 내년 봄에도 한다면, 그 서울의 락 팬들은 모두 갈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이렇게 여러 축제를 다니시는 와중에 특별히 단오제에서는 풍류를 즐기다가 소설까지 좀 탄생시켰어요. 세계의 푸른 돌이라는 작품인데 요즘 작가님한테 이렇게 좀 영감의 씨앗이 되어주고 있는 풍류의 한 장면이 또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또는 뭐 아직 페어링할 만한 풍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런 풍류를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의 씨앗이 있다면 또그 이야기에 집중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작가님의 다음 풍류와 다음 이야기를 두루 좀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좀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0: 풍류를 즐기다가 만난 어떤 명언이 있는데요. 김환기 화백이 53년에 지인한테 보내는 편지에서 코리아는 예술의 노다지 올시다라고는 말을 썼더라고요. 근데 전쟁 중이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힘겹게들 다들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쓴그 문구가 엄청 마음에 남는데 실은 그런 문구를 말하는 게 어색하지 않을 만큼 그 시기에 굉장히 근사하고 모던한 작품들을 많이 남기셨고 김환기 화백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화가들이 참 멋있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작년이 광복 80주년이기도 하고 해서 그좀 한국 미술사를 통시적으로 훑는 전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새로 반하고 치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과거 배경으로 한 소설을 써본 적이 없는데 언젠가는 써보고 싶다. 근데 그게 일반적인 어떤 시대극의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오래 숙성을 시켜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근현대 그림을 보고 있고요. 그 전에는 서울에서 잘 노는 얘기를 에세이로 썼으니까 서울 배경으로 한 소설을 모아보고 싶다. 서울 살이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가까이.

0: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서울 풍류의 약간 소설 버전 전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2: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이 가을의 멋을 즐길 때 작가님이 가장 애정하는 산책 코스를 하나 추천해 주시면 청취자분들이 가을에 좀 따라 걷기 좋지 않을까. 책에 소개해 주신 것도 좋고요.
0: 늘 한강도 사랑하기는 하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마포와 가까운 곳에서 가장 번화한 홍대 합정을 떠올리면 풍류 느낌하고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연남동에서부터 홍대 한가운데 홍대에서 조금 더 신촌 쪽으로 가면 거기에서부터 쭉 공덕까지 그 경의선 네. 숲길이 네.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은 봄에 이렇게 벚나무가 아치형 터널을 이루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리인데 벚나무는 다른 단풍보다 조금 일찍 들고 빨리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딱 지금 이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오는 길에 봤더니 평화의 공원 쪽은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주 풍성한 벚나무 단풍을 보면서 쭉 오래 공덕 사실은 조금 지나서 걸으면 효창공원까지도 이어지거든요. 경의선 숲길이. 그런데 또 도심에 있어서 걷다가 조금이라도 지치면 바로 그 옆에 있는 야장이나 카페에 가서 쉴 수도 있는 거리여서 책 한 권 들고 산책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3: 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쓴 라디오. 다시 듣기는 쓴 라디오 팟캐스트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 음모든 작가님과 함께 서울 풍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풍류를 잘 즐길 수 있는지 그런 팁들을 하나씩 좀 배워보았는데요. 오늘의 추천 노래와 영화까지도 작가님한테 저희가 좀 기대어 가보려고 합니다. 어떤 좀 노래들을 이 책을 쓰시면서 즐겨 들으셨는지 혹은 또이 책과 어울리는 노래로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네, 그 각자의 리듬에 맞게 일상과 그리고 즐거움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아서요. 제가 마침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에서 가장 먼저 생긴 재즈 클럽이 이제 광화문에 이사 와서 1년이 된 기념 공연으로 되게 최근에 만난 카리나 네뷸라라는 팀인데요. 프로젝트 팀으로 재즈 보컬리스트 말로님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말로님이 맏언니시고 4명의 여성 재즈 보컬리스트가 이제 프로젝트 팀으로 종종 공연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앨범은 하나 나와 있고요. 근데 4명이나 되는 여성 보컬리스트가 이렇게 같이 노래를 부르시니까 뭐 가스펠 느낌이 어떤 부분에선 나기도 하고 또뭐 우리 민요를 재해석한 곡도 있고 그 재즈의 스캣이 화려한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웅장하게 울리는 느낌도 있고 네 해서 그날 제가 이렇게 공연을 보면서 예술 너무 좋다 음악 너무 좋다라는 말이 마음속에서 절로 퐁퐁퐁 솟아나는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가 조금 길지만
0: 네.
1: 카리나 네뷸라의 Fascinating Rhythm이라는 조금 어려운 이 제목의 곡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0: 네, 함께 감상하고 오실게요.

0: 작가님 말씀해주신 그대로 되게 화려한 느낌이 드는 곡이에요.
1: 그리고 새삼 가을이니까 재즈가 역시 잘 어울릴 수밖에 그렇죠. 없구나 네네. 그런 생각을 너무 하면서
0: 녹음을 얼른 마치고 저희도 야장을 하러 떠나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책방을 닫겠습니다.

0: TBS 캠페인.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1: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0: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1: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0: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1: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0: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1: 무슨?
0: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TBS 교통정보.
6: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방화대교에서 행주대교 구간 내 3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뒤로는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 동작대교에서 여의상류까지와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군자교 부근 3차로에서 보수

공사 중이라 성동 분기점에서부터 어렵고요. 이후로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막힙니다. 북부간선도로는 묵동 나들목에서 월릉분기점 양방면에서 정체입니다.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면 서한성 부근 3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 사고가 있고요. 제천방면으로는 안진터널 뒤로 4km 구간 차량이 많아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 안성 나들목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김상아입니다. 가을이면 주황빛으로 탐스럽게 익는 과일 감은 이름이 참 많습니다. 덜 익어 떫으면 땡감, 말랑말랑 잘 익으면 홍시, 껍질을 벗겨 바람에 잘 말리면 곶감이 되죠. 같은 감인데도 어떻게 익고 어떤 맛을 내느냐에 따라 이름까지 달라지는 건데요. 그리고 감이 아닌데도 감의 이름이 붙은 게 또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인데요. 토마토의 순 한글 이름이 일년감이라고 해요. 생김새가 닮았고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다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이렇게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 이름까지 달라질 수 있고 감이 아닌 것도 같이 품는 이 감의 넉넉함을 올 가을에 잔뜩 누려봐야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입니다.

윤도현 가을 우체국 앞에서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고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일상에서 유용한 경제 꿀팁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저축부터 보험, 재무설계, 연금까지 혼자 풀기 어려웠던 돈에 대한 모든 고민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원하시면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생방송은 물론 재방송 중에도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샵 0951로 상담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최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는 실제 고객 정보 유출도 확인됐는데요. 특히 이번 공격에는 인공지능 AI가 활용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보안이 강한 핵심 전산망 대신 직원용이나 영업지원 시스템처럼 상대적으로 인증과 보안이 취약한 곳을 찾아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에서도 같거나 유사한 공격이 확인됐는데요. 금융당국은 금융권 전체를 겨냥한 공격의 가능성을 조사하는 한편 AI를 활용한 새로운 보안체계 마련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장기 국채금리 급등에도 AI 기술주 강세에 일제히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오르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였는데요. 엔비디아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AI 관련 대형주가 랠리를 주도했습니다. 반면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장중 5.34%까지 치솟아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서비스업 물가 압력이 커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최근 고용 둔화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은 낮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AI 기업들의 실적 기대가 증시를 떠받치고 있지만 높은 국채금리가 이어질 경우 시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금리 움직임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시 상승세를 타고 퇴직연금을 DB형에서 직접 운용하는 DC형으로 바꾼 가입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DC형으로 전환한 가입자는 34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건데요. 특히 증시가 가파르게 올랐던 6월과 7월에 전환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일부 증권사 가입자들은 두 달 만에 10%

40%가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DB형에서 DC형으로 옮긴 기존 적립금은 다시 DB형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증시 흐름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임금 상승률과 남은 근속기간, 투자 성향 등을 충분히 따져본 뒤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머니특별시 세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상담 신청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해드릴게요. 자, 오늘도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재무전문가 문나영 팀장님, 구인선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문나영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구인선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인선 팀장님은 네. 오늘 초면이잖아요.
2: 맞아요.
0: 그래서 제가 혹시 알아야 할 게 있을지 간단하게 뭐 내 짝꿍은 이런 사람이야. 나영 팀장님이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1: 제 짝꿍은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이 되게 훤하십니다. 좀 누구를 닮은 것도 같고.
0: 누구지?
2: 누굴까요?
1: 그렇죠. 그리고 또 목소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제가 소개는 네. 제 인물이 좀 훤한 거.
2: 얼굴이 큰 건 아니죠?
0: 네. 훤훤하네요. 네. 인물이 훤하고 목소리가 아주 좋은 인선 팀장님 그리고 우리 문나영 팀장님과 오늘도 출동지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화성으로 가는데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 뭔가요?
2: 네, 오늘의 주제는 보험에 있어서 중요한 건 풀 옵션이 아니라 맞춤 옵션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상담을 받다 보면 사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서 보장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장이 늘어나는 대신 보험료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가 좀 될 수밖에 없어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예산 안에서 꼭 필요한 보장만 이제 고르고 보험사별 비교를 통해서 보험료는 줄이면서 보장은 알차게 구성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0: 사실 뭐 차 살 때도 그렇고 풀옵션 제일 좋죠. 근데 뭐 돈이 문제잖아요.
2: 맞아요.
0: 그래서 나에게 맞춤 옵션이 중요하다. 자, 좋습니다.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딱 마흔이 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릴 때 제가 상상하던 마흔은요. 결혼해서 예쁜 가정도 꾸리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돼서 세상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찐 불혹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아직도 부모님 품에 캥거루처럼 딱 붙어 사는 싱글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한 살 한 살 찰수록 엄마의 뼈 때리는 잔소리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3: 아, 인순아, 너 요즘에 소개팅도 안 하니? 엄마가 어제 아빠랑 진지하게 상의해봤는데 너 이참에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하자, 어?
4: 아, 엄마, 나 차만 주라고 했지.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몰라? 인연은 다 때가 되면 운명처럼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3: 아니, 주말 내내 방구석에 누워서 폰만 쳐다보고 있는데 야, 남자가 하늘에서 떨어지니? 땅에서 솟아나니? 노력을 해야지.
0: 엄마, 그만! 저도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결혼할 생각 당연히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줘. 하지만 뭐 인연이 안 되면 혼자 살 수도 있겠다 싶어 연금, 저축, 주식으로 노후 준비는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플 때였습니다. 이 보험료 예산을 월 15만 원 정도로 잡고 상담을 받았는데 암, 뇌, 심장 보장을 하나씩 넣다 보니 결국 월 26만 원짜리 설계가 나왔습니다. 15만 원대로 낮추자니 필요한 보장이 혹시나 빠질까 걱정되고 26만 원을 계속 내자니 부담스럽고요. 제 예산 안에서도 꼭 필요한 보장을 제대로 챙길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 제 보험 좀...

0: 부분이라고 저희는 항상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네. 보험이 하나도 없다라면 사실은 전반적인 위험을 좀 두루두루 보장해주는 종합보험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상 설계서를 이제 받아보면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큰 벽에 한번 부딪히게 되는데 이 특약의 개수가 너무 많습니다. 네. 이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한 회사에 뭐 100개 또는 200개까지 취급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하냐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또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1: 이거 읽는 것만 힘들겠어요.
2: 그렇죠. 더 어려운 건요. 하나씩 설명을 들으면 정말 전부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뭐 암 진단도 필요합니다. 뭐 암 치료비도 필요하고요. 또 뇌나 심장도 치료비도 중요하고 진단비도 중요하고
1: 그럼요.
2: 또 이 모든 게 사실 틀린 말이 아니니까 우리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그럼 설계사님 뭐 알아서 잘해 주세요라고 하게 되는데
1: 네.
2: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필요해서 선택한 보장인지 아니면 설명을 듣다가 하나씩 추가해서 보장이 추가된 건지를 말이죠.
1: 아, 예, 진짜 듣다 보면 그냥 아이고 알아서 해주세요.
2: 그렇죠.
1: 이 말이 맞아요. 저절로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 사연자님이 받아보신 이 월 26만 원짜리 설계안 예상보다 뭐 한 10만 원 넘게 비싸게 나왔는데 실제로 뜯어보니까 어땠나요?
0: 우선 이제 40대 여성 이제 20년 나 90세 만기 기준으로 보험료가 약 26만 원이었고요.
1: 네.
0: 여기에는 이제 보장 내용은 암진단비, 뭐 암치료비,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그다음 순환계 치료비, 각종 수술비와 간병비까지 상당히 좀 폭넓게 보장이 좀 다 들어가 있었고요.
1: 네.
0: 하나씩 보면 사실은 특별히 이상한 특약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장 자체는 잘 갖춰져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하나 튀어나오게 되는 건데
1: 네.
0: 보장은 좋아 보이는데 정작 사연자님께는 좋은 설계는 아닐 수 있었다라는 거죠.
1: 아니 보장이 좋은데 사연자님한테 좋은 설계는 아니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2: 예, 이유는 네.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보험료 때문에 이었습니다.
1: 그렇죠.
2: 그쵸?
1: 예산 오바.
2: 맞아요. 우리 사연자님은 월 15만 원 정도의 이제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요.
1: 네.
2: 이 설계서 안은 26만 원이 넘었거든요. 아무리 좋은 특약을 많이 넣어도 내가 오래 유지하기 버거운 보험이라면 사실 좋은 설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1: 자, 이렇게 되면 두 분의 목표는 아주 확실해집니다. 자, 26만 원짜리 설계에서 무작정 특약을 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보장은 분명히 남기면서 월 15만 원대로 맞추는 거잖아요.
2: 그렇죠. 그래서 설계안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암, 뇌, 심장, 3대 질병 진단비, 그리고 치료비, 그리고 수술비, 간병비 이런 기타 보장을 중점으로 뒀고요. 먼저 보험료 비중이 가장 컸던 암부터 좀 살펴봤는데요.
1: 네.
2: 암 진단비는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는 1천만 원이었고요. 여기에 암 주요 치료비, 그리고 유사암 주요 치료비, 그리고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 마지막으로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1: 아, 이름만 들어도 특약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2: 네.
1: 근데 또 이게 하나씩 설명을 듣다 보면 다 있어야 될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0: 이게 설계를 하다 보면요. 뭐 한 개 빠져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쪽으로 뭔가 보장을 못 받으실 것 같아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다 넣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거니와 반대로 나는 이거 중요한 부분만 그냥 설계를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각 보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구분을 좀 지어서 보실 필요는 있고요. 암 진단비는 이제 진단 시 목돈으로 좀 받을 수 있는 용도인 거고요. 암 주요 치료비는 약관에서 정한 치료를 받을 때 지급되는 구조인 건데
1: 네.
0: 예산이 만약에 한정되어 있다라면 실제 치료할 때 내 부담이 큰 비용부터 우선순위를 좀 정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합니다.
1: 네.
0: 그 기준 중 하나가 이제 산정 특례 제도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암으로 인해서 산정 특례 대상이 된다라면 사실 병원비 부담은 좀 크지는 않으실 수가 있는 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의 이제 본인 부담금이 5%로 확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산정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서 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큰 치료도 있다는 거잖아요.
2: 그렇죠. 그게 가장 문제인데요.
1: 네.
2: 대표적인 게 비급여 치료입니다. 비급여 항암 약물이나 일부 로봇 수술처럼 본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치료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암 치료비 특약을 무조건 많이 넣기보다 암 진단비는 기본으로 두고요.
1: 네.
2: 그리고 비급여 치료 보장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다 다시.

0: 잡았습니다.
1: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뇌와 이제 심장에 관련된 보장인 건데 뇌 질환에서도 뇌출혈 아니면 뇌졸중 아니면 뇌경색, 뇌혈관 질환처럼요 담보에 따라서 보장 범위 또한 또 다를 수가 있고요. 네.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로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이 되는지 아니면 협심증까지 보장이 되는 허혈성 심장에 대한 범위까지 이렇게 보장이 되는지 진단비 중심으로 좀 보장 범위를 또 확인을 했습니다.
0: 네.
1: 치료비 특약은 이제 필요한 만큼 같이 또 한번 비교를 좀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0: 그러니까 진단비는 얼마나 넓게까지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치료비는 실제 치료할 때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같이 본 거네요.
2: 그렇죠. 수술비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 특약이 중복되어 있거나 보험료 대비 보장 금액을 다시 살펴볼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0: 네.
2: 간병비는 우리 사연자분께서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보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해드렸습니다.
0: 네.
2: 그리고 후유장애와 기타 특약에서도 사연자님께 우선순위가 낮은 부분을 같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0: 네. 근데 사실상 이 특약이 많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많으면 좋은 거죠.
1: 그렇죠. 다다익선이죠.
0: 네.
1: 그러니까 맞습니다. 중요한 건 특약 하나하나가 나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보장을 위해서 내가 내는 보험료가 내 예산 안에 있는지를 좀 이제 같이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0: 네.
1: 보험 증권을 내가 한번 살펴봤는데 내가 왜 가입해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특약이 여러 개 있다라면
0: 네.
1: 그걸 한 번쯤 이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좀 있으실 겁니다.
0: 그래서 맞춤 옵션이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군요. 자 이제 결과가 궁금한데요. 처음 설계안이 월 26만 원이 나왔었죠. 자 다시 조정하고 나니까 보험료 어떻게 달라졌나요?
2: 네. 다섯 가지 영역을 다시 정리하면서 보험료를 18만 원대로 낮춰드렸는데요.
0: 네.
2: 그러면 한 약 8만 원 정도 줄여던 셈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질병 보장을 무조건 뺀 건 절대로 아니고요.
0: 네.
2: 암은 진단비와 치료비 역할을 나눠서 보게 됐고 뇌와 심장은 보장 범위를 넓게 가져가면서 필요한 치료비를 함께 구성을 했습니다. 수술비는 중복되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좀 조정을 해드렸고 사연자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한 간병비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여기까지가 우리 첫 번째 네. 조정안이었고요.
0: 네. 뭐 아직도 남아있다는
2: 네.
0: 거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남기고 비효율적인 걸 좀 정리를 해드렸다. 그래서 18만 원이 됐다. 뭐 26만 원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줄었는데요.
1: 그렇죠. 저희도 만족도가 좀 높긴 했는데
0: 네.
1: 여기서 한 번 더 보험료를 줄여드렸습니다.
0: 아 여기서 또요?
1: 네.
0: 그러면 뭐 이 보장 금액이 줄어들거나 보장 역시 빠지는 건 아니겠죠. 우리 전문가님들이 그럴 리가.
1: 그렇죠.
0: 그렇죠.
1: 네. 빠지면 안 됩니다.
0: 네.
1: 그러니까 특약은 절대 건들지는 않았고요.
0: 네.
1: 다만 이제 보험회사를 나눠서 좀 비교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같은 암진단비 5천만 원이라고 해도요.
0: 네.
1: 보험회사마다 보험료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떤 회사는 암진단비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회사가 있고요. 다른 회사는 특정 치료비가 좀 유리하게 좀 적용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0: 네.
1: 그렇다면 모든 보장을 굳이 한 회사로 몰아서 가입할 필요는 없게 되는 거죠.
0: 그렇죠.
2: 네, 그래서 우리 필요한 보장은 유지하면서 보험사별 보험료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특약을 나눠서 두 회사로 조합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0: 네.
2: 암, 뇌, 심장 진단비가 저렴한 회사 한 군데로 했고요. 그다음에 3대 치료비, 수술비, 간병비가 저렴한 회사 한 군데 이렇게 해서 두 군데로 나누어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0: 네.
2: 그 결과 18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우리 사연자님이 원하던 15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0: 와, 드디어 뭐 원하는 데까지 온 거네요.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비교하고 뜯어보고 또 뜯어봐서 이 가성비 있는 보험 설계안을 만들어주셨는데요. 처음에 26만 원이던 보험료를 보장 정리를 통해 18만 원대로 일단 낮추고 보험사별, 이 회사별로 비교까지 거쳐서 15만 원대까지 줄여드렸습니다. 자, 결국 사연자님이 처음 원하셨던 월 15만 원 정도라면 저는 부담 없겠습니다. 라는 이 목표를 달성해 주신 건데요. 오늘 사례를 들으시면서 아 나도 내 보험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싶은데 나도 맞춤 옵션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뭘 먼저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2: 네.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0: 네.
2: 첫 번째로 지금 보험료를 앞으로도 부담 없이 계속 낼 수 있는지.
0: 부담 중요하죠.
2: 그쵸? 왜냐하면 10년, 20년, 30년 동안 내셔야 되잖아요.
0: 네.
2: 둘째로는 내가 가입한 특약이 정확히 무엇을 보장하는지 본인이 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슷한 보장이 겹쳐 있거나 반대로 꼭 필요한 보장이 빠져

0: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을 보셔야 합니다.
1: 네.
0: 암은 진단비와 치료비의 역할을 나눠보고 또 뇌나 심장은 특약 이름보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진단을 보장하고 실제 치료 때 어떤 보장이 나오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내가 부담 없이 계속 낼 수 있는 돈인지 그리고 그쵸. 특약. 정확히 내가 알아야 한다. 네. 그리고 비슷한 보장이 겹쳐 있거나 필요한 게 빠져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봐라. 맞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이런 거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보험료를 쓸 수 있는 예산이 월 15만 원 정도인데 현재 이 월 26만 원의 보험료가 부담스럽다 하는 우리 40대 여성분의 고민 사연 만나봤는데요. 상담을 통해서 불필요한 특약은 좀 정리를 하고 보험사별 비교 분석을 거쳐서 월 보험료를 목표했던 15만 원대까지 낮출 수 있었습니다. 보험은 이렇게 그냥 막 많이 넣는 것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 안에서 꼭 필요한 보장을 제대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다가 나도 보험료가 좀 부담인데 필요한 보장은 안 줄이면서 보험료만 줄이고 싶다. 이 방법을 좀 알고 싶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 보장 분석을 통해 우리 집 보험 꼼꼼하게 점검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소비자 민원실로 넘어가 보죠. 최예나입니다. 스마일리.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0: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재무 전문가 구인선 팀장님, 문나영 팀장님 함께하고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상담 신청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뭐 실시간으로 보험이나 재무 설계 관련해서 궁금한 거 바로바로 물어봐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바로 대답해 드릴 수 있거든요. 자, 문자 번호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누르고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자, 두 분께 제가 먼저 이 내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금융감독원이 과장된 보험 방송 광고에 대한 심의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1: 네. 네, 맞습니다. 우선은 이게 홈쇼핑이나 이제 전화로 이제 보험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 홈쇼핑은 특히나 시각적인 효과로 많이 이제 가입들을 하세요. 저렴한 보험료, 과장 문구, 그다음 반복 지급,
0: 반짝반짝.
1: 네. 그리고 정말 여기 함정이 있는 게 갱신이라는 글씨는 되게 깨알같이 써져 있어요.
2: 잘 보이지 않습니다.
3: 맞아요.
1: 정말이에요. 그리고 네. 여기서도 말장난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기는 한데 저희들은 다 알아듣거든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20년 동안 보험료가 한 푼도 오르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갱신일까요? 비갱신일까요?
0: 갱신.
1: 20년 후에 대한 설명은
0: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1: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입들을 하시다 네. 보니까 불리하게 좀 적용을 받고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계십니다.
0: 와, 근데 저도 순간 깜빡 속을 뻔했거든요. 그렇죠. 뭐 왠지 안 오를 것 같고 비갱신형인가 순간 헷갈릴 뻔했어요. 자, 이제 문제가 됐던 멘트를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리자면 TV 틀면 뭐 이거 보험 광고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죠. 받고 또 받고 계속 막 무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자 치료할 때마다 지금 이런 광고 문구인데요. 이런 멘트가 반복해서 나오면 저도 모르게 또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럴 때 소비자가 어떤 점을 주의해서 좀 봐야 할까요?
2: 네,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치료할 때마다 무조건 지급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같은 질병으로 여러 번 치료를 받아도 보험금 지급 횟수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특정한 치료나 수술에만 해당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광고 문구보다는요. 어떤 질병인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보상이 되는지, 그리고 지급 횟수에 제한이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0: 아, 맞아요.
2: 결국 광고 한 줄 문장보다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0: 그러니까 광고에 너무 막 혹하지 말고 맞아요. 이게 현혹되지 말고 결국에는 보험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런 문구보다 구체적인 지급 조건과 횟수 제한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짚고 가고요. 자, 우리 8978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한번 만나볼게요. 우리 8978님이 보험 설계서를 받아봤는데요. 주계약인 사망보장은 1,000만 원인데 특약으로 붙은 암, 뇌졸중, 심근경색 진단비는 각각 3,000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정말 말 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서 이대로 가입해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게다가 갱신형 특약까지 섞여 있어서 나중에 보험료 폭탄을 맞는 건 아닌가 싶고요. 주계약보다 특약이 커도 괜찮은 건지 설계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오셨는데 자 주계약보다 특약보험금이 더 큰 게 맞는 건지 걱정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주계약보다 특약의 보장금액이 큰 경우도 있나요?
1: 네, 이런 경우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계약보다 특약의 이제 보장금액이 크다고 해서 이제 이 자체의 보험 상품이 문제가 있다 이거는 결코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중요한 건 이제 금액의 크고 작음보다는 왜 이 특약을 넣었는지 나한테

0: 필요한 보장인 건지를 보시는 게 가장 더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주계약 사망보장이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보험의 기본 틀은 그냥 사망보장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 위에 내가 필요한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처럼 내가 실제로 걱정하는 위험에 이제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설계서를 보실 때 주계약이 얼마냐 이것만 보실 거는 아니고요. 내 보험료가 어떤 보장을 사는데 쓰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게 가장 더 중요합니다.
1: 그러니까 주계약이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특약으로 제대로 채웠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 사연자분이 걱정하신 부분이 갱신형 특약 이라고 하셨거든요. 자,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2: 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설계서를 보고 바로 갱신형이면 뭐 무조건 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갱신형은 가입 당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시작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단점은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다시 산정돼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0: 그래서 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갱신형이냐 아니냐 이 하나만 두고 보시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언제 갱신이 되는지, 갱신 이후 보험료 부담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보장이 꼭 나에게 필요한 건지를 함께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1: 맞습니다. 저희가 이 머니특별시 진행하면서 갱신형은 뭐 나쁜 거, 비갱신형은 안 나쁜 거 이런 게 절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오해를 풀어드리고 있는데, 자, 가입자의 상황과 필요한 보장에 따라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한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3만 원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3만 원을 내는 건 아닙니다. 뭐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1: 네.
2: 반대로 비갱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또 좋은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보험료가 더 높을 수 있고요. 정작 필요하지 않은 보장까지 비갱신형으로 잔뜩 넣으면 매달 보험료 부담만 커질 수가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저는 설계서를 볼 때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보다 먼저 이 보장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보험 설계서를 받아봤을 때 어떤 순서로 좀 살펴봐야 될까요?
0: 네, 우선 저는 보험료와 이제 보장 금액 순서가 아니라 그 반대로 좀 이제 판단을 좀 해드리는데요.
1: 네.
0: 먼저 내가 어떤 위험을 준비하고 싶은지를 먼저 정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 현재 가지고 있는 이제 보험에서 이미 준비된 보장이 얼마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진단비가 나는 이미 5천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보험에서 암진단비를 또 5천만 원을 넣는다라면 내가 정작 필요한 보장을 추가하는 건지 아니면 비슷한 보장을 그냥 반복해서 그냥 보험을 사고 있는 건 아닌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갱신 여부와 보장 기간까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새로 가입할 보험 하나만 따로 놓고 봐서는 안 되고 전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한꺼번에 봐야겠네요.
2: 네, 정확히 맞는데요. 우리 보험은 한 장의 설계서만 봐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1: 네.
2: 기존 보험이 10개인데 새 보험 하나 더 넣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1: 네.
2: 새 설계에는 암진단비가 3천만 원이 들어있는데 기존 보험에 암진단비가 얼마 있는지를 모르고 가입한다면 나중에 알고 보니 암진단비만 계속 많을 수가 있어요. 비슷한 보장만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실제 상담에서는 새 보험을 바로 설계하기 전에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부터 먼저 펼쳐놓고 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근데 또 이게 내가 스스로 펼쳐놓고 진단을 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 그렇죠.
1: 우리 전문가님들과 이렇게 상담이 조금 필요하다. 그래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하시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전체 보험을 펼쳐놓고 보면 새 보험에서 무엇을 넣고 뺄지도 뭐 확실히 분명해질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새 집을 짓는다라는 개념보다는요. 기존 집을 이제 리모델링하는 것과 같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1: 네.
0: 당연히 이미 튼튼한 곳은 손을 볼 필요는 없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기존 보험을 먼저 분석을 한 뒤에 부족한 부분만 채우는 방식을 저희는 권합니다. 그러니까 암진단비는 충분하게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데 뇌혈관의 진단에 보장이 부족하다라면 당연히 암보장을 또 추가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비어있는 뇌혈관을 보완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1: 네.
2: 네, 또 반대로 우리 갱신형 특약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보험료가 부담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크다면 그 부분은 유지할 것과 조정할 것을 나눠서 살펴봐야 되고요. 결국 보험료를 무조건

0: 무조건 줄이는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보험을 기준으로 필요한 보장은 남기고 부족한 보장은 채우고 또 불필요하게 겹치는 부분은 정리하는 것. 그게 바로 제대로 된 보험 설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설계서에 적힌 주계약과 특약의 숫자만 따로 볼 게 아니라 기존 보험과 합쳐서 전체 그림을 봐야 제대로 된 설계인지 알 수 있겠네요.
2: 네. 맞습니다.
1: 너무 짜잔하게 보지 마세요.
0: 수출을 봐라.
2: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보험은 이제 사실 가입하는 순간보다 그 이후 오래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월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는다고 해서 끝이 나는 거는 아니고 향후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생각을 했을 때 이 보험료를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인 건지 갱신형이다라고 했을 경우 갱신 때 보험료 부담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정말 필요한 보장이 남아있는지도 함께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0: 네. 그래서 설계서를 새로 받으셨다면 혼자서 이게 좋은 보험인가만 고민하지 마시고요. 또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과 새 설계서를 같이 놓고 비교를 좀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요.
1: 네.
0: 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 설계인지 아니면 또 기존 보험을 정리해서 오히려 필요한 보장을 더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설계인지 따져보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1: 네. 아,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특약을 고를 때 뭘 좀 확인하면 좋을지 실질적인 체크리스트를 알려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2: 간략하게 설명드려볼게요.
1: 네네.
2: 네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1: 네.
2: 네, 첫째, 갱신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1: 네.
2: 둘째는 당연히 보장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보장의 만기 기간, 내가 언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1: 네.
2: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단비와 이제 치료비의 균형인 건데 이것 또한 하나하나씩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1: 그러면 일단 첫 번째부터 만나볼까요? 자, 갱신 여부입니다.
0: 네, 핵심 특약은 가능하면 사실 이제 좀 비갱신으로 준비하는 게 좋은데요.
1: 네.
0: 특히 암이나 뇌심장질환처럼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커지는 질환은 당장의 보험료 싼 걸 볼 게 아니라 나중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보셔야 합니다.
1: 당장 보험료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범위. 보장 범위라고 하셨죠?
2: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특약의 보장 만기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1: 네.
2: 내가 이 보장을 8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90세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100세까지 이제 따라서도 보험료 또한 이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2: 실제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또한 이제 또 달라진 거죠.
1: 네.
2: 특히 암이나 뇌, 심장질환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실 걱정이 사라지는 질환들은 아니기 때문에
1: 네.
2: 내 나이와 보험료 부담을 함께 고려를 해서 가능하다라면 충분한 보장기간을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이건 이제 보장 만기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0: 네. 그리고 세 번째,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요.
1: 네.
0: 특약을 가입할 때 진단비만 보실 게 아니라 암 내 심장 질환의 치료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1: 네.
0: 치료비 보장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저희가 이 체크리스트 하나씩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이쯤에서 등장했습니다. 자,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1: 네.
2: 치료비 특약에 가입하면 당연히 치료 받을 때마다 횟수 제한 없이 보험금이 나온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횟수 제한 없이 해서 저는 딱 걸려 버렸습니다. 아니 횟수가 제한이 없으면 이거 뭐 보험에서 다 뭐 파산이죠. 뭐. 저는 X. 오. 역시.
2: 네, 정확하게 네. 맞추셨고요.
1: 네.
2: 네, 상품마다 당연히 보장하는 치료와 지급 횟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진단비 그리고 치료비 이 두 개는 쓰임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0: 네, 우리 진단비는 말 그대로 암이나 뇌심장질로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딱 한 번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보장입니다.
1: 네.
0: 그런데 실제 치료비는 진단받은 그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 그쵸.
0: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뇌혈관이나 심장질환도 치료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2: 네, 그래서 진단비로 한 번 목돈을 받는 것과 치료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0: 필요한 비용에 대비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물론 모든 치료비 특약이 반복해서 지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하려는 상품의 지급 조건과 횟수, 보장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결국 암내심장보장을 준비할 때도 진단비만 크게 만드는 것보단 당연히 진단비와 치료비를 어떻게 좀 균형 있게 구성할 것인지를 함께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주계약보다 특약이 크다고 걱정하기보다는 어떤 질환을 언제까지 보장하는지 그리고 갱신 후에도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도 하셔야겠습니다. 8978님도 기존 보험 과 새 설계설이 나란히 놓고 부족한 보장부터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두 분께 직접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문자번호 샵 0951로 편하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8978님처럼 설계설을 받아놓고 고민 중이시다 하시면 머니특별시 전문가분들의 보장 분석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현재 가입하신 보험을 기준으로 어떤 부분을 확인하면 되는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민원 만나볼게요. 4859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저희 어머니는 60세로 당뇨약을 드시지만 최근 10년간 약 처방 외에는 병원에 가신 적이 없습니다. 자, 일반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유병자 실손으로 알아봐야 할까요? 월 보험료도 대략 궁금합니다. 나눠주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요?
0: 제가 이 질문을 보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유병자 실비로 가입을 하실 경우 5만원에서 6만원 회사마다 좀 보험료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요. 네. 저희는 무작정 그냥 유병자로 먼저 심사를 받아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요. 당뇨약 합병증이 없다라면 일반 심사로도 한번 심사를 넣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고 했을 때 유병자로 선택하는 것이지 무조건 1순위를 유병자로 두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1: 일단 심사는 받아봐라.
0: 그렇죠. 네.
1: 혹시 모르는 거니까.
2: 네. 맞아요. 어떤 보험사는 당뇨약을 드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할증을 적용해서 보험료를 약간 높은 보험료로 일반 으로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유병자가 아닌 일반 실손으로 가입하게 되면 보장 범위도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유병자가 아닌 일반으로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1: 네. 일단은 일반 심사 먼저 받아봐라. 유병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3799님께서는 때도 어린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대요. 그런가요?
2: 네.
1: 자, 실제로 가능한가요? 가입할 수 있다면 일반 성인 보험보다 어떤 점이 더 유리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네. 저 어린이 보험 가능한가요?
2: 그렇죠. 40세까지 가능한 보험사들이 있습니다.
1: 네.
2: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건강 상태. 제일 중요하죠.
1: 네.
2: 건강 상태, 뭐 10년 동안에 뭐 입원 수술이 없다거나 뭐 드시는 약이 없다거나 요즘에는 또 젊으신 분들도 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을 먹고 있는지 뭐 10년 안에 입원 수술이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건강체라고 하면 일반 그 어린이 보험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1: 네.
2: 여기서 물어본 게 어떤 점이 유리한지도 궁금하다 그랬잖아요.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보장 범위도 좀 넓어지고요.
1: 네.
2: 그리고 납입 면제 특약 사유도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 그게 가장 강점이죠.
1: 그러면 건강하기만 하면 아직 나는 30대다. 그럼 어린이 보험 가입을
2: 가능합니다.
0: 저는 정정을 해드려야 되는 건 어린이 보험이 아니고 청소년 보험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2: 그쵸,
0: 훨씬 더 맞을 것 같고요.
2: 맞아, 말하기 쉽게.
0: 어린이 보험은 15세까지와.
1: 아, 어린이라고 해주세요.
0: 40세까지는 청소년 보험.
1: 어리고 싶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가능하다는 거 다만 이제 건강할 때 좀 더 저렴하게 더 넓은 보장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1182님은요. 인터넷 어플에서 800원짜리 왜 이렇게 돈이 많으신가 했네요.
2: 800원짜리
1: 자, 운전자 보험을 받는데요. 1000원도 안 되니까 솔깃하면서도 정작 사고가 나면 보장이 충분할지도 걱정됩니다. 가입 전에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 맞아요. 괜히 너무 저렴하면 아이고 제대로 된 보험 맞아? 의심이 가긴 해요.
0: 맞아요. 너무 저렴하게 측정이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보험료보다 사실은 보장 내용을 먼저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운전자 보험의 이제 3대

0: 특약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 원 한도, 그다음 변호사 선임 비용, 그다음 요즘에는 이제 변호사가 직접 가는 500만 원 한도, 그다음 벌금, 스쿨존 사고,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까지 3천만 원, 이 세 가지를 운전자 보호장 특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내가 보장을 또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이게 맞아요. 1년짜리인 건지.
1: 네. 맞습니다.
0: 이것까지 보장 기간까지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러면 네. 보장 기간은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절한 건 거예요?
0: 이게 운전자 보험은 네. 저희도 네. 반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하는데 도로교통법이 바뀌면 새로 다시 가입을 하는 경우들이 맞아요. 좀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상품 선택을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네. 법이 바뀐 거거든요.
2: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다시 한번 설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3: 그래서 뭐 10년이나 20년짜리로 해놓고요. 법이 바뀔 때마다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갈아타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2: 그러니까 혹시 너무 저렴하면 뭐 1년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1: 그렇죠.
2: 10년에서 20년 정도 보장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그렇죠. 해봐라. 그리고 법이 바뀌면 내용도 바뀌는 게 좋다.
1: 그렇죠.
2: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0230님께서 요즘 다이어트 약 많이 드시죠?
1: 네.
2: 다이어트 약인 디에타민에 처방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 이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장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나요? 또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3: 우리 다이어트 약을 처방을 받아서 뭐 먹었다고 해서 전혀 뭐 가입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보험사에서는 그 질문이 있어요.
2: 네.
3: 30일간 투약한 약이 있나요? 라는 게 질문이 있는데, 만약에 지속적으로 계속 한 달이 아니라 뭐 1년 정도 계속 처방을 받았다거나 그럴 네. 때는 꼭 고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지를 했다고 해서 가입이 거절되는 게 아니라 보험사마다 그 가입 결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좀 보고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만이 아니라 약 말고 다른 또 뭐 질병이 있었는지 그것도 함께 보기 때문에 꼭 이 약을 처방받았다고 해서 가입 거절되거나 보장이 제한이 생기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연 하나만 더 만나볼게요. 2838님께서 50대 중반 남성이신데 최근 이직하면서 소득이 줄어서 월 100만 원 내던 보험료를 30만 원 정도 줄였다. 보험료 부담은 줄었는데 국민연금의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짧게 좀 답변해 주신다면요.
0: 우선은 그 보험료를 줄였다라는 것부터가 저는 칭찬 우선 해드리고 싶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노후 연금을 좀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신 것부터
2: 네.
0: 저희가 칭찬 드리겠습니다.
2: 네.
0: 우선은 국민연금이 저희가 이제 최초로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이제 연금 상품인 거잖아요.
2: 네.
0: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연금을 수령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셔야 되고요.
2: 네.
0: 내가 만약에 한 달에 뭐 200만 원에 대한 생활비가 필요한데 내가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 정도만 수령 가능하다라면 나머지 100만 원은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아니면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까지 또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좀 차곡차곡 잘 준비해봐라. 자, 오늘 시간은 짧게 남았기 때문에 원포인트 아주 짧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3: 네. 보험은 오래 유지해야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보장을 많이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 가능한 적정한 수준으로 가입하시는 게 가장 현명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똑같은 보장이라고 해도 보험회사별로 보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유리한 좀 저렴한 보험회사를 좀 찾게 된다라면 저희 전문가에게 한번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좋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구인선 문나영 팀장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0: 감사합니다.
2: 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방송 끝난 후에도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아이유의 매일 그대와 남겨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3: TBS 교통정보
7: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복정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이 일대 정체인데요. 이후로도 탄천 1교까지 쭉 늘리고 청담대교 다리 건너기는 내내 북단에서 남단으로 정체입니다. 영동대교나 가양대교 다리 건너기도 북단에서 남단으로 속도로 문제입니다. 세종대로는 서울역 방면 숭례문에서 서울역까지 이후 한강대로도 서울역에서 숙대 입구역까지 한강대교 북단 방면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남산 3호터널 강남 방면으로는 3호터널 출구부터 재정관리단 앞까지 어렵고요. 남산 2호터널 강남 방면으로도 터널 입구에서부터 밀려서 빠져나오기까지 정체입니다. 하지만 남산 1호터널 강남 방면으로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0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6: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7: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0: T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5: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6: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7: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8: TBS 교통정보
9: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강동대교에서 암사대교 구간의 3차로에서 추돌 사고 있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이 일대 정체고요. 이후로는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길게 속도를 못 내고 있는데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의 1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더욱 불편합니다. 서강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면 3차로에서 추돌 사고로 주의해서 다리 건너야겠고요. 한강대교나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동호나 성수대교는 남단에서 북단으로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으로는 군자교에서 중랑교, 원릉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길게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 중동 진출로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로 이일 때 불편합니다. 서울 현재 기온 18.5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0: 호관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2588, 2588. 2588.

0: TBS 캠페인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사는 우리나라야.
2: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1: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2: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3: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0: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4: TBS 교통정보
5: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정체가 풀려가는 퇴근길에 사고가 있어서 다시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면 정릉 램프 부근 2, 3차로에서 추돌 사고로 홍지문 터널 입구에서부터 정체가 됩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도 영동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내 4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 중이고 성수대교 이전부터 정체가 됩니다. 반대 일산 방면으로는 여전히 교통량 많아서 마포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으로는 여의 하류에서 가양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 김천 분기점 부근 2, 3차로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 처리 작업으로 불편하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 중동 진출로 부근 갓길에서 사고가 있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17.8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경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곡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곡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자,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Hey, Em, it's Paul. I was listening to the album. Good luck. You're on your own.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2: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1: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 등과 후미 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2: 무슨?
1: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 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작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0: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여는 말에서 그 피아노의 원래 이름이 피아노 포르테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저도 자연스럽게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악기는 피아노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얼마 전에 그 어떠한 대학에서 연구를 근데 왜 이런 연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악기가 뭔가 봤더니 바로 기타라고 합니다. 기타는 뭐 클래식 기타도 있고 뭐 재즈 기타도 있고 뭐 굉장히 많죠. 어쿠스틱도 있고 그래서 그 멜로디와 리듬 그리고 화음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악기여서 그렇다고 하네요. 참 연구를 참 많이들 하시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딥퍼플 하이웨이 스타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4424번님 오랜만에 또 신청해 주셨죠. 네, 그 세상에는 말이에요. 참 그 다양한 연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대학에서는 그 연구를 왜 했을까요? 피아노를 많이 쓰는지 기타를 많이 쓰는지 아무튼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연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립니다.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건강한 식품제조회사 동성식품에서 담흑 흑염소 프리미엄 진액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하일리 서스펙 리디아 이어서 호지어 체리 와인 두 곡 들으셨습니다. 하일리 서스펙 이 팀은 좀 소개를 해볼게요. 2009년에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 뭐 지미 핸드릭스나 핑크 플로이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커버하면서 소소하게 지내던 동네 이제 그런 커버 밴드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원래 쌍둥이 형제가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뭐 합류 한 명하고 또 한 명하고 해서 4인조. 그 중요한 거는 얼터너티브 블루스 록 하드 록 그런지 뭐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팀의 특징, 일부러 세련되지 않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아까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뭔가 좀 어설픈, 아니 이게 맞는 표현일까? 네, 일부러 좀 세련되지 않게 좀 거칠게 표현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죠. 그런데 그게 독특한 매력으로 사람들로부터 많은 그 인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들으신 그 앨범으로 그래미의 베스트 록 앨범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그

사실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멋있어요, 이 팀은. 세련되지 않은 게 상당히 멋있습니다. 네. Highly suspect. 가끔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Def Leppard, Love Bite. 1683번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명절 지나고 일상으로 복귀하니 피곤합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늘 TBS의 정상화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네, 아유, 고마워요. 1부 마지막 곡 듣겠습니다. 사운드 가든, 아웃샤인드.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조동진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47년생이시고 2017년에 돌아가셨어요. 조동진. 그냥 언더그라운드 포크라고 하면 일단 생각나는 이름이지요. 뿐만 아니라 조동진이라고 하면 한국 대중음악사에 정말 정말 거대한 봉우리 같죠. 대학교를 그만두고 미8군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쉐그린이라는 밴드에서 뭐 락 음악을 좀 하셨죠. 하다가 이제 솔로로 전향을 하셨는데 솔로로 전향하시면서 포크를 택하셨습니다. 한쪽에는 김민기, 한대수로 대표되는 포크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트윈폴리오, 뭐 김세환 이런 포크가 있었다면 우리 조동진님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냥 조동진 같은 포크를 하신 거지요. 행복과 사람으로 조동진이라는 존재를 알린 첫 번째 앨범. 그로부터 다섯 번째 앨범이 나올 때까지 정말 한결같은 그런 조동진스러운 그런 음반을 내셨습니다. 행복한 사람, 나뭇잎 사이로, 제비꽃, 이런 노래처럼 대중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은 노래. 또 반면 어둠 속에서 그대와 나 지금 여기에, 항해, 이런 노래들은 또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프로그레시브 락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들도 있었죠. 정말 조동진님의 음악은 정말 넓고 깊었습니다. 또 하나, 조동진의 이름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음악이라는 음악 공동체입니다. 이는 조동진이란 한 음악인이 끼친 영향력,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증거물이기도 하지요. 조동익, 장필수, 함춘호, 박용준, 윤영배, 고찬용. 아,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분들이 조동진의 음악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음악 생활을 펼쳐나갑니다. 아, 우리 시대에 정말 대단한 음악가를 우리는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뭇잎 사이로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조동진 나뭇잎 사이로 이어서 제비꽃까지 들으셨습니다. 아, 원래 아까 얘기 끝에 이제 나뭇잎 사이로를 듣자고 했는데 제 헤드폰으로 나뭇잎 사이로가 쭉 나오는데 좀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너무 한 곡이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정에 없이 제비꽃도 올렸습니다. 이게 참 감정 상태가 노래가 좀 그래요. 진짜 조동진님이 갖고 있는 정말 그런 힘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제가 아 나 가을 타나 감정 상태가 굉장히 묘해집니다. 네, 오늘은 조동진님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이어 스트레이트, 썰튼 오브 스윙, 이어서 헬로윈, 어틸 댓 워즌트 트라이 두 곡 들으셨습니다. 헬로윈 노래는 7654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문게이저님, 노래 한 곡의 삶의 비밀을 알게 되는 밤, 언제 그칠까 싶은 이 바람 속에 오르고 내려가야 할 봉우리를 잠시 생각합니다. 아, 이것도 권순우 밴드 할 때 그때 쓰신 것 같네요. 네, 아이고 시간이 또 늦었네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너드 커넥션 좋은 밤 좋은 꿈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사는 우리나라야.
3: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2: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저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3: 싫어. 무서워.

0: 그만 데려와.
1: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2: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

0: 협의회.
1: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2: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3: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야,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랑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 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 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2: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1: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 등과 후미 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2: 무슨?
1: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합니다.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TBS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산은 우리나라야.
1: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0: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1: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2: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3: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야,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2: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1: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 등과 후미 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2: 무슨?
1: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0: 화물차가 들이받아
1: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 TBS 교통정보
4: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까지 경기 내륙과 강원, 충북 등 안개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화물차 추돌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양화대교부터 정체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여의 하류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한남대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났고요. 정체는 방화대교에서 서강대교, 마포대교부터는 사고 처리 중인 한남대교까지 막힙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장수나들목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뒤로 계양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4: 배우 박소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 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7: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0: T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3: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

0: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1: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쪽으로 성산대교 부근에 있었던 고장난 버스 견인작업은 조금 전 끝났는데요. 여파 때문에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가는데 30분은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내부순환 후 성수분기점 쪽으로 홍제문터널 입구에 있었던 고장차 견인작업도 모두 끝났지만 뒤로 연희램프부터 홍제문터널까지 정체고 분당수서로 성남 쪽으로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는 화물이 떨어져 있어서 사고 위험 높은 만큼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세종포 청강고속도로 포천 쪽으로 우포 3터널 부근에서는 화물차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1차로와 3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 3km 구간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기흥에서 신갈분기점까지,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7: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좌우.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0: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여의공원로 여의도공원 6문 앞에 모여있던 집회인원들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더샵 아일랜드파크와 잠사회관, 금산빌딩을 지나 국회 앞까지 가는 행진이고요.

행진 진행 상황에 따라 한 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는 만큼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여의 하류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반포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신갈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버스 추돌사고 처리 작업이 50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서울요금소부터 6km 구간 정체고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부평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서원분기점부터 막힙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9도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